0: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선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1: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 반갑습니다. 6월 4일 목요일 노래 하나 추억들, 저는 최소영입니다. 여러분 이런 적 있으시죠? 저만 있는 건 아니죠. 아낀다고 잘 싸두고 꽁꽁 싸매고 정말 잘 보관한다고 깊이 그러면 생각에서 아주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너무 깊게 보관이 아니라 숨긴 듯 하다가 잊어버리는, 예, 그런 경로가 되더라고요. 안전한데 보관한다고 너무 안쪽에, 올려놓는다고 너무 높이, 손 안 닿는 곳에,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두면 그게 아무리 꼭 필요하고 중요한 거고 막 그래도, 예, 안 쓰게 돼요. 못 쓰죠. 그리고 저는 유통기한 지난 많은 것들을 발견해서 한참 상심에 빠져 있다가 또 생각지 못하게 아직 충분히 쓸 수 있는 것도, 아, 그러니까 이게 여기 있었구나 하는 거 있잖아요. 분명히 내가 한 박스를 샀었는데 기억이 안 난다. 뭐 집이 얼마나 넓으면 절대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 보관의 문제고요. 생각의 문제인 것 같아요. 미련하다는 표현에는 뭐랄까 싶었습니다. 버리는 것과 잘 써서 없애는 것을 구분해야겠어요. 가끔 왜 뭐 그 예정이 없었는데 뭘 사러 갔다가 할인 많이 하고 그러면, 아우 저것도 두면 쓰지, 아우 저거 늘 필요하지, 있을수록 많을수록 좋지 이러고 막 계획에 없던 쇼핑으로 사는 거, 이 중에 반 이상은 항상 제대로 못 썼던 이유가 결국 그렇죠. 너무 많으니까 이건 이제 안쪽에다 보관하고 막 이러다가 빨리 다 쓰지도 못하는데 막 사서 결국 또 돈을 버리는 일도 많습니다. 필요도 없는데 일단 싸다 싶어 집는 이런 것도 없어야 되겠고요. 두서없는 순발력을 일단 갖다 버려야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걸 갖다 버려야겠네요. 자, 노래 하나 추억들. 오늘 목요일 3부는 노춘의 음반가게 문을 엽니다. 추억의 명반을 함께 꺼내드는 시간이고요. 듣고 싶은 노래, 하고 싶은 이야기, 또 월수금 코너 사연 모두 모두 기다립니다. 문자 참여는 샵897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활짝 열려있고요. 사진 전송도 역시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wbsi.kr이고요. 검색 사이트에서 원음 방송으로 검색을 하셔도 됩니다. 들어오신 다음엔 라디오 프로그램 방들 중에 노래 하나 추억들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편지나 엽서는 우편번호 08536, 서울시 금천구 남부 순환로 1350, WBS 원음 방송 5층 라디오국 노래 하나 추억들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물 당첨되신 분들께는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한 세트, 삶을 바꾸는 건강 루틴 KLC에서 부모님께 필요한 뉴트리션 밸런스 5종 세트, 김에도 1등급이 있다 광천 별식품에서 프리미엄 별맛김 한 박스를 드립니다. 전원석의 떠나지마 홍성민, 기억날 그날이 와도 두 곡이에요.

짧은 글, 긴 여운. 방송쟁이였던 내겐 아직도 직업병이 있다. 방송 출연자가 주어 동사가 맞지 않는 비문을 말하거나 어법에 안 맞는 표현을 하거나 띄어읽을 곳을 잘못 읽어 의미가 다르게 들리거나 하면 곧바로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그런데 요즘은 지적하기 전에 먼저 사전부터 찾아본다. 예전엔 틀리던 표현도 이젠 허용된 어법들이 있기 때문이다. 자장면도 맞고 짜장면도 맞다. 세월이 흐르며 우리말의 맞춤법도 많이 바뀐 것을 확인한다. 속으로 말한다. 네 직업이 말하기였다고 해도 잘난 척하지 마라. 공공장소에서 큰 소리로 말하거나 큰 소리로 동영상을 틀고 보는 사람들을 보면 영락없이 나이 든 어르신이다. 처음에 깜짝 놀라 젊은이들이 얼마나 흉을 볼까 조바심 냈으나 점차 이해가 가기 시작했다. 청력이 옛날 같지 않으니 점점 말소리가 커지는 것이고 보고 싶은 동영상이 있는데 이어폰 사용이 여의치 않으니 그럴 수밖에 없다. 상대에게 화가 나거나 핀잔을 주거나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은 모두 교만에서 시작한다. 나는 그렇지 않은데, 나는 잘하고 있는데, 나는 이만큼 훌륭한데 너는 왜 그러냐, 왜 잘하지 못하느냐는 생각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겸손해지는 좋은 방법은 없을까? 겸손을 위한 좋은 도구는 바로 감사이다. 감사하면 교만해지지 않는다. 창궐하는 전염병으로 몇 날 며칠 고생하고 난 지인은 겸손하게 고백했다. 지금까지 숨 쉬고 음식을 맛있게 먹고 활발하게 움직였던 날들이 결코 내 힘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감사하며 겸손 하나를 낮추면 평안과 기쁨이 찾아온다.

양희은의 인생의 선물이었습니다. 마음이 쉬어가는 곳 짧은 글 긴 여운, 오늘은 신은경의 나는 이렇게 나이 들기로 했다였어요. 전직 아나운서이자 교수로 살아가는 저자가 중년에서 노년으로 삶이 전환되는 시기에 달라지는 몸과 마음, 또 생활과 생각의 변화들을 차분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예전엔 이해하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직접 경험하고 또 좀 더 가까이에서 이해하게 되는 나이. 단순히 나이 들어가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멋지고 유연하게 나이 들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한 것 같아요. 이 나이 든다는 걸 뭔가 좀 상실이나 쇠퇴의 시간이 아니라 삶을 새롭게 정리하고 선택하는 시간으로 바라보면서 예전보다 조금 느리게 그러나 더 분명하게 살아가는 법, 또 관계와 욕심을 덜어내고 삶을 가볍게 정리하는 법, 남은 시간을 자신답게 채워가는 그런 태도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속도를 내기보다 자신만의 리듬을 찾는 삶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고요. 또 그 글 속에는 담담한 유머와 깊은 통찰도 함께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누구에게만 해당하는 얘기가 아니라서 더 공감이 가는 부분인 것 같고요.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과연 나는 지금? 이라는 질문을 또 한번 해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뭐 정답은 없고 누구든 자신의 삶에서 최선을 다해 나이 들어가고 있고 살아가고 있고 그러겠지만 가끔은 그래서 이걸 요만큼만 더 바꿔보면 내 삶이 좀 더 편해지지 않을까, 모두가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걸 고민하는 대목이 종종 있잖아요. 그런 것을 책을 통해서도 해볼 수 있는 거고, 너무 깊게 무슨 반성하는 그런 고민, 그런 걸 요구하는 건 절대 아니니까 편안하게 읽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문자는 2부에 보고요. 1부 끝곡으로 시인과 촌장 새털구름 전해드려요.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대종사 복례정사에 계시더니 때마침 큰 비가 와서 층암 절벽 위에서 떨어지는 폭포와 사방 산골에서 흐르는 물이 줄기차게 내리는지라 한참 동안 그 광경을 보고 계시다가 이윽고 말씀하시기를 저 여러 골짜기에서 흐르는 물이 지금은 그 갈래가 비록 다르나 마침내 한 곳으로 모아지리니 만법 귀일의 소식도 또한 이와 같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성리품 10장 말씀입니다.

0: 어, 이 노래 아, 언제 들었더라?
1: 02-731-7343.
2: 어?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1: 라디오로 흘러나온
3: 이 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1: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4: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노이즈의 상상 속에 너 2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김선숙님 신청곡이었어요. 아, 우리 선숙님이 또 벌써 열심히 움직이고 계시네요. 양파 캐놓고 풀 뽑고 계시다고. 오늘은 해가 나지 않아서 일하기는 좋아요. 차 한잔 마시면서 잠시 쉬어갑니다. 노동요로 신나는 곡 부탁해요 하시면서 신청하신 노래 전해드렸고 노동요로 전해드렸고 그리고 일찍 오신 많은 분들 반갑습니다. 꾸리님 어서 오시고요. 맞아요. 월요일 같은 목요일 오늘도 월요일로 착각하고 예, 아직까지도 아니었구나 이거 안 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뭐 업무적으로 꼭 뭐가 바뀌고 그런 걸 경험하지 않으면 뭐 한나절 아니 뭐 퇴근할 때까지 모르고 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까요?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다들 잘 아시죠? 그리고 오늘도 반갑습니다 라고 신복수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황금박주님도 어서 오시고요. 110 있으시는 분도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조금 습해요. 기온이 올라가나 습한 건가 아무튼 일어날 때 개운하지 못했어요 라고 0016 쓰시는 분 오늘 비 소식이 있어서 그런가 봐요. 비가 줄기차게 계속 내리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예보돼 있기 때문에 날은 덥고 약간 소나기처럼 그렇게 내린다고 하니까 우산은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차미수님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날 돼야죠. 권용섭님 어서 오시고요. 그리고 7186 쓰시는 분 경민님 바람구름님도 어서 오십시오. 8663 쓰시는 분도 오랜만에 오셨다고. 네, 어서 오시고요. 김범중님 반갑습니다. 곧 또 주말이라 생각하니 약간 웃음도 점점점 하신 우리 은미님 그러네요. 또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죠. 오늘이 월요일 같은 목요일에 좋은 점이 될 수도 있겠네요. 자, 이번에는 보드스캑스의 We Are All Alone 준비했고요. 길버트 설리반의 Alone Again까지 두 곡입니다.

노래 하나 추억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6617 쓰시는 분은 꽃방나무에 가신다고요? 아 그러시군요. 더 꽃이 되어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586 쓰시는 분 은정님도 와 계시고요. 아 은정님도 오늘 아침에 저도 습했어요. 그래서 창문을 다시 닫았다고요. 아 너무 습한 기온이 들어오니까 그럴 수 있네요. 실내 공기가 많이 습하면 당연히 또 열어서 환기를 해야 되는데 바깥이 더 습하고 그러면 그렇네요. 그럴 필요도 있겠습니다. 7302 쓰시는 분도 반갑습니다. 아침마다 하는 습관, 고쳐야 될 습관인데 어쩔 수 없는 것을 매일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달력 보며 한숨 쉬기. 아 그러네요. 이 무의미한 건 안 하면 좋죠. 뭐 한숨 쉰다고. 예? 뭐 달력이 중간에 날짜가 늘어나겠습니까? 가는 시간이 멈추겠습니까? 한숨 쉬지 말고 호흡에 도움이 되는 거면 잘 좋은 호흡법으로 쉬는 거고 그러면 좋겠죠. 차미수님이 듣고 싶다고 하신 노래 지금 준비해봅니다. 비지스의 Don't Forget to Remember 듣고 싶다고 하셨어요.

비지스의 Don't Forget to Remember 전해드렸습니다. 은서님도 아 계시네요. 은서님도 주말에 코앞이라 그 말에 잠시 힘이 났어요 하셨는데, 그렇게 이게 기분이 참 중요하죠. 기분이 뭐라고 싶지만 기분 하나 때문에 여태까지 뭔가 좀 진전이 없던 일도 갑자기 속도를 낼 수도 있고, 닫혔던 마음이 열릴 수도 있고, 우울했던 마음이 거칠 수도 있고, 기분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럼요. 그리고 4785T번호 쓰시는 분, 오랜만에 뵙습니다 소영씨 라고 유쾌하게 인사를 남겨주셨네요. 네,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3287 쓰시는 분, 오늘도 어제도 바빴고요, 오늘도 바쁠 예정인데 일주일 내내 저만을 위해서 쉬는 시간이 없는 요즘입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셨는데, 네, 진짜 쉬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떤 그뭐 분이 얘기를 하셨는데, TV에서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내가 막 에너지가 넘치고 이런 사람이라 즐거운 사람들과 함께 시간 보내는 것에서 힐링을 느끼니까, 힐링이 되니까 뭐랄까, 그런 게다 쉼의 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쉬는 건 제대로 쉬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너무 공감이 됐습니다. 뭔가 힘들어도 기분이 좋아서 힘들지 않아라는 표현을 쓰긴 하지만, 진짜 몸과 마음을 오롯이 다 쉬게 만들어주는 진짜 쉼은 꼭 필요하다는 거죠. 이것도 기분 얘기가 들어갈 수 있는데, 내가 막 우리 뭐 명절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진짜 그 수고스러움을 감수하고 살아도 고향 앞으로 가는 거, 다 마음에 차고 그 채워서 오는 정 때문이 아니겠는가, 반가운 얼굴을 볼수 있어서 힘든 정도는 다 잊어버리는 게 아니겠는가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어쨌든 그 힘든 그 수고로운 와중에도 우리가 위안할 수 있는 것들인 거고, 진짜 몸은 힘들죠. 네. 운전을 그렇게 오래 하고, 뭐 운전 안 하더라도 막 시달려 가면서 뭔가를 하고 이런 시간들이 어찌 안 힘들겠습니까? 근데 진짜 나를 위한 시간, 쉼의 시간. 글쎄, 이게 뭐 말처럼 쉽지 않으니까 지금 못 그러고 있는 거겠지만, 그래도 어떤 시간을 잠깐 성질을 바꿔서 내가 쉴수 있는 시간으로 변형하는 그런 노력이라도 잠깐이라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구체적인 방법이 생각나면 한번더 말씀드려 보죠. 자, 2부 끝곡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닐 다이아몬드의 스윗 캐롤라인 전해드리고 3부로 갈게요.

0: WBS FM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1: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눈을 감아도 들리는 세상이 있습니다. 귀를 열어야 보이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 세상 속에는 눈으로 보는 것보다 감동적인 영화가 있고 입으로 먹는 것보다 맛있는 음식이 있으며 두 발로 걷는 것보다 가슴 벅찬 여행이 있습니다. 지금이에요. 라디오 광고로 그들이 사는 세상에 손 내밀어 보세요. 새로운 세상이 당신에게 응답할 거예요.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7264.
6: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이 다 남에게 존대받는 사람 되기를 원하건만은 행하는 데 있어서는 홀대받을 일을 더 하나니 어찌 바라는 바를 이루리요. 저 사람의 존대를 받는 방법은 곧 내가 먼저 저 사람을 존대하며 위해주는 것이니 내가 그를 존대하고 위해주면 그도 나를 존대하고 위해주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25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 방송의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촌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0: 매일 아침 9시 여러분의 추억을 소환합니다.
1: 노래 하나, 추억 둘.
2: 노래 하나 추억 둘 3부 첫 곡입니다. 조정현, 음악 소리가 들리지 않아.

0: 라디오 광고.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노래 하나 추억들 3부로 오셨습니다. 자, 2781 쓰시는 분도 오셨고요. 3106 쓰시는 분도 반갑습니다. 3106 쓰시는 분은 뭔가 상큼한 노래가 필요합니다 하셨는데 마침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던 노래가 제 기준에서는 갑자기 들으면 기분이 너무 상큼해지는 멜로디 준비해봤어요. 멜로디만 준비한다는 게 아니라 멜로디로는 저는 이 노래가 단연 으뜸입니다. 강수지의 보랏빛 향기 전해드리고 오늘 명반들으로 함께 가시죠.

어서 오세요. 노춘의 음반 가게입니다. 추억의 명반을 골라드리는 노춘의 음반 가게. 오늘은 1993년에 발매된 이상은 5집 언젠가는입니다. 88년 한양대 1학년 때 M사 강변가요제에서 담다디로 대상을 수상했고 이렇게 데뷔했던 이상은은 굉장한 인기를 얻으면서 정말 종횡무진 활동을 했죠. 틀면 나오고의 주인공. 그러던 어느 날 스타로서 회의감에 빠져서 유학길에 오릅니다. 2집 활동이 끝난 뒤였어요. 처음엔 일본에서 그러다가 중간에 미국 뉴욕으로 가서 미술 공부를 하는데요. 미국 유학에서 돌아온 이상은이 93년에 발표한 다섯 번째 정규 앨범입니다. 유학 중에 발표했던 3집과 4집이 음악성 그 어떤 평가는 괜찮은 데 비해서 대중적으로는 그렇게 성과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5집에서 대표 히트곡인 언젠가는이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어느 정도 회복하는 모습이었어요. 3, 4집과 마찬가지로 이 앨범의 녹음에는 대부분 미국 뉴욕의 현지 뮤지션들이 참여합니다. 플루트, 오보에, 바이올린 같은 클래식 악기가 많이 사용된 것도 여전하고 녹음을 마친 이상은은 앨범을 발표할 때쯤에 귀국을 해요. 그런데 이상은은 언제부턴가 항상 떠나있는 느낌이잖아요. 유학에서 돌아온 후에 나중에 또 일본에서 음악 활동도 한참 하고 또 그러다가 영국으로 미술 공부를 하러 떠나고 뭔가 그 국내에서 처음에 1, 2집 활동이 꿈처럼 느껴질 정도로 국내 활동이 아쉬웠어요. 미국, 일본, 영국 등에서 유학과 음악 생활을 이어가서인지 이상은만의 그 자신만의 색은 확실하게 찾은 것 같은데 담다디 때와 이미지가 좀 많이 달라서 이게 진정 본인이 원하는 어떤 이미지고 색이고 음악의 길이고 이런 걸 떠나서 담다디로 기억하시는 분들에게는 낯설기 시작했어요. 이때부터가 좀 지나면서 아, 이상은의 음악은 원래 추구했던 음악은 이런 거구나 이제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30부터를 진짜 데뷔 앨범 같다고 표현도 하는데요. 직접 능동적으로 앨범 제작에 참여했던 게 이때부터였던 겁니다. 아이돌이 아닌 진정한 싱어송라이터로 성장하고 싶었던 이상은의 길이었죠.

만 해도 15장, 그리고 3집부터는 모두 자작곡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오늘 준비하고 있는 이 노래 언젠가는의 가사, 젊은 날엔 젊음을 모르고 사랑할 땐 사랑이 보이지 않았네, 이렇게 시작하는 가사를 이상은이 20대 초반에 썼다는 점은 참 놀랍습니다. 언젠가는, 그리고 재즈풍의 멋진 곡 달, 또 보사노바 리듬과 후반부의 랩을 닮은 가창이 인상적인 벽, 이렇게 세 곡을 준비합니다.

이상은의 오집에서 세 곡을 들었습니다. 언젠가는, 달, 벽 이렇게 세 곡이었는데요. 언젠가는은 아무래도 뭐 많이 들어보셨을 노래고 다른 두 곡에 비해서 두 곡은 처음이신 분들도 꽤 많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뭔가 이상은의 그 초창기 느낌도 좀 있다. 방금 벽 같은 경우는. 그리고 뭔가 이상은의 후한의 어떤 노래들은 다 좀 어렵게 들렸는데 어렵게만 들리지 않는다라는 느낌도 있고 음악성도 충분히 평가받은 이게 그런 음반으로 꼽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이 오집은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저는 더 받아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저도 언젠가는 말고 다른 곡들은 오랜만에 듣게 됐는데 이상은의 다양한 모습을 좀 더 편안하게 들어볼 수 있었던, 받아볼 수 있었던 그런 음반이 아니었을까 싶네요. 지선님께서도 같은 얘기 해주셨어요. 담다디 이상은만 기억하다 보면 나중에 나온 노래들이 하나같이 조금 낯선 적도 있었는데요. 그래도 너무나 본인이 좋아하는 음악이라 열심히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즐기면서 했기 때문에 또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담다디가 벌써 그렇게 된 거예요? 라고 은서님께서 그렇죠. 88년 강변가요제니까 올해가 2026년 아니겠습니까? 그냥 2028년이라고 치고 40년에 2년을 빼면 38년이 되네요. 이야, 세월이 이렇게 흘렀어요. 이렇게 흘렀는데도 뭔가 그 이미지라는 건 특히나 가수에게는 음원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세월이 흘러도 그때의 음원으로 그때의 음색으로 노래를 늘 들으니까요. 뭐 일반 다른 직업에 비해서는 세월이 좀 멈춰있는 아니 보존돼 있는 느낌? 적어도 이 노래를 들을 때만큼은 우리는 그때의 이 가수를 만나는 것 같고 그런 것 때문에 좀 더 세월을 실감하지 못할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상은의 오집으로 오늘도 명반 함께 해봤습니다. 자, 3부 끝곡으로는 신복수님의 신청곡 양원식의 귀연 전해드릴게요.

0: WBS FM
1: 사자나 범을 잡으러 나선 포수는 꽁이나 토끼를 보아도 함부로 총을 쏘지 아니하나니 이는 작은 짐승을 잡으려다가 큰 짐승을 놓칠까 저함이라. 그러므로 성부를 목적하는 공부인은 세간의 모든 탐착과 애욕을 능히 불고해야 그 목적을 이룰 것이니 그러므로 나는 큰 발심이 있는 사람은 작은 욕심을 내지 말라 하노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수행품 6장 말씀입니다.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노래 하나 추억들 4부로 오셨습니다. 4부 첫 곡은 권용섭 님이 신청하신 노래 이영미의 인생이란 건이었습니다. 자, 오늘이 6월 4일이고 내일 5일을 지나서 이제 토요일이죠. 6월 6일은 제71회 현충일입니다. 우리 모두 태극기를 기항해서 순국선열의 호국 영령의 뜻을 기리고 또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되새겨야 할 텐데, 사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태극기다는 거 이걸 막 뭐 달아라 달아라 해서 다는 게 아니라 당연히 다는 줄 알았고 막 그랬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태극기 개항하는 것에 있어서 좀 예전보다는 글쎄 그것에 대해서 어떤 중요성을 좀 생각하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그게 꼭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린 친구들의 경우에는 그렇게 묻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가 우리 잊지 말고 잘 달자, 요즘 태극기 달기 운동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계속 이걸 하면서 최근에 좀 많이 또 달라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정확하게 제대로 개항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충일에는 당연히 그렇죠. 조기 개항을 해야 되는데 이 기봉에서 김면의 세로길이만큼 내려다는 게 조기이죠. 이거를 몰라서 그냥 달거나, 물론 이제 좀 상황에 따라서 보행자가 많이 있는 위치라거나 차량이 많이 지나간다거나 그러면 부득이하게 딱 원칙에 맞춰서 달 수 없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제 최대한 내려서 개항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기는 현충일 당일에만 개항하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뭐 비바람이 악천후가 생긴다 그러면 이게 국기는 국가의 그 어떤 존엄성이 담겨있는 깃발이다 보니까 훼손될 우려가 있고, 그래서 이런 날은 피해야 되는데 일시적으로 악천후가 생긴다 그럴 때는 날씨가 갠 후에 달거나 또 내렸다가 다시 달면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개항 위치, 이걸 또 요즘에 헷갈려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밖에서 봤을 때 그 대문의 중앙이나 왼쪽에 달면 되는데요. 요즘은 워낙 아파트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 각 세대의 난간, 베란다가 되겠죠. 여기에 중앙이나 밖에서 봤을 때 왼쪽에 달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세대별 국기꽂이가 설치가 안 돼 있다거나 공동주택의 경우에 각각 달 수 없는 공동주택이라면 각동 지상출입구에 달면 되고요. 그리고 또 예외적으로 정말 이래저래 다 달기 힘들다 그러면 태극기를 창문이나 현관문 등에 부착해서 다는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쨌든 고층 건물은 이걸 개항할 때에도 안전하게 사고가 나지 않게 조심해야 되고, 또 강풍이나 이런 곳에서 난간에 있는 국기가 뭐 떨어지거나 어떤 그런 사고가 나지 않게 잘 개항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평소에 우리 집에 국기꽂이가 설치되어 있는지도 좀 살펴보시고 또 그게 튼튼하게 잘 달려있는지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태극기를 구입을 또 해야 될 경우가 있잖아요. 어디서 사야 되나 궁금하실 텐데요. 각급 지방정부 민원실, 그러니까 시청, 군청, 구청, 뭐 읍면동 주민센터, 또 인터넷 우체국이나 인터넷 태극기 판매 업체에서 구입할 수 있고, 갖고 있는 태극기가 훼손됐다, 오염됐다 그러면 각급 지방정부 민원실이나 그리고 주민센터에 설치된 국기 수거함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우리 PD가 받아 적고 있었나 봐요. 볼펜인지 뭔지 좀 떨어뜨려서 제가 깜짝 놀랐네요. 아무튼 그리고 현충일 전일이나 그러면 내일이 되겠죠. 미리 일기예보가 지금 현재 예보로도 모레 비 소식은 없는데, 만약에 뭐 비가 좀 지나가는 시기다 그러면 이런 것도 미리미리 예보 같은 데서도 전해드리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음먹고 한번 꼭 전해드려야지 했었는데 또 현충일이 곧 다가오고 있고 그러니까 한번 같이 짚어봤습니다. 8663 뒷번호 쓰시는 분의 신청곡 배철수의 외로운 순간, 그리고 외로운 술잔, 죄송합니다. 외로운 술잔, 그리고 김범중님이 이 노래를 듣고 싶다고 하셨는데 이 노래가 이렇게 흔한 노래는 아닐 텐데 규리의 오늘 밤엔, 이렇게 두 곡을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배철수의 외로운 술잔, 규리의 오늘 밤엔 두 곡이었습니다. 7286 쓰시는 분도 반갑습니다. 오늘 비 온대요. 다들 아시는데 제가 뒷북 쳤나요? 하셨는데. 아, 뭐 모르는 분도 있을 수 있죠. 그렇습니다. 오늘 비 예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7160 뒷번호 쓰시는 분. 바람구름님은, 네. 아, 바람구름님. 이번 주에 가족 모임이 어제도 한 번, 주말에도 한 번 있어서 너무 바쁠 것 같다고. 그래도 그렇게 모여야 될 이유가 뭐 있나 봐요. 뭐가 있겠죠? 아, 네. 김범중님 잘 들으셨군요. 자, 이번에는 2970 뒷번호 쓰시는 분의 신청곡 장혜리 내게 남은 사랑을 드릴게요. 전해드립니다.

권영주님이 비가 좀 왔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는 좀 빨리 가는 느낌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라고. 그렇죠. 이번 주는 또 빨리 가는 느낌이 있죠. 아, 평강공주님은 우와 깜짝 놀래 이 얘기를 그 첫딸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학교에서 만든 국기함인데 제가 소중히 잘 사용하고 있네요. 30년이 지나갑니다. 국기함을 학교에서 또 만들었군요. 어우, 얼마나 세상에 하나뿐인 국기함. 그리고 너무나 의미가 있는 국기함. 앞으로도 더 계속 끝까지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쓸 때마다 손때가 묻어서 더 예쁠 것 같습니다. 소중하고 아름답고 그 안엔 국기가 있고. 자,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하다 보니까 시간이 또 이렇게 됐어요. 오늘 끝곡 박선진님이 신청하신 노래 김종찬의 아름다워라 그대 전해드리고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원음 방송입니다.
1: 뭐라고요?
2: 금융사기 예방법.
1: 너 괜찮아? 범죄 연루됐다며.
3: 어?
1: 경찰 좀 통화까지 했어.
3: 사칭 아니야?
2: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대검찰청 찐센터에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세요. 메신저로 전달되는 수사기관의 공문은 모두 가짜. 앱설치 요구에는 절대 응하지 마세요.
3: 절대 안 돼.
4: 어, 아들. 지금?
5: 어, 바로 보내줄게.
3: 누구야?
5: 오빠가 돈 필요하대.
3: 아, 잠깐만, 확인해볼게.
2: AI로 가족을 사칭하거나 휴대폰이 해킹되었을 수 있으니 그렇지. 반드시 다른 전화로 재확인하세요.
1: 한숨이 냈는데.
2: 의심스러운 QR코드, 인터넷 주소는 보호나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사기가 걱정된다면 은행 영업점에서 비대면 계좌 개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세요.
6: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7: 제가 들어드릴게요.
8: 여기 앉으세요.
6: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9: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다른 사람을 바르고자 하거든 먼저 나를 바르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자 하거든 먼저 내가 배우고 다른 사람의 은혜를 받고자 하거든 먼저 내가 베풀라. 그러하면 나의 구하는 바를 다 이루는 동시에 자타가 고루 화함을 얻으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14장 말씀입니다.
10: 이 말씀은 해산 진정덕 아버님의 법포 수여를 축하하고 자녀들을 국가사회의 반듯한 일원으로 길러주시고 보훈하며 살아가게 해주신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전타원 진선원 교무, 시산 진문진 교무, 진선윤, 진상희, 진상현, 오남매 가족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원음의 소리. 반갑습니다. 박민수입니다. 정산 종사님께서는요, 세간에서 우리를 좌냐 우냐하여 말이 많다 하지만 이것은 종교의 대의를 모르는 말이라고 하셨고요. 종교, 즉 도덕은 정치의 체가 되고 정치는 도덕의 용이 될 뿐이라고 하시면서 사대강령의 무아봉공은 고금 좌우를 통한 도덕 정치의 근본이고 진정한 주의자는 무아이치를 철저히 깨쳐 사심없이 봉공하는 사람이고 명예나 권력에 추세하여 망동하는 사람은 한 국가 건설의 주인이 될 수 없다고 밝혀주셨습니다. 첫 곡입니다. 창작성가 이런 세계로.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2: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1: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 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3: 원기 111년, 서기 2026년 6월 4일 목요일에 함께하는 원음의 소리. 오늘은 정산종사 법어 9군편 27장 말씀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정산종사님께서는 정치의 근본은 도덕이고 도덕의 근본은 마음이라고 하셨는데요.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통해 국민들의 선택을 받은 당선자들이 편가르지 않고 서로를 살리는 마음가짐으로 근본이 되는 도덕을 잊지 않는 정치를 펼쳐나갈 수 있길 바라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코너입니다. 먼저 마음공부 이야기를 감상하는 시간, 마음산책 준비되어 있고요. 이슈 인 원불교 함께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교구탐방 만나보는 목요일인데요. 잠시 후에 함께할게요. 노래 듣고 이슈 인 원불교 만나보겠습니다. 정인 오르막길, 이어서 창작성가입니다. 마음공부.

이슈 인 원불교. 오늘은 원불교 금정교당의 창립 50주년 기념법회 소식 준비했습니다. 반세기의 세월을 함께 걸으며 단순한 종교 공간을 넘어 마음과 인연의 도량으로 깊게 뿌리내린 교당 원불교 금정교당이 올해로 창립 50주년을 맞았습니다. 원기 61년이었던 1976년 선교소 설립을 시작으로 함께한 50년을 넘어 함께할 50년, 더 나아가 100년을 준비하는 시점인데요. 오는 7일 오후 2시 금정교당이 창립 50주년 기념법회를 진행합니다. 서로를 존경하고 사랑하며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오랫동안 함께할 수 있는 공동체를 위해 진정한 수행과 깨달음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다짐하는 자리가 될 텐데요. 기념법회 땐 영산 백광문 원광대학교 부총장의 설법이 있을 예정입니다. 은혜로운 법향 가득할 금정교당의 50주년 기념법회, 많은 분들의 관심과 축하 부탁드립니다. 이슈 인 원불교. 오늘은 원불교 금정교당의 창립 50주년 기념법회 소식 만나봤습니다. 노래 듣고 이어갈게요. 창작성가 도량가.

경남 진주에서 한약방을 운영하던 김장하 선생은 평생을 조용히 한약방에서 모은 재산을 학교를 세우고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며 사회 곳곳에 필요한 도움을 묵묵히 실천했습니다. 그의 손길은 많은 사람의 삶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에게서 장학금을 받았던 한 학생이 어느 날 찾아와 말했습니다. 선생님, 도움을 받았지만 훌륭한 사람이 되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러자 선생은 내가 그런 것을 바란 것은 아니었어. 우리 사회는 평범한 사람들이 지탱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답으로 마음의 울림을 주었습니다.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대중 가운데 처하여 비록 특별한 선이나 기술이 없다 하더라도 오래 평범을 지키며 꾸준한 공을 쌓는 사람은 특별한 인물이니 그가 도리어 큰 성공을 보게 된다 라고 말이죠. 특별하지 않아도 빛나지 않아도 평범을 지켜가며 꾸준히 나아가는 사람이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이루어갑니다. 저는 군생활을 하던 시절 다이어트를 결심한 적이 있습니다. 주위에는 무거운 아령을 들고 거울 앞에서 땀을 흘리며 치열하게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나도 저렇게 해야 하나? 하는 마음이 들었지만 저는 욕심을 내려놓고 맨몸 운동부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힘들어 몸이 떨리고 그만두고 싶었던 날도 많았지만 오늘 하루만 더 해보자는 마음으로 버텼습니다. 그렇게 1분, 2분, 3분이 되고 어느 날 보니 러닝머신 위에서 땀을 흘리며 한참을 달릴 수 있는 몸이 되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볼 때는 대단할 것 없는 평범한 습관이었지만 그 꾸준함이 저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살이 빠진 것보다 더 큰 변화는 해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믿음은 군 생활을 넘어 인생의 다른 일에도 큰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삶은 특별한 순간보다 평범한 반복 속에서 길이 열립니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아이를 깨우는 부모님의 손길, 누구보다 성실히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 하나하나가 모여 세상이 움직이고 사회가 이루어집니다. 세상은 특별한 영웅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의 꾸준한 삶이 만든 결과물입니다. 노력의 땀방울이 모여 성실함으로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지금 내 모습이 특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누구에게나 빛나는 시절은 잠시이지만 평범함 속에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사람은 세월이 지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거창한 목표보다 작지만 진실한 마음 하나를 세워보면 어떨까요? 그 한 걸음이 내일의 지혜가 되고 그 지혜가 나를 한층 더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 것입니다.

마음 산책. 오늘은 월간 원광에 실린 배상범 교무님의 글 평범에서 오는 삶의 지혜 만나봤고요. 이어서 마크툽 오늘도 빛나는 너에게 듣고 왔습니다. 원음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 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에서는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지역에서는 97.9MHz로 원음 방송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스마트폰에서 원음 방송 애플리케이션 설치하시면 언제 어디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원음의 소리와 함께 해주신 분들께는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를 드립니다.

0: 원음의 소리.
1: 원불교 각 교구를 탐방합니다. 교구 탐방. 오늘은 경기 인천교구 소식으로 출발할게요. 경기 인천교구 여성회가 삼동 청소년회 경기 인천지구와 협업해 생활용 수행 프로그램 원원원 챌린지를 진행했습니다. 이 챌린지는 청소년을 비롯한 모든 가족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돼 가족의 단합력과 소속감, 수행력을 함께 키울 수 있다는 반응을 얻고 있는데요. 인터넷 소모임에 가입한 뒤 가정이나 교당 등에서 실천한 챌린지를 월 1회 사진과 영상으로 인증하는 방식을 이어갑니다. 사효를 가정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풀어낸 것이 특징인데요. 가족이 함께 하루 감사일기를 쓰거나 스스로 정한 집안일을 꾸준히 실천하며 자력양성을 기르고 책읽기와 대화 시간을 늘려 지자본의를 해나가며 친구를 배려하거나 이웃과 나눔 활동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타자녀 교육을 실천하고 공동체를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함으로써 공도자 숭배를 구체적으로 수행하는 거죠. 이번 챌린지는 전 세대 가족 참여와 일상 속 수행에 주안점을 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함께 목표를 세우고 인증해 수행이 자연스럽게 가정 문화로 자리 잡도록 설계됐습니다. 오인전 경기 인천교구 여성회장은 챌린지를 준비하며 다소 막연하게 느꼈던 사역 실천을 어떻게 생활 속에서 이뤄갈지 함께 연마했고 다양한 동료 방법으로 원불교 가족 수행 문화를 만들어내는 마중물이 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7일 경기 인천교구 광명교당이 광명시와 손을 잡고 생명존중 문화 확산에 나서고 있습니다. 사회가 겪는 어려운 문제를 종교계가 앞장서 지자체와 협력해 나간다는 계획인데요. 광명시 자살예방센터에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면서 기독교, 천주교, 불교에 이어 원불교도 4대 종교 자살예방 협력체계를 구축했다는데 의미가 큽니다. 종교의 구분을 넘어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공동의 울타리를 만들어가는 건데요. 협약에 따라 광명시와 광명교당은 생명존중 문화 확산과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활동을 함께 펼치고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굴하는 데 협력하게 됩니다. 또 생명사랑 마을을 구축하고 다양한 자살 예방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인데요. 종교시설은 시민과 가장 가까운 생활 공동체로서 이웃의 일상을 가까이 살피고 정서적 지지와 돌봄의 역할을 자연스럽게 수행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광명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올 하반기 4대 종교 7개소에서 생명지킴이 교육을 집중 추진할 예정입니다. 위기에 처한 이웃을 먼저 알아보고 전문기관으로 연결하는 생명지킴이를 지역 전체로 넓혀가겠다는 구상인데요. 광명교당 조수경 교무는 생명의 소중함을 지키는 일은 종교와 지역사회가 함께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라며 자살 예방 활동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협약식에 참석한 광명시 관계자는 자살 예방은 위기 신호를 알아차리고 지역사회와 빠르게 연결하는 협력이 중요하다며 4대 종교와 함께 시민의 마음 건강을 더 세심하게 살피고 생명 존중 문화가 일상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영광교구로 가보겠습니다. 지난달 18일 원불교 영광교구가 5.18 광주 민주화운동 희생영령 위령제를 올렸습니다. 박관현 열사 충원탑에서 출가, 재가교도 약 80여 명이 함께했는데요. 민주화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열사들의 넋을 기렸습니다. 또 지난달 26일엔 영산 여자원로 수도원에서 AI 교육이 진행됐습니다. AI 시대에 발맞춰 원로 교무님들께서도 급속도로 발전하는 과학 문명을 선용해 수도 생활을 더욱 지혜롭게 하실 수 있도록 진행한 건데요. AI 사용 방법과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교육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오전 11시 30분엔 해룡고등학교 1학년 교사를 대상으로 해룡학원 관리자 기도식이 진행됐습니다. 해룡학원 발전을 위한 기도식과 유념공부 법문 봉독, 학생 대상 유념공부 지도와 교화 현황을 공유한 자리였습니다. 다가오는 영광교구 일정 만나볼까요? 먼저 오는 13일 오전 10시 영광교구 사무국에서 신입교도 훈련을 진행합니다. 올해 입교하신 분이 아니어도 신청 가능하다고 하고요. 오는 18일 오전 10시엔 영광교구 사무국에서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1차 연수가 진행되고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는 군남교당, 도양교당, 백수교당, 불갑교당, 홍농교당의 교정지도가 예정돼 있습니다. 다음은 제주교구 소식입니다. 지난달 22일부터 23일까지 제주교당 여성회가 3040세대 열린교화 활동을 위한 기금 마련의 일환으로 연잎밥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작업엔 제주교당 여성회와 일반 교도들이 함께 참여했고요. 교화 현장에 다양하고 새로운 활력을 마련하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주교당 여성회는 앞으로도 세대 간 소통과 교화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다가오는 제주교구 일정입니다. 먼저 오는 14일 제주교당에서 제1차 교도 정기훈련이 있습니다. 원티스 정기훈련 신청관리에서 신청을 받고 있고요. 또 1차 제주지역 훈련 신청도 받고 있습니다.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정현정사에서 진행된다고 하고요. 신청을 원하는 분들은 정현정사 김성진 교무님께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는 19일엔 제주국제마음센터 기획회의가 제주교당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부산 울산교구로 가보겠습니다. 지난달 10일 부산 울산교구가 하단 성적지에서 대종사님 발길 따라라는 주제로 어린이 법문축제를 진행했습니다. 최근 유행 중인 키캡을 감사생활과 접목해 나만의 키캡을 조립하거나 소태산 대종사 십상을 퍼즐로 맞춰보는 등 다양한 체험이 펼쳐졌고요. 하단원에서는 법복을 입고 부사 고행상을 표현하며 스스로 약속을 적고 지장을 찍는 체험도 진행됐습니다. 부산 울산교구는 어린이 법문축제가 대종사님 교법 속에서 즐겁게 이어지는 축제로 자리를 잡아가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다가오는 부산 울산교구 일정입니다. 오는 6일 해수욕장에서 파도 소리를 들으며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해소 명상이 진행됩니다. 올해 해소 명상도 역시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개최되는데요. 마음토닥 청년센터의 주관으로 진행되는 이번 명상 행사는 부산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200명까지 현장에서 또 사전에 접수를 받고 있고요. 사전 접수 선착순 150명에겐 비치 타월을 증정할 예정입니다. 참가 신청은 부산 울산교구로 문의 바랍니다. 또 오는 12일 오전 10시 30분엔 부산 울산교구 사무국 3층 강의실에서 청교협이 진행됩니다. 먼저 오는 20일 오후 3시 양정교당에서 진행되는 청년연합법회, 교구 여름 학생훈련과 어린이훈련, 청년훈련이 안건입니다. 그리고 부산 울산교구 원음합창단에서는 단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함께 노래하고 싶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요. 연습은 매주 화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교구청 5층 대각전에서 진행됩니다. 참여를 원하는 분들은 강법인 교무님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구탐방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노래 듣고 이어갑니다. 여행 스케치 아침을 기다리는 사람들.

0: 원불교 알림 책.
1: 오는 6일 해수욕장에서 파도 소리를 들으며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해소 명상이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개최됩니다. 마음토닥 청년센터의 주관으로 진행되는 이번 명상 행사는 부산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참가 신청은 부산 울산교구로 문의 바랍니다. 호국 영령과 순국 선열들을 기리는 현충일에 참배객들을 위한 봉공행사가 서울과 대전의 현충원에서 진행됩니다. 서울교구와 대전 충남교구는 공익을 위해 목숨까지 바치며 후손들에게 번영을 가져다준 영령들의 넋을 기리고 유공자 가족들과 참배객을 위한 공양을 통해 공도자 숭배 정신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참가 문의는 서울교구와 대전 충남교구 사무국으로 연락 바랍니다. 오는 7일 서울교구 어린이 법문축제가 소태산 기념관에서 열립니다. 다양한 선물과 체험 프로그램으로 대종사님의 말씀을 어린이들이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인데요. 온 가족이 즐기는 서울교구 어린이 법문축제의 참가 신청은 서울교구 사무국으로 문의 바랍니다. 여름 훈련 프로그램의 기획력과 진행 역량을 높이고 훈련을 준비하는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 마련된 청소년 지도자 훈련이 오는 9일부터 10일까지 원불교 강남교당에서 진행됩니다. 은혜로운 평등세상 함께 만들자 라는 주제로 함께 할 텐데요. 다양한 레크레이션 강의와 마인드 히어로 워크북 시간, 어린이 성가 익히기 등 알찬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준비됐습니다. 청소년 여름 훈련을 준비하는 출가 재가교도 40명을 선착순 모집하고요. 자세한 내용은 원불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영광 국제마음훈련원의 명상 스테이가 오는 16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됩니다. 이번 명상 스테이는 한국관광공사가 진행하는 지역사랑 추가지원 대상이기도 한데요. 영산 성지순례와 함께 영광의 맛과 멋을 즐기며 명상 스테이로 몸과 마음의 쉼과 힐링을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텐데요. 자세한 문의사항은 영광 국제마음훈련원으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원음의 소리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끝곡은 창작성가 푸르른 나를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올게요. 오늘도 은혜로운 하루 보내세요.

독경으로 일심을 오늘도 진리와 하나 되고 한없는 은혜를 얻는 일원상 서원문을 함께 하겠습니다. 일심으로 올리는 이 독경의 인연으로 행복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0: 지금까지 원불교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깨치신 진리의 내용을 담은 일원상 서원문을 함께 했습니다. 오늘 이 독경의 인연으로 일상생활에서 언제나 진리의 은혜와 위력을 얻는 소중한 인연이 되시길 바랍니다.
1: WBS 원인 방송입니다.
2: 반갑습니다. 원불교 군종교구장 문정석 교무입니다.
3: 왕산종 보사님의 신년 법문 중 공의심으로 모두가 잘 사는 조화로운 세상을 건설하자고 말씀하시고, 공의심은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평등 세상의 바탕이며 이웃을 배려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일이라 하셨습니다. 나눔이란 물질 나눔보다 이웃의 삶을 살피는 선행과 배려의 마음 나눔이며, 마음 나눔은 이웃의 큰 희망이 되고 공동체의 따뜻한 숨결이 될 것입니다.
2: 6월은 호국보원의 달이기도 합니다.
3: 국가를 위해 오직 공익의 마음으로 헌신하고 희생하신 호국영령들과 우리 이웃에 있는 모든 영웅들에게 감사와 살핌의 마음을 전한다면 공익심의 생명력은 커질 것입니다. 한마음 나눔으로 세상을 품에 안는 청취자 여러분이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1: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나는 항상 강자로서 강자 노릇할 줄 모르는 사람들을 애석히 여기노니 자신이 이미 강자일진데 늘 약자를 도와주고 인도하여 그로하여금 자기 같은 강자가 되도록 북돋아 주어야 그 강이 영원한 강이 될 것이니라. 그러므로 참으로 지각 있는 사람은 항상 남이 궁할 때 더 도와주고 약할 때 더 보살펴 주어서 영원히 자기의 강을 보전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26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교도들의 신심, 공심, 공부심이 날로 향상되기를 기원하는 경타원 박원도 원로 교무의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기분 좋은 12시. 세상의 경이로운 건축물들을 꼽을 때 빼놓을 수 없는 리스트가 있죠. 바로 고대 7대 불가사인데요. 이 리스트는 과거 그리스의 시인 안티파트로스가 처음 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독 지중해 주변 지역에만 쏙쏙 치중되어 있답니다. 하지만 이 드넓은 세상에 경이롭고 놀라운 건축물이 어디 딱 7개뿐일까요? 그저 그 시절 그 사람의 시야와 지역 안에서 본 것들이라 먼저 자리를 차지했을 뿐이죠. 세상에 정해진 틀이란 없는 법이니까요. 우리도 얼마든지 그보다 더 놀랍고 위대한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의 놀라운 가능성을 응원하며 기분 좋은 12시입니다. 첫 곡이요, 루시의 바라.

재벌, 국회의원, 고급 공무원, 장성, 장차관. 이 다섯 도둑놈을 비판한 김지아 씨 오적으로 56년 전에 강제 폐간된 대한민국 대표 잡지 사상계. 2026년에 신오적을 들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복간 사상계가 찾은 신오적, 새로운 다섯 도둑놈들. 어떤 놈들인지 서점에서 찾아보세요. 좋은 세상 만드는 사상계. 금봉.

0: 관심 모두 실현할 수 있는 군종장교, 여러분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이 캠페인은 국방부 군종정책과와 함께합니다.
1: 반갑습니다. 6월 4일 목요일 기분 좋은 12시, 저는 김희원입니다. 불가사의. 외계인 설이 돌았을 만큼 저걸 정말 사람이 지을 수 있었을까? 고개를 갸웃하게 만드는 경이로운 건축물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고대 7대 불가사의는 지중해 지역 쪽에서 볼 수 있다고 해요. 그 이유가 아마도 처음 목록을 만들었던 이가 그리스인이라서 그렇다라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생각해보면요, 우리가 좋다고 멋있다고 순위를 매겨뒀던 것들이 어쩌면 지극히 주관적이고 상황적인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이 정한 7대를 넘어 14대, 20대 그 넘어에는 내가 당당히 이름을 올릴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의 자리가 남아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 넓은 가능성을 믿고 오늘 하루도 우리 힘차게 마주해 보자고요. 기분 좋은 12시, 오늘도 2시간 여러분들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샵8970 우물정 8970번으로 문자 출석 체크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카카오톡 창도 활짝 열려있는데요. 카카오톡 우측 상단 돋보기 버튼 누르시고 친구 검색 후에 검색창에 원음 방송 라디오 혹은 영어로 WBS FM 검색하시면 친구 추가 후 1대1 채팅으로 메시지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쪽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노래 두 곡 이어드릴게요. 시트러스의 찬란히 빛나는 여름이 되길, 러브홀릭스의 버터플라이.

시트러스의 찬란히 빛나는 여름이 되리, 러브홀릭스의 버터플라이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뒷번호 2240 쓰시는 분이 40 넘어서 새로운 자격증 도전 중인데 주변에서 그 나이에 왜 사서 고생이냐 라며 이야기를 할 때 힘이 쭉쭉 빠졌는데 오늘 희원 씨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인생의 불가사의는 제가 만들어보기로 했습니다. 하하하 라고 보내주셨는데 아이 그럼요. 우리가 인생을 요즘에 이제 얘기를 할 때 대부분 이제 100세 시대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100세까지는 사실 건강과 100세를 유지한다라는 게 의학의 기술이 많이 발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약 만약에 80이라고 봤을 때도 그렇다면 약 짧게는 30년에서 40년이 남은 인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240님 지금이라도 지금부터라도 시작을 뭔가를 해서 이렇게 자격증을 따신다라는 거 굉장히 박수 받아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고생이 70대에 봤을 때 그 고생을 안 하고 했던 분들과 예, 또 어떤 자리에서 또 어떻게 계실지 그때 참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화이팅이에요. 뒷번호 5562 쓰시는 분은 매일 정오 넘어서 희원 씨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이 시간이 저에게 가장 기분 좋은 순간이에요. 오늘도 2시간 동안 제 행복의 가능성을 꽉꽉 채워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아유 정말 감동입니다. 저와 만나는 이 시간이 가장 기분 좋은 순간이라고 얘기를 해주신다니 더 좋은 일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 와중에 저와 함께하는 이 순간을 또 기분 좋게 생각해 주셔서 저도 기쁘네요. 뒷번호 7477 쓰시는 분은 희원님 어제 투표 잘 하셨나요? 저는 오전에 가서 정확히 잘 찍고 왔죠. 이제 당선자들은 아무쪼록 맡은 바 할 일들을 열심히 잘해주시길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또 한번 믿어봅니다. 하하라고 보내주셨네요. 그럼요. 저도 어제 잘 다녀왔고 사전투표를 하려고 했지만 어떻게 또 못하게 돼서 어제는 당연히 갔다 왔죠. 예, 오전에 잘 다녀왔고 예, 잘 찍고 왔습니다. 그럼요. 예. 뒷번호 4921 쓰시는 분께서는 오늘 점심 메뉴 고민을 하다가 방송 들었어요. 남들 다 먹는 맛집 순위를 찾아다니지 말고 오늘은 그냥 내가 끌리는 동네 백반집으로 직진합니다. 내 마음속 1위 맛집은 내가 정한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럼요. 예, 군중 심리로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많이 따르곤 하지만 그것보다 오늘은 내가 먼저 내가 우선순위로 놓고 맛집 고민하시는 것도 혹은 나의

내가 정하는 맛집 정하시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노래 두 곡 띄워드릴게요. 윤현상의 밥 한 끼예요. 좋아서 하는 밴드 우리 함께라면.

윤현상의 밥 한 끼예요. 좋아서 하는 밴드 우리 함께라면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신복수님께서 희원씨 안녕요. 오늘도 반갑습니다. 날이 많이 덥네요. 그래도 우린 행복하게 일할 수 있어 감사하죠. 오늘도 우린 행복한 방송 기분 좋은 12시 들으면서 최선을 다하는 하루 만들어가 보자고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럼요. 복수님 덕분에 저도 행복한 하루 만들어가 볼게요. 최진호님이 그리스 시인이 지 동네만 보고 만든 리스트였다니 아주 그냥 배신감이 확 드네요. 생각해보면 저도 제 시야 안에서만 한계를 두고 살았던 것 같아요. 오늘부터 생각의 지평선을 좀 넓혀야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그럼요. 우리 나무를 보기보다는 숲으로 한번 보는 하루 만들어보죠. 아, 1부 끝곡으로 유나의 사건의 지평선 띄워드리고요. 전 2부로 돌아올게요.

0: WBS FM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불법은 천하의 큰 도라 참된 성품의 원리를 밝히고 생사의 큰 일을 해결하며 인과의 이치를 드러내고 수행의 길을 갖추어서 능히 모든 교법에 뛰어난 바 있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서품 3장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나른한 점심시간을 챙겨주는 상큼한 릴렉스타임 기분 좋은 12시 2부 시작했고요. 2부 첫 곡입니다. 이클립스의 소나기.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색감으로 따지면 알록이딸록이 오색찬란하지 않을까요? 다양한 이야기가 있는 곳, 그래서 다양한 세상이 한눈에 보이는 곳. 오늘도 기분 좋은 12시 소통창구, 따뜻한 이야기들, 나누고픈 이야기들 단문 50원, 장문 포토메일 100원의 유로문자 샵897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카카오톡 친구로도 사연 받고 있으니까요. 이쪽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뒷번호 8245 쓰시는 분이 오후에 소나기 소식이 있어서 그런지 하늘이 좀 흐리네요. 오늘은 작은 우산 하나 챙겨야겠어요. 오늘도 기분 좋은 12시 잘 듣고 있습니다, 희원 씨. 라고 보내주셨네요. 그러게요. 오늘 서울 경기 이쪽에는 비 예보가 12시부터 원래는 되어 있었는데 지금 내리고 있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있는 곳은. 그렇지만 강수량은 58%니까 뭐 와도 이상치 않겠네요. 혹시 나가기 전인 분들은 우산을 좀 하나 챙겨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뒷번호 0219 쓰시는 분께서 아침부터 애들 유치원 등원시키고 화장실 청소하고 멍하니 앉아있는데 오늘 희원 씨가 이야기가 해주는 게 귀에 콕 박히네요. 세상이 정한 위대한 인물은 못 되어도 매일 이 가정을 평화롭게 굴러가는 내 자신이야말로 세계 8대 불가사의 아닐까요? 스스로를 칭찬해 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유, 그럼요. 칭찬받아 마땅하시죠. 그럼요, 그럼요. 아주 아주 칭찬합니다. 그럼요. 당연하죠. 예. 뒷번호 1103 쓰시는 분께선 희원님, 목요일 이 시간이 일주일 중에 제일 고비인 거 아시죠? 주말이 올 듯 말 듯 밀당하는 기분이에요. 사무실 모니터 슬쩍 가려두고 동료랑 몰래 이어폰을 하나씩 나눠 끼고 듣고 있습니다. 저희의 지친 목요일을 깨워줄 브라운 아이즈의 벌써 1년 신청해요. 라고. 아, 낭만으로 하시는 분이네. 거의 뭐 드라마나 영화에 그 어떤 그 남자 배우들이 혹은 여자 배우들이 이어폰 한 짝을 전해주면서 사랑을 이렇게 말하곤 했는데 몰래 회사에서 듣는 몰래 듣는 방송도 정말 깨알 재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왕 이렇게 되신 거 들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너무 크게 웃지 마시고 또 너무 그렇다고 인상도 찌푸리지 마시고 티나요 티나 아시겠죠? 여튼 목요일이기 때문에 하루만 더 열심히 한다면 우리에겐 주말이 있으니까요. 오늘도 화이팅! 네. 뒷번호 7703 쓰시는 분이 주말에 너무 더워서 딸이랑 카페로 마실을 갔다가 망고빙수를 먹었는데 너무 시원하더라고요. 딸이 사준이 더 맛있기도 하고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그럼요. 망고빙수가 맛있었지만 딸이 또 이렇게 사주는 이런 빙수라니 정말 맛이 없을 수가 없었겠죠. 예, 그럼 그냥 얼음만 씹어 먹어도 맛있을 거라고 전 생각합니다. 네, 노래 두 곡 띄워드릴게요. NCI 바나나 쉐이크, 시스타의 Loving You.

NCI의 바나나 쉐이크 시스타의 Loving You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아, 뒷번호 4491 쓰시는 분이 손님이 제 차에서 나오는 이 라디오 소리를 들으시더니 우와 이 노래 진짜 오랜만이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시작된 대화로 목적지까지 가는 내내 그 시절 작은 홈피 얘기로 꽃을 피웠습니다. 손님 내려드리고 신청곡 남겨요. 프리스타일의 와이오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 저와 좀 비슷한 나이 또래이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면서 아주 공감대 팍팍 예 있네요. 뒷번호 9141 쓰시는 분은 희원님 우리 집에도 불가사의가 있어요. 분명 아침에 남편한테 쓰레기를 버려달라고 매달아놨는데 퇴근할 때까지 그대로 있는 불가사의. 이것도 외계인의 소행일까요? 제 인내심의 한계 시험해봅니다. 덤벼라 오늘 하루! 왜 그러셨어요? 남편분 왜 그랬어요? 좀 버려주시지. 왜 그게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던 걸까요? 아, 예, 많은 생각하게 해요. 오늘 꼭 버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래 두 곡 띄워드릴게요. 부석순의 7시에 틀어줘. 모잉 넥스트 도어의 있잖아.

노래 두 곡 부석스레 7시에 들어줘 보잉 넥스도어의 있잖아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2부 끝곡으로 WSG 워너비의 그때 그 순간 그대로 띄워드리고 전 3부로 돌아올게요.

0: 원음 방송입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우리 마음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요? 크기는, 길이는 어느 정도일까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귀에 들리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 마음이지만 우리의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그럼 마음은 어떻게 쓰는 걸까요? 함께 그 답을 찾아볼까요? 은혜로운 본문 말씀과 원불교 교화 현장의 생생한 소식, 다양한 마음 공부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원음의 소리가 맑고 밝고 훈훈한 걸음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평일 오전 11시 원음의 소리와 함께하세요.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물질이란 우리의 일상생활에 보조물밖에 되지 않는 것이요 끝까지 놀래야 놓을 수 없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니 우리는 항상 내 마음에 삼대력을 쌓고 또 쌓아 영원한 세상을 위하여 항상 미리 준비하여야 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무본편 29장 법문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 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0: 기분 좋은 12시.
1: 저 원현이 희원이와 함께하는 기분 좋은 12시 3부 시작했고요. 3부 첫 곡입니다. 조성모의 바람의 노래. Last night, middle list on my top five.

0: feel like.
1: 3부 첫 곡으로 제로베이스원의 탑5 듣고 왔고요. 바로 이어서 정우의 히스 만나볼까요?

알쏭달쏭 헷갈렸던 맞춤법부터 읽고 쓰기의 기본 바탕이 되는 문해력까지 우리에겐 플러스되는 배움이 필요합니다. 정호의 힛쌤! 안녕, 힛쌤이에요. 문해력의 기본은 어휘력 아닐까요? 오늘도 하나를 알려주면 둘을 알게 되는 똑똑한 공부를 해보자고요. 오늘은 제가 들려드리는 이야기를 잘 받아 적듯 들으셔야 합니다. 마지막에 기습 문제가 나갈 거거든요. 귀 쫑긋 세우고 잘 들어보세요. 태양 고도란 무엇일까요? 태양은 다 아실 테고 고도는 높을 고에 정도 도자를 쓰는 한자입니다. 그래서 높은 정도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태양 고도는 태양의 높은 정도를 말합니다. 이는 단순히 높이를 의미한다 생각할 수 있지만 거리보다는 각도라고 생각하는 게 좋아요. 바로 지평선과 태양이 이루는 각도. 그래서 해가 지평선 가까이에 있으면 고도가 낮고 우리 머리 꼭대기에 있으면 고도가 높다 라고 말하죠. 자, 태양 고도의 개념은 확실히 잡으셨죠? 그럼 여기서 기습 문제 나갑니다. 태양은 어디 쪽 하늘에서 뜨고 어디 쪽 하늘로 질까요? 앞서 설명이 장황해서 무슨 엄청난 문제가 나오나 싶으셨죠? 어휘력을 기르다 보면 이렇게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자연현상도 다시 보게 된답니다. 오늘 문제 정말 쉽지만 은근히 헷갈릴 수 있어요. 태양 고도도 정확하게 배웠으니 해가 뜨고 지는 방향도 이번 기회에 확실히 짚고 넘어가 보자고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샵897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웅의 우리들의 블루스, 황치열의 별이 될게까지 띄워드렸습니다. 자, 오늘 정호의 히스엠 문제는 태양은 어디 쪽 하늘에서 뜨고 어디 쪽 하늘로 질까요가 문제였는데 정답은 기습 문제의 정답은 바로 해는 동쪽에서 뜨고 서쪽으로 진다 였습니다. 동쪽 서쪽이라고만 보내주신 분들도 당연히 정답으로 인정을 해드려요. 네, 틀린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우리 이제 해가 뜨고 지는 메커니즘 정도는 다 알 나이가 됐긴 했죠. 실제로 해가 하늘을 이리저리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거대한 지구가 스스로 도는 자전 때문에 일어나는 아주 아름다운 시각적 착각이라는 걸 알고 있죠. 여기에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지구의 중심축이 살짝 기울어진 채로 태양 주위를 도는 공전을 하기 때문에 계절에 따라 해가 뜨고 지는 위치가 아주 조금씩 달라진다고 해요. 겨울엔 해가 유독 짧았던 이유가 다 여기에 숨어 있던 겁니다. 그래도 변하지 않는 기본 공식은 역시 동쪽에서 서쪽으로 진다입니다. 지구의 자전이 멈추지 않는 한 내일도 모레도 끝없이 해는 뜨고 지겠죠. 오늘 하루도 저기 우주에 팍팍 돌아가고 있는 지구처럼 우리 활기차고 신나게 한번 달려봅시다. 자, 많은 분들이 정답을 보내주셨는데 이 중에 딱 다섯 분 뽑아봤어요. 뒷번호 6329 쓰시는 분께선 동쪽에서 서쪽, 지금 라디오 듣고 있는 석현님 생일 축하합니다. 오늘은 석현님이 주인공인 날, 행복 2배, 웃음 3배, 행운 왕창 받으시고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꼭 부탁드립니다. 이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석현님의 생일이어서 그거까지 생일 축하를 해주시면서 6329님께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다 축하드려요. 아, 그리고 뒷번호 5360 쓰시는 분, 태양은 동쪽에서 뜨고 서쪽으로 진다. 계절에 따라 조금은 바뀔 수 있쥬. 둥근 해가 떴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노래가 생각이 나네요. 라고 보내주셨고, 그리고 뒷번호 4141 쓰시는 분께서는 동에서 떠서 서로 진다라고 보내주셨고, 뒷번호 0001 쓰시는 분이 정답은 동쪽에서 뜨고 서쪽으로 지는 거죠. 오늘은 대전 가면서 휴게소에서 보냈습니다. 화이팅! 이라고 보내주셨네요. 그리고 뒷번호 4537 쓰시는 분께서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 히쌤, 해가 뜨고 지는 게 지구의 자전 때문인 건 알겠는데 제 눈꺼풀이 자꾸 아래로 내려앉는 건 지구의 중력 때문인가요? 식곤증 때문인가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예, 식곤증에 가까울 겁니다. 예, 중력 때문은 아닐 거예요. 예, 어쨌든 요 다섯 분께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려요. 노래 두 곡 띄워드릴게요. 웬디의 선키스, 그리고 박혜원의 하늘을 달리다.

럼블피쉬 그대 내게 다시 박혜경의 다른 노래를 제가 소개를 해드렸네요. 웬디의 선키스 박혜원의 하늘을 달리다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3부 끝곡으로 신청곡으로 띄워드릴게요. 프리스타일의 Y 띄워드리고 전 4부로 돌아올게요.

0: WBS
1: 정산 종사 말씀하시기를 감사 생활만 하는 사람은 늘 사은의 도움을 받게 되고 원망 생활만 하는 사람은 늘 미물에게서도 해독을 받으리라.

0: 라디오 광고.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저르마 물렀거라. 잠을 한 번에 물리칠 수 있는 곳은 어디? 신나는 노래로 어깨가 들썩이는 곳은 어디? 바로 여기 이곳 기분 좋은 12시 졸음아 물러꺼라 다같이 소리질러. 좋습니다. 오늘도 잠 쫓는 강렬한 노래 준비했어요. 저 믿고 한번 들어보세요. 졸음도 놀라 사라지는 여름 대치송. 오늘은요 이제 대짠 노노 온앤오프의 뷰티풀 뷰티풀 엑스의 러브 미 나이트 이어드립니다.

이치의 대천노노, 온앤오프의 뷰티풀 뷰티풀, 엑소의 러미나이까지 세 곡 띄워드렸습니다. 기분 좋은 12시 오늘도 협찬해 주시는 분들이에요. 100% 리쌀 증편떡의 명가 가람떡집에서 잔 증편떡 세트, 귀족의 품격 미인골드에서 사랑하는 분께 감동을 전하는 디골드 식용 금박 세트, 프리미엄 인사템 골드 한 세트, 김경호 박사가 만든 마스크팩 린잘 마스크팩, 김해도 1등급이 있다 광천별 식품에서 프리미엄 별 맞기 만박스, 삶을 바꾸는 건강 루틴 KLC에서 부모님께 필요한 뉴트리션 밸런스 5종 세트, 장 건강과 체중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모노바이오틱의 신제품 똥밴 유산균 한 박스, 건강 백세 시대를 이끌어가는 원강 한방 생활 건강에서 목엔 모가 사탕, 그리고 전시회 초대권조 소개를 해드릴게요. 국내 최초 고야의 일생을 단독 조망하는 전시회, 스페인의 거장 고야의 이성이 잠들 때 괴물이 깨어난다 전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장소는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 제7 전시실이고요. 기간은 6월 26일부터 7월 31일까지입니다. 초대권 원하시는 분들은요, 문자에 전시회라고 써서 사연과 함께 보내주세요. 아, 문자 좀 살펴볼게요. 정경숙님이 친정 엄마를 모시고 병원을 갔다가 엄마 집에 모셔다 드리고 집에 가는 길입니다. 날이 더워서 지치셨는데 차 안에서 나오는 라디오 음악 들으니 어깨를 들썩들썩, 덩달아 기분도 좋아집니다.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또 어머니와 함께 병원 다녀오셨군요. 조심히 안전운전 하시고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호성님께서는 희원님, 회사에서 기분 좋은 12시 잘 청취하고 있답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뒷번호 3140 쓰시는 분은 목요일 낮 시간대 외곽 순환도로 왜 이렇게 막힐까요? 거래처 가는 길인데 차가 꼼짝을 안 하네요. 그래도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들 덕분에 조수석에 친구 태우고 드라이브하는 기분입니다. SG워너비의 라라라 같이 듣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 그래도 혼자 가시는 길이 아니고 친구와 함께하니 또 그렇게 그런 대로 또 즐거울 수 있네요. 그렇죠? 노래 두 곡 신청곡으로 띄워드릴게요. 브라운 아이즈의 벌써 1년, SG워너비의 라라라.

브라노지의 벌써 1년 SG 워너비의 라라라까지 신청곡으로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뒷번호 1305 쓰시는 분이 점심에 쌈밥을 너무 든든하게 먹었나 봐요. 식곤증이 파도처럼 밀려와서 허벅지를 꼬집으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잠 좀 확 깨게 주얼리의 슈퍼스타 털어주세요. 털기춤이라도 쳐야겠어요 라고 보내주셨네. 아, 많이 피곤하셨군요. 예, 이 정도로 노래와 함께 춤을 추겠다라는 어떤 그런 각오 정도라면 충분히 깨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요. 털어줄 때입니다. 식곤증이 몰려와도 우리는 털어내면서 목요일을 잘 버텨봐야 돼요. 예, 그래도 사정없이 털다가 주변에 계신 분들이 놀랄 수도 있으니까 예, 본인의 공간에서 털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다면 기분 좋은 12시 오늘 끝곡은 1305 쓰시는 분의 신청곡인 주얼리의 슈퍼스타 띄워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해볼게요. 여러분,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0: 대종사 안빈낙도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공부인이 분수의 편안에 낙도가 되는 것은 지금 받고 있는 모든 가난과 고통이 장래의 복락으로 변할 것을 아는 까닭이며 한 걸음 나아가서 마음 작용이 항상 진리에 어긋나지 아니하고 수양의 힘이 능히 고락을 초월하는 진정에 드는 것을 스스로 즐기는 연고라. 예로부터 성자 철인이 모두 이러한 이치에 통하며 이러한 심경을 실지에 활용하셨으므로 가난하신 가운데 다시 없는 낙도 생활을 하신 것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28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모친 원타원 박원국 영가를 추모하며 역삼교당 훈산 신효영 교도가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조정의 가요 세상. 반갑습니다. 사라진 자리에는 새로운 것들이 그려집니다. 휴게소. 자, 원플러스 원의 노래 휴게소.

0: 신앙심 모두 실현할 수 있는 군종장교. 여러분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이 캠페인은 국방부 군종정책과와 함께합니다.
1: 빛바랜 옛 지도 속에는 지금은 찾아볼 수 없는 낯선 나라들이 많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이름이 바뀌기도 하고 또 지도 위에서 조용히 지워지기도 한 탓이겠죠. 가만히 보면 우리 인생도 비슷합니다. 영원한 줄 알았던 꿈이나 소중했던 관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거나 또 달라지니까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것은 아주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변해가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원래 지도라고 하는 게 계속해서 새롭게 그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의 지도가 잘 그려지기를 바랍니다. 현숙입니다. 푹 빠졌나 봐.

0: 마이크를 실어먹고 있어요. 마이크 테스트. 예. 안녕들 하십니까? 나 거시기 이장요. 오늘은 진짜로 거시기역에 뜨거운 이야기를 하나 들고 왔는데요. 무엇이냐면 어느 주택에 큰 불이 나가지고 주민들이 미처 대피를 못하고 창문 밖으로 아우성을 치면서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요, 인근 공사장에서 일하던 외국인 노동자 알리 씨가 가스 배관을 타고 불길 속으로 확 거시기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주민들 구했는데 본인은 심한 화상을 입었다는 것이요. 근데 말이요, 이 양반이 비자가 만료된 신분이라 치료도 못 받고 그냥 숨으려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소식을 들은 주민들이랑 네티즌들이 청원을 올렸고 결국 알리 씨가 알려졌어요. 예, 그래가지고 영주권까지 참말로 거시기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오늘 한마디 하겠습니다. 목숨 걸고 뛰어든 사람도 그 마음에 보답한 주민들도 거시기역에 멋지다. 참말로 거시기한 거요. 예, 그 말이요.
1: 하동진 왕가 사는 남자 김용임 역대급 여자.

0: 이 노래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1: 짧게 짧게 가요 맛보기.
0: 자, 유진표의 동반자 살짝 가요 맛보기 해보실까요? 윤영일 씨,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일찍 출석했어요. 2시간 행복하게 듣겠습니다. 잘 오셨어요. 대전의 김윤혜 씨, 하늘에 먹구름이 잔뜩 꼈습니다. 딸내미한테 택배 보내고 오는 길입니다. 비가 쏟아질 것만 같은 하늘이라 발걸음이 빨라지네요. 지금 여기는 그냥 비가 마구마구 쏟아집니다. 어서 오세요.

유진표의 동반자였습니다. 대구의 최영아 씨 들어오셨고요. 덕산동의 한양님. 투피 결과 원인이라고 좀 잠을 설쳤더니 살짝 눈이 아픕니다 하셨고요. 장원의 변재인 씨, 저의 인생 응원가 행복 비타민 비타민 웃고 삽시다 듣고 싶어요 하셨고요. 이준호 씨, 최고예요. 좋은 해가 세상 최고 최고 감사합니다. 조설빈 놀다 갑시다.

하늘에 구름이 금방이라도 비를 내리게 할 것처럼 회색으로 변하고 살랑살랑 불어주는 바람에 직시감을 달래고 무거운 오후를 가볍고 신나게 만드는 방송, 최고의 방송 돈의 갈상 함께합니다. 재경씨 고맙습니다. 함정희씨 출석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도가 크게 바뀌는 경험을 저는 했어요. 진정지 고향마을이 개발돼서 산까지 사라졌어요. 마음이 참 이상하더군요. 조명섭의 노래 쭉 신청해 주셨고요. 거창의 이현수씨, 존예 가요소장 가족 여러분 반갑고 사랑합니다. 소나기가 온다고 하더니 비는 내리지 않고 잔뜩 흐린 날이에요. 어서 들어오세요. 김칠두 런웨이.

Nonway 시니어 모델들이 함께하는 노래였어요. 성령아씨 김치 가방에서 세뻑 사다가 덜어놓고 작은 아들 휴무라 같이 쉬고 있는데 비가 무지무지 옵니다. 저는 비를 좋아해요. 오늘도 좋은 하루 시작합니다 하셨고요. 하남사는 강여사님 어서오세요. 많이 기다렸습니다. 네, 오늘 최고로 행복한 날 보내세요 하셨고요. 달서구의 김진옥씨 대구에 오후에 소나기가 온다고 해서 운동 못 가고 집에서 운동하고 있어요. 어제는 늦게까지 투표 본다고 좀 피곤하네요 하셨습니다.

전효진의 노래 오늘만 사는 여자까지 짧게 짧게 맛보기 가요 맛보기 전해드렸습니다. 전북 부안의 이자원 씨가요. 개표본다고 늦게 잠을 잤더니 이 시간은 졸려요. 날씨가 어립니다. 저도 늦게까지 봤는데 결과가 아침까지도 발표가 안 되더군요. 네, 늦게 발표가 됐습니다. 부산의 신복순 씨가 오늘 또 반갑습니다. 오늘 또 바쁜 일 하다 보니까 조금 늦었어요. 부산은 날이 꼭 비가 내릴 것 같아요. 오늘 또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함을. 오늘 또 우린 행복한 방송 좋은의 가요 세상과 함께합니다. 점심때 좀 흐려서 비가 올까 했더니 지금 비가 내리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더군요. 그래서 밥을 먹고 준비하고 방송 들어가기 몇 분 전에 그때 마구마구 쏟아졌습니다. 지금 비가 오지 않는다는 분들은 조금 있으면 네, 비가 옵니다. 지나가는 비. 예. 부산의 신복순 씨가 오늘 또 반가워요. 오늘 또 바쁜 일 하다 보니까 조금 늦었습니다. 부산은 날이 꼭 비가 내릴 것 같다고 주셨고요. 오늘도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예. 부산 멋쟁이님이 부산은 가끔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릴 듯한 날씨입니다. 고이성의 포기한 사랑 주셨습니다. 지금 다들 비가 내릴 것 같아요 라고 많은 분들이 주셨네요. 자, 서울 경기 일원에서는 FM 89.7, 부산 경남에서는 FM 104.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FM 107.9, 전북 충남에서는 FM 97.9MHz로 함께합니다. 백은성입니다. 사랑이 비를 맞아요.

0: 원음 방송입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천지의 우로의 덕을 어리석은 사람은 알지 못하고 세상의 성인의 덕을 범부들은 알지 못하나니 그러므로 날이 감은 뒤에야 비의 고마움을 사람들이 다 같이 알게 되고 성인이 떠난 뒤에야 그 법의 은덕을 세상이 고루 깨닫게 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부촉품 13장 말씀입니다.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요즘 직장인들 사이에서 회사에 줄 에너지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남는 에너지를 내 삶에 투자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겉보기에는 영리한 대처처럼 보입니다만은 가만히 따져보면은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회사에 내 에너지를 주기 싫어서 스스로 업무 범위를 좁히고 열정을 꺼버리는 순간 정작 가장 멈추는 건 회사의 발전이 아니라 나 자신의 성장이기 때문이죠. 적당한 거리 유지가 내 삶을 지키는 방패가 될 수는 없겠죠. 그런데 그것이 결코 내 캐리어와 잠재력까지 조용히 갉아먹고 있는 건 아닌지 한 번쯤 냉정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직장인들의 성향이나 태도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자, 후니 형의 노래 남자답게 사는 법 정혜린입니다. 샤르르 샤르르.

가사로 만든 얘기 윤수일의 터미널. 터미널은 참 특별한 곳이다.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출발의 장소이지만은 또 누군가에게는 이별의 눈물이 머무는 것이기도 하다. 사람들은 버스를 타고 떠나지만 사실은 마음 한 조각을 그 자리에 남겨두고 간다. 비가 내리는 터미널에는 유난히 많은 사연이 숨어 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며 울던 젊은 날의 눈물도 있고 더 큰 세상을 꿈꾸면서 고향을 떠나던 청춘의 발걸음도 있다. 차창 너머로 멀어져가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가지 말라고 말하고 싶었지만은 끝내 붙잡지 못했던 순간, 그날의 눈물은 세월이 흘러도 쉽게 마르지 않는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난 뒤 다시 찾은 터미널. 혹시라도 그 사람이 있을까? 그 시절의 추억이 남아있을까? 그 마음으로 찾아오지만 현실은 이미 많은 것이 변해 있다. 거리도 변했고 사람도 변했고 무엇보다 세월이 너무 많이 흘러버렸다. 그래서 찾고 있었던 것은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했던 젊은 날의 자신이었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됐다.

참여하신 분에게 드리는 상품이 있습니다. 고유가 시대에 도움되시라고 교도님이 주신 주유 상품권, 그리고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 건강 100세 시대를 이끌어가는 온강 한방 생활 건강에서 모겐모가 사탕, 예민정신을 실천하는 선순환 기업 더미르라이프에서 비누 또는 치약, 삶을 바꾸는 건강 루틴 KLC에서 뉴트리션 밸런스 5종 세트를 드립니다. 네. 자, 오늘은 라이브 초대석이 마련됩니다. 네, 멋진 가수, 뭔가 이게 잔잔하면서 느낌이 있는 오늘 분위기에 딱 맞는 가수 최윤아 씨와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뭔가 이렇게 전하고 싶은 사연들이 있으시면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8970이고요. 짧은 문장은 50원, 긴 문장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주현미의 안 오네 듣습니다.

자, 경기도 광명에서 나오준 씨 함께합니다 하셨고요. 전북 부안의 민호 씨, 네, 터미널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기분 허벌나기 좋아요. 신청해도 안 들어주더만, 네, 가사로 맞는 얘기서 나오네요 하셨습니다. 자, 우설민의 내가 왔어요 전해드리고 3부로 가겠습니다.

0: WBS 원인 방송입니다.
1: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바쁜 오전을 마치고 조금은 나른한 오후, 혹시 뭘 할지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럼 바로 라디오를 켜주세요. 웃음, 공감, 그리고 잠깐의 힐링까지 저희 희원이가 여러분들의 오후를 채워드립니다. 성공 맛집 WBS 원음 방송 기분 좋은 12시, 매일 낮 12시부터 2시까지 함께해 주세요.

0: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세상 사람들이 금은 보패를 가장 큰 보물이라 하나 모든 상이 있는 것이 다 허망한 것이요 인생의 참다운 보물은 두 가지가 있나니 하나는 영원히 불멸하여 세세생생 참 나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의 참 마음이요 둘은 우리의 그 참 마음을 찾아 참다운 회복을 얻게 하는 바른 법이니 안으로 참 마음과 밖으로 바른 법이 우리의 영원한 보물이 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무본편 31장 법문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방송의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0: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1: 02-731-7333.
2: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1: 라디오로 흘러나온
0: 이 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1: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3: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7264번입니다.
4: 자, 성민호의 노래 무정한 사람. 매니아들에 의해서 사랑받게 된 노래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노래들이 계속 또 불리어지게 되죠. 자, 목요일에 함께하는 라이브 초대석. 오늘 초대한 가수, 그녀 이름은 최유나. 나이는 묻지 마세요. 출생지 전라남도 목포. 학력은 목포여고부터 언론정보대학원, 경희대 문학콘텐츠 작가 석사 취득한 멋진 가수. 오늘은 노란 머리로 출연한 그녀 이름 최유나. 어서 오세요.
5: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4: 아, 쑥스럽군요. 네. 네. 이렇게 소개해 주셔서 쑥스럽죠?
5: 노란 머리로.
4: 아니, 언제부터 그렇게 변했어요?
5: 아, 신곡 당신 없인 못 살아 하면서요. 조금 변화를 주려고.
4: 네네네.
5: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4: 소녀 같아요.
5: 의외로 반응이 조금 나쁘지 않아서. 네, 네, 네. 아, 저희 때 좀 이렇게. 네. 염색, 이렇게.
4: 젊은 때는 못 하셨잖아요.
5: 네, 오히려 못 했어요. 과하게 하기가 좀 그런데. 과감하게 한번 해보자. 뭐 언제 하겠어?
4: 뭐 아니, 재윤아 씨 하면 모자 쓰고 다니는 게.
5: 네.
4: 그게 딱 트레이드마크가 돼가지고 말이죠.
5: 네. 네. 그래서 이제 모자를 벗고, 예전 그, 이제 헤어 네네네. 스타일이 아니라 오. 조금 변화를 좀 줘보자. 그래가지고 오. 이제 염색도 하고.
4: 네네.
5: 그것도 우리 나이 때 이 염색하기 좀 쉽지가 않거든요.
4: 소녀 같아요, 소녀.
5: 그래서. 하긴 했는데 네. 반응이 나쁘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4: 아니, 원래 이제 그 청춘 시절에, 지금도 청춘입니다만
5: 네.
4: 그때는 정말 청순한 그런 이미지였잖아요.
5: 네.
4: 아, 청순했죠. 예, 노래도 그냥 잠잠히 부르고.
5: 그리고 이제 흔적할 때 많은 분들께서 뭐 여리여리해서 네. 이렇게 네. 보호본능을 일으킬 수 네. 있다고 그래서 좀 저를 아껴주신 네. 분들 네. 많으셨는데요. 네. 요즘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 이미지가 어떻게
4: 아니,
5: 되는지.
4: 아니, 목소리는 또 쇳소리인데.
5: 쇳소리.
4: 뭔가 이 그 최유나 씨만의 네. 목소리가 쫙 있어요. 그 약간의 소리가 이게 그 원래 국악 그 대가들이 쇳소리가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5: 저는 국악하고는 전혀
4: 그러니까
5: 이제.
4: 그러니까 보기에는 네네. 여리여리한데 목소리는 뭔가 이렇게 쫙 있단 말이죠. 중심 있는 소리.
5: 네.
4: 근데 대부분 발라드의 노래들을 또 많이 불렀지만
5: 네.
4: 가끔씩 한 번은 몸을 율동을도 하기도 했어요.
5: 처음에 이제 흔적으로 애정이 돋고나고 흔적으로 이제 방송을 하니까 뭐 TV에 이제 국장님께서 네네. 그 노래를 부르면서 제가 이제 막 웃으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4: 그렇죠, 심각하지.
5: 자꾸 이제 그렇게 부르면 최유나 씨 얼굴은 좀 그늘이져 있어. 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네네네네. 야, 이러면 안 되겠다. 오. 무대 올라갈 때는 그렇게 부르지만 내려왔을 네네네. 때는 조금 밝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리듬 있는 곡들 한 곡씩 네네네. 이렇게 하고 예. 네, 그렇게 됐어요.
4: 그러니까 조금 이제 가수라고 하는 게 그 몇십 년 동안 꾸준하게 사랑을 맨날 받으면 좋은데 약간 침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다시 등장했던 노래가 그 이제 님의 그 한 노래. 미움인지 그리움인지가
5: 그렇죠.
4: 완전히 다시 대박을 쳤단 말이에요.
5: 네.
4: 그때는 그 미움인지 그리움인지를 라미 씨가 불렀던 분위기와 완전히 다르.
5: 그거는 정통 트러시고
4: 네.
5: 저는 이제 편곡을 다시 해가지고 제 네. 스타일로 불렀더니 네. 또 많은 사랑을 주셔가지고 네. 아, 너무 감사하죠.
4: 완전 느낌이 달랐어요.
5: 네네.
4: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이 그때 당시 어르신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리듬 없이
5: 네.
4: 그냥 부르고 다니잖아요.
5: 특히 이제 백일섭 선배님께서 흰 백구들을 신으시고 무대에 나오실 때마다 제 그 노래를 부르셨어요.
4: 그러니까
5: 너무 좋아하셨어요.
4: 네, 그래서 그분들도 베일서디 스타일로
5: 그냥
4: 부르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5: 근데 좋아하는 그런 그 음악 그 작품의 스타일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스타일 또한 40-50대 아니 완전히 70-80대 이렇게 좀 있는 것 같아요.
4: 근데 최윤아 씨는 무던하게 노래를 하시면서 새로운 변화를 또 찾게 됐어요. 네, 음반이 나올 때마다.
5: 그렇죠. 어떤 분들은 슬로우하면 반응이 너무 느리니까 뭐 빠른 곡을 해야 된다. 네네. 뭐 이렇게 해서 불안해하시는데 저는 그런 거 없이 그냥 과감하게 슬로우 했다가 리듬 있는 거 좀 했다가 다시 또 슬로우로 갔다가.
4: 그러니까요.
5: 저는 그렇게.
4: 음악적 색깔도 약간씩 뭐 이제 반지 같은 경우에는 그 트럼펫이 촥 들어가지고 그 시작할 때 그게 사람 이 뭔가 이렇게 심금을 좀 울리거든요.
5: 아련한 그런 게 있잖아요. 그 트럼펫 있는 전주 부분 때문에 한 50%는 먹고 들어가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4: 이 노래라고 하는 거는 이제 가수가 부르는 것도 있지만 그 색깔을 더 만들어내는 것들이 있거든요. 자, 근데 이제 신곡이 나왔어요. 신곡에 대한 변화는 어떤 변화인가요? 지금 나온 노래들과
5: 그 전에 이제 제가 불렀던 음악과는 조금 달라요.
4: 네, 당신 없이 못 살아.
5: 네.
4: 제목부터.
5: 제목도 저는 당신 없이 못 살아. 굉장히 처음에는 아우 이게 뭐지.
4: 네, 예전에는 뭐 흔적, 애정의 조건 뭐 이런 타이틀.
5: 뭐 이렇게 숨겨진 소설, 뭐 초대 막 이렇게 나가다가 약간 조금 그랬는데 이제 주문을 했죠. 이제 너무 슬로우 이렇게 슬프고 이렇게 아픔이 있는 상처가 있는 노래 말고 조금 뭐 사랑하고 보고 싶고 이런 가사였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송광호 씨가 이 곡을 하나를 이렇게 저한테 이제 보냈어요. 가이드를 보냈는데 처음에 딱 들어보니까 느낌은 괜찮았어요. 근데 송광호 씨 입장에서는 과연 최윤아 씨가 이 노래를 받을까 안 받을까 50대 50이었대요. 다른 노래하고 좀 다르니까. 그래서 오케이. 그래가지고 녹음을 했는데 편곡도 정통 트로트하고는 좀 거리가 멀게 라듬 좀 다른 이제 스타일이고 그래서 좀 딱 들어보면 이건 트로트 아닌데 하다가 최윤아 씨 목소리 나오는구나 뭐 이렇게도 되고 그러네요.
4: 그러면은 이제 최윤아 씨 하면은 그 본연의 분위기에 맞는 노래를 먼저 듣고 신곡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아 씨의 노래가 여러 곡이 있지만 또 애정의 조건이라고 하는 노래가
5: 그렇죠.
4: 또 은은하게 많은 사랑을 받았던 노래거든요. 이 노래를 한번 출발해 볼까요? 자, 최윤아 씨의 노래는 뭐 그 소설 같은 한 편의 책 같은 느낌이 있는 노래들이 많은데요. 애정의 조건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0: 역시 최윤아 씨라고. 네, 이준호 씨가 배송 중이라 지금 알았어요. 너무 예쁘십니다. 이분이 최윤아 씨의 열렬한 팬입니다.
1: 아유, 고맙습니다. 네.
0: 대구의 김문주 씨가 최윤아님 사랑합니다. 립스틱 짙게 바르고와 윤아님의 노래는 저의 18번 곡이 많아요.
1: 제가 리메이크를 했는데 그 노래를.
0: 아, 그러셨군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아니 임주리 씨인데 그랬더니 네네. 아 최윤아 씨가 불러서 기억을 하고 있군요. 네네. 네. 좋은 예가상 덕분에 윤아님의 목소리를 들어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노래 많이 들려주세요. 라고 대구에서 김은주 씨. 이준호 씨가 최윤아 가수님을 최고로 좋아합니다. 매일 듣고 있어요. 네, 그 음원으로 계속 듣고 있답니다.
1: 고맙습니다.
0: 그리고 이현수 씨가 거창에서 네, 자연에서 살고 있는데요. 최윤아 씨 반갑습니다. 그리움인지 또 반지 많이 간드러지는 목소리에 참 좋아요. 간드러지나요?
1: 아니,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
0: 네. 그리고 부산의 신복선 씨가 최윤아 가수님 반가워요.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왕의 수정 씨가 퇴근하려고 하는데 비가 쏟아지더군요. 그래서 너무 기다림의 미덕으로 2차 저차 또 저차 타고 이제 막 집에 도착해서 이렇게 좋은 행위 가요 세상과 함께합니다. 오늘은 머릿속이 시끌시끌하는데 집중이 안 되더군요. 그래도 행복합니다. 최윤아 씨 사랑합니다. 하셨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그래요. 최윤아 씨는 은은한 매력이 있어서 오랫동안 세월이 변해도 변하지 않고 그대 자리에 있어줘야 되는 그 의무가 있어요.
1: 아 그래요? 아,
0: 어렵죠.
1: 아, 네네. 아, 열심히 하겠습니다.
0: 그런데 네. 지금도 최윤아 씨 찾는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변함없이.
1: 좀 꾸준하게 한번 이렇게 저를 아껴주신 분들은 네. 좀 네. 같이 오랫동안 가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막 이렇게 드러내놓고 막 네. 열정적 와 이게 아니라 잔잔하게 같이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0: 그런데 그게요. 네. 금방 막 사랑을 확 불타올랐다가 금방 시들어버리는 분들
1: 금방 돌아가신 분들 너무 많으신 네. 것 같아요.
0: 그런데 은은하게 시작된 불은 네. 천천히 또 끝까지 간단 말이죠.
1: 네네.
0: 그래서 재윤아 씨의 팬분들이 그러지 않나.
1: 저도 데뷔한 지가 꽤 많이 됐는데
0: 됐죠.
1: 그때부터 함께 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고 네. 그리고 뭐 응원한다, 뭐 네. 건강 잘 지켜라, 목소리 잘 지켜서 80대까지 노래를 해달라 네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으시고 뭐 저 역시도 이제 여러분들께서 주신 사랑만큼 네. 잘 이렇게 또 해야 네. 되잖아요. 그래서 구설수 없이
0: 그럼요.
1: 끝까지 한 85살까지 노래를 하고 싶습니다.
0: 벌써 3, 40년 전이 됐으니까
1: 네.
0: 이제 40이라고 하면 40년 전 뭐 이렇게 하면 너무 오래된 것 같고
1: 아유 그렇죠. 아유 저는 네, 30. 두 번째 20살 살고 있는데
0: 자 그러면은 이 노래도 이제 좀 그 최신 버전으로 이렇게 전해졌던 노래이기도 하는데 그 예전에 처음에 불렀던 스타일에서 남이다라고 하는 노래로
1: 네네. 네.
0: 뭐 한 10년 전 됐나요? 남이다가?
1: 아니요.
0: 한 8,
1: 제가 부른 거요?
0: 네.
1: 전 3년 반 정도밖에
0: 아,
1: 안 됐어요. 네. 네네.
0: 꽤 오래된 것 같은데 재윤아 씨의 노래 부르면
1: 네.
0: 다 몇십 년 된 것 같아요.
1: 아, 뭐 그렇게 익숙해요?
0: 네, 그렇죠.
1: 아.
0: 오래된 노래처럼.
1: 네. 네.
0: 남이다.
1: 네.
0: 한번 들어볼까요?
1: 네네네. 네.
0: 재윤아 씨의 노래. 네. 새로운 느낌의 또 약간 그 앵카적 분위기도 느껴지고 뭔가 최윤아 씨에 딱 맞는 그런 색깔의 노래입니다. 남이다 정해 듣겠습니다.

0: 남이다였습니다. 대구의 이영국 씨가요, 태연아님 노래만 오래 들었는데 처음 얼굴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 미인입니다. 파이팅입니다.
1: 감사합니다. 네, 처음 뵀대요?
0: 처음 뵀대요.
1: 웬일?
0: 인천 검단의 네. 노력박사 서빈 씨가요, 수고 많으시죠. 태연아 가수님 왕팬입니다. 역시 최고.
1: 고맙습니다.
0: 앞으로 좋은 노래 더 많이 들려주세요.
1: 네, 네.
0: 힘내시고 파이팅 하십시오. 착한 남자분이요, 찐팬입니다. 대구에서 콘서트 한 번만 해주세요. 일개 중대 인원 데리고 하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그래요. 항상 또 가수분들을 찾는 분들이 뭐 행복한 거죠. 네. 최연아 가수님 별난 사랑 신청합니다. 뭐 노래 이번에는 신곡을 좀 불러드리고 신청곡 가운데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당신 없이 못 살아 그 노래를 신곡이니까
1: 네.
0: 그 노래 한번 또 불러주시겠어요? 그 느낌이 어떤 건지.
1: 제 스타일이랑은 조금 다른 게 있어가지고.
0: 네네네. 어떤 네. 느낌일지 저는 이제 방송으로 전해드리긴 했어요.
1: 네.
0: 근데 이제 최연아 씨가 직접 또 불러주는 거하고 또 다르니까. 네. 무대로 오셔서 네. 최연아 씨의 신곡입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 없인 못 살아입니다.

0: 그 몸이 좀 움직여지네요, 이 노래를 들으니까. 멜로디가 약간 이렇게 좀 가볍게 움직일 수 있도록.
1: 네.
0: 그 최연아 씨도 율동을 좀 하시네요.
1: 전혀 안 하진 않아요. 이렇게 네. 그 댄스를 배우러 가면 오, 곧잘 따라 하시네요. 오, 감각 있으시네요. 근데 아, 네. 이게 평상시 연습을 안 하다 보니까
0: 아니 박수도 이렇게 치시고 짝짝짝. 본인이 무대에서 지금 방송을 엄청 많이 했잖아요. 그때 댄스 팀하고 해본 그러니까 댄스 팀은 물론 있겠습니다만 그 팀하고 함께 춤을 춰본 적이 있으세요?
1: 예전에 그 반지하고 별난 사람을요. 케이본부에서 이렇게 연말 이제 시상식 있잖아요. 네네네. 그럴 때 갑자기 뭐 한 일주일 10일 남겨놓고 네. 안무를 짜주면서 오. 하라는 거예요.
0: 네네.
1: 밤새가지고 그냥 뭐 의자도 놓고 발도 올리고 뭐 다 했습니다.
0: 예전에 그런 그림이 연상이 돼요.
1: 네네. 그리고 거. 그 스포츠 댄스 뭐죠? 별난 사람 할 때
0: 탭 댄스도
1: 네.
0: 하고
1: 네네 그것도 네. 하고 네. 지금 생각하면
0: 어쩔
1: 너무...
0: 수 없이 하는 경우
1: 아 그런데 열심히 또 하니까는 또 네. 또 그런 느낌 근데 이제 계속 꾸준히 해야 되는데 그게 좀 꾸준히 잘 안 되더라고요.
0: 그렇죠. 오디션 프로그램에서도 그런 이제 댄스 때문에 잠깐 하다가 또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2: WBS FM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사욕에 끌려 근본되는 큰 서원을 잊지 말 것이니 각자의 공부도 나만 특별한 공부를 하여 내가 오직 특별한 사람이 되리라 하면 사심이 낀 공부라 큰 공부를 이루지 못할 것이요 사업도 또한 사심 있는 마음으로 공을 개교한다면 큰 사업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 마음의 출발부터 사욕이 없이 오직 무아무욕한 공부를 하고 지공무사한 사업을 하여야 큰 공부, 큰 사업을 이루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공도편 44장 법문입니다.

0: 생존의 불안으로 일상을 빼앗긴 이웃의 곁을 지켜온 사회연대은행.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1: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 자, 반지를 던지면 쇼쇼쇼 쇼쇼래 쇼쇼쇼쇼쇼. 예, 태연아 씨의 노래. 그 왜냐하면 트럼펫 그 연주를 직접 들어보려고 음원으로 전해드렸는데
3: 네.
2: 어떠세요? 들어보니까 그 본인이 노래 부를 때하고 또 여기서 앉아가지고 음악 듣는 거 다르죠, 느낌이?
3: 다르죠.
2: 네.
3: 반지는 새벽 2시까지 저희가 네. 녹음을 싹 이제 완벽하게 녹음을 끝냈거든요.
2: 네네네. 네, 네.
3: 근데 전주가 뭔가 그렇죠. 비는 거예요.
2: 네, 네.
3: 그래서 그 2시에 전화를 색소폰 부르신 선생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2: 네, 네, 네.
3: 선생님 잠깐 좀 오실 수 있냐고. 아, 오, 가겠다. 선생님 마음대로 한번 불러주세요. 그랬더니 네. 뭐 음악성 있게 불러주시고 뭐 이상하게 부르시고 네, 네, 네. 너무 잘 되시고 이걸 딱 우리가 네, 초이스해가지고 네, 네. 했는데 너무 잘 된 것 같아요.
2: 그럼요. 그 인트로 부분이
3: 네.
2: 너무 좋아요. 네.
3: 근데 이 노래는 왜 이렇게 남자분들이 좋아하시죠?
2: 그렇죠. 이 노래가 쉬운 건 아니에요. 어려워요. 사실 부르려고 하면.
3: 전 정박으로 부르니까 쉬운데 제가 창법이 좀 어려운가요? 왜 그러지?
2: 고음으로 가는 부분들이 또 있고. 반지를 던지면.
3: 네, 그게 조금 네. 키가 좀 높죠. 키를 그렇죠. 좀 낮추면.
2: 네네. 네. 그건 또 맛이 안 난다고
3: 맞아요.
2: 너무 편하게 부르면 그러니까 또.
3: 제가 한번 네. 반지를 부르는데 감기 한번 걸려가지고.
2: 네네네.
3: 고음에서 삑사리가 한번 났어요.
2: 그렇죠.
3: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아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네. 조마조마.
2: 그렇죠. 아니, 이 노래가 그냥 정박이니까 편할 것 같은데 어려워요. 부르다 보면 쨍 소리가 나오기도 하고.
3: 그리고 제가 목소리가 허스키 보이스하고 네네네. 비성이 나오기 때문에
2: 네.
3: 그게 이제 아, 저렇게 불러야 되는데 네. 이러면 안 돼요. 잘 그렇죠. 개성대로 불러야
2: 네.
3: 돼요.
2: 네. 그냥 반지를 던지면서 이렇게 또 부를 수는 없잖아요.
3: 자기 개성대로 부르면 되는데 자기가 표현하고자 그렇죠, 하는 그렇죠. 느낌으로.
2: 네. 네. 아 근데 노래가 좋으면 그 느낌이 본인에 의해서 또 만들어지는 거니까.
3: 아 그럼요.
2: 네, 이 노래는 명곡이라서 네. 어떻게 부르든 느낌이 좋은 노래.
3: 근데 어디 가서 이제 제가 뭘 하면서 신청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반지예요.
2: 반지예요.
3: 네. 참.
2: 그럼 반지에 욕심이 많은가 봐요. 요즘 반지 값이 좀 비싸나요?
3: 네. 그렇죠. 어우 진짜 진짜 비싸죠 요즘에. 예전에 미안해.
2: 예전에는 그 반지를 던질 수가 있었지만 요즘 반지 던지면 네 난리 납니다.
3: 실에 껴갖고 다시
2: 예 다시
3: 뺀답니다. 네.
2: 예전에는 뭐 선물도 돌잔치 하면은 반지로 네. 했는데 요즘엔 다 모아서 함께 하면 몰라도 하기는 부담스러워요.
3: 아.
2: 네. 최고입니다 가수님 하셨고요. 설렘 가득한 6월이 시작됐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팬 정모로 만날 우리들 벌써 마음이 두근두근하다고요. 황용우 씨 팬분들 들으셨고요. 전북 군산의 쌍둥이 알배님께서 네 감사합니다 하셨고요. 네, 그 반지
3: 고맙습니다.
2: 잘 들으셨고요. 백성호 씨가 음색이 묘한 매력이 있습니다.
3: 네.
2: 모습도 퀴티가 나신다고.
3: 아유 퀴티가. 감사합니다.
2: 네. 군부의 백성호 씨. 네. 또 재현아 씨 오랜만에 목소리 듣습니다. 저는 반지때 노래를 좋아해서 팬이 되었고 그 뒤에 가요 무대나 뭐 나올 때마다 TV에 나오면 다시 사진 찍어 보관하고 있습니다. 사진 아닌가 그러니까 TV에 나온 걸 찍어가지고,
3: 찍어가지고
2: 예, 보관하신다고.
3: 6월 8일 날 또 나옵니다.
2: 아 그래요?
3: 네,
2: 기억하세요. 네 기회 되면은 반지 그래서 전해드렸던 노래였습니다. 예. 그래요. 많은 분들이 재현아 씨의 그 노래도 듣고 싶고 얼굴도 직접 보고 싶고 얼굴 보고 싶으신 분들은 그 조은혜 가요세상으로 들어오시면 네, 지금 라이브로 보여드리고 있으니까요. 얼굴 이게 라디오만 들으신 분들은 아니 얼굴이 예쁘다는데 아니 어떻게 안 보이는데 이러시는 분들 노트북으로 네. 들어오시면
3: 아, 지금 그쵸, 그쵸.
2: 저희가 네. 예, 보여드립니다. 오십시오. 네. 자. 그 지금까지 최연아 씨가 이제 많은 곡을 발표했잖아요. 몇 곡이나 되세요? 셀 수가 없을 텐데.
3: 네, 이제 밑에 네. 이제 깔려 있는 곡까지 하면 정말 네. 셀 수가 없는데
2: 네.
3: 그래도 사람들이 히트곡 또 네. 준이 또 이런 네. 거 생각하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네, 저는 네, 네. 너무너무 좀 복받고 행복한 가수인 것 같아요. 애정의 조건, 제일 처음에 첫 정, 네, 네. 애정의 조건, 반지, 뭐 미움인지 그리움인지 와인글라스,
2: 별난 사람,
3: 또 별난 사람, 네. 뭐 초대, 지금 뭐 저도 잘
2: 네, 네.
3: 네. 그, 뭐 밤차로 가지 말아요. 당신 없이 못 살아. 남이다.
2: 네.
3: 또 느낌, 숨겨진 소설, 뭐
2: 맞죠.
3: 네네 그대 그대 그대. 미래.
2: 네.
3: 네.
2: 그러니까 15년 전, 20년 전에만 해도 그 혼자 한 시간 동안 부를 수 있는 노래
3: 네네네.
2: 라이브로 그 라이브 카페에서
3: 네네.
2: 충분히 할 수 있는 노래들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또 그 세월이 또 지났으니까 더 쌓였지.
3: 작품이 더 이제 늘어난 그렇죠. 거죠.
2: 예전에 앨범 발표할 때는 그 10곡을 다 채워야만 됐던 그러니까 때가 있었잖아요.
3: 타이틀곡 한두 곡만 넣고 밑을 다 해야 네네네. 되기 때문에. 근데 그 밑에 있는 곡들도 아까운 게 많거든요.
2: 그렇죠.
3: 근데 이제 참 아깝죠.
2: 네, 지금은 이제 디지털 싱글이라고 그래서 네. 뭐 한국만 발표해도 뭐 문제가 안 되는데 예전에는 음반을 발표하면 10곡을 채워야 되니까. 지금도 이제 예전 활동했던 분들이 음반 만들면 10곡을 다 채워가지고 부담이 된다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3: 그건 안 돼요.
2: 네, 지금은 아닌데도 예전에 했던 분들 다시 나오잖아요.
3: 제작비가 너무 많네요. 네,
2: 10곡 다 채워가지고.
3: 아유, 안 됩니다.
2: 그래가지고 실패하신 분도 있어요. 자, 이번에는 최연아 씨 하면은 그래도 그 가장 대표적인 노래가 어떤 노래라고 생각하세요?
3: 아무래도 이제 흔적이죠. 그쵸?
2: 그렇죠. 네네. 네, 흔적을 남겨놓고
3: 네.
2: 또 많은 분들이 흔적이 된 노래.
3: 아, 흔적이 정말 안 됐으면 제가 어쩔 뻔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2: 그 다음 곡이 또 됐겠죠.
3: 밀회.
2: 이 흔적은 그 어떻게 해서 만나게 된 거예요?
3: 이제 제가 애정의 조건으로 이제 20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제 네. 목소리가 발탁이 돼서 부르게 된 노래잖아요. 근데 중도 하차가 됐잖아요. 애정의 조건이
2: 네.
3: 정말 가슴 아프게. 네. 그리고 한 2, 3년 공백이 있는데 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가요계를 계속 해야 되는 건지 누가 이렇게 신경 써주신 분이 안 계셔가지고 이제 그러다가 한 번만 더 하고
2: 네.
3: 이제 인정을 받게 되면 하고 아니면은 가요계 그만두겠다고 네네네. 생각하고 한 게 네.
2: 간절함이 있었군요.
3: 흔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직접 음반 네. 나와서 제가 막 이 방송 저 방송 네. 청바지 입고 다 이제 심의도 냈고 다 다니면서 네. 홍보도 하고
2: 예.
3: 전국 방방 곡곡 정말 하루에 뭐 수천 킬로씩을 네, 다 네. 매니저랑 같이 다니면서
2: 아이고.
3: 이 방송 저 방송 하고
2: 네.
3: 그러니까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사랑해 주셨는데 그 전에는 완전 정통 트롯이 있었었거든요.
2: 네, 네, 네.
3: 흔적이 딱 나오니까 분위기가 샥 바뀐 거예요.
2: 네.
3: 그러다가 립스틱 짙게 바르고 에모 갈색 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2: 네, 네.
3: 이게 이제
2: 카페 음악을 또
3: 네, 네.
2: 딱 하시니까
3: 네, 네. 네. 카페 음악은 정말 800만 장이 나가가지고요.
2: 그러니까. 네.
3: 그러니까 제 목소리가 좀 음반이 나가는 그런
2: 그렇죠.
3: 목소리였나 봐요.
2: 네,
3: 그래서
2: 네. 누구나 따라갈 수 없는 목소리.
3: 늘 감사하죠.
2: 네. 근데 이제 노래를 부를 때 그때도 오디션 프로그램이 지금처럼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KBS 무슨 그저
3: 신인 탄생
2: 신인 탄생
3: 네네
2: 그 프로그램에서 다섯 번 이렇게 나와가지고
3: 그거는
2: 그게 뭐였나요?
3: 1주부터 5주까지
2: 네.
3: 스트레이트로 네. 통과가 돼야 돼요.
2: 통과 다섯 번
3: 그러니까 70, 80점을
2: 네네.
3: 다 받아야 돼요.
2: 네.
3: 그 심사위원들 그때는 기라성 같은 작곡가 선생님들이셨어요.
2: 그러니까.
3: 요즘에는 선생님들 아니시고
2: 뭐
3: 개그맨도 있고
2: 네네.
3: 예능하신 분들
2: 근데 이제
3: 있고.
2: 음악 전문가들이
3: 그때는 딱. 완전 전문가분들이
2: 네.
3: 계셔가지고 무섭게 탁
2: 네.
3: 앉으셔가지고 이렇게 보시니까
2: 네.
3: 그런데 유망하고 참신하고 앞으로 계속 나갈 수 있는 그랬다 뭐 이렇게
2: 네네.
3: 해서 제가 점수를 좀 받아가지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노래를 더 잘한 것
2: 그렇죠.
3: 같아요. 제가
2: 오디션 아니 지금은 이제 세월이 흘렀지만 그대 색깔이 갖고 있는 거고 그때는
3: 깡깡한
2: 네,
3: 소리들이 나와가지고
2: 그렇죠, 예.
3: 네 그래서 겁도 없잖아요 그때는
2: 네, 네.
3: 그래서 이제 그때 5주 통과하고 그리고 저한테 40분 스페셜도 줬어요.
2: 그러니까
3: 잘 안 주잖아요. 지금
2: 네, 네,
3: 제가 달라가면 주겠습니까? 안 줍니다 요즘에는.
2: 야, 그게 이제 특혜였죠. 왜냐하면
3: 네, 네.
2: 이제 통과했기 때문에 네. 자 그러면 우리가 흔적을 또 여기서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3: 네, 네.
2: 많은 분들이 듣고 싶어 하시는 노래 최연아 씨의 흔적 오랜만에 직접 목소리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서울방 혜성사랑님들이 그 오늘 30명이 모여서 진혜성 가수의 자작곡 바람고개를 듣고 싶다고 조금만 일찍 주셨으면 전해드렸는데 오늘 라이브 초대석이기 때문에 진혜성 가수의 생일인가 봐요. 네. 내일 전해드릴게요. 바람고개. 네. 자, 그리고 최고입니다, 가수님 하셨고요.
1: 고맙습니다.
0: 삼성동의 박은자 씨가 재윤아의 흔적, 조은영의 가요세상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좋은 음악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고의
1: 고맙습니다.
0: 방송이에요. 뭐, 윤아 씨 때문에 제가 최고의 방송하는 것도. 일산
1: 감사합니다.
0: 수산나님께서 윤아 가수님 목소리가 다른 가수님보다 좀 특이한 음색이에요. 최고예요. 사랑합니다. 예.
1: 감사합니다.
0: 우리가 흔히들 가수분들이 그러잖아요. 색깔이 있어야 된다라고.
1: 그렇죠.
0: 예. 재윤아 씨는 색깔이 있어서 참 좋겠어요.
1: 이제 그게 부모님한테 받은 선물 중 가장 이제 제가 이제 감사한 이제 부분이고요. 근데 어떤 거는 조금 제가 불만이냐면 제
0: 네.
1: 노래를 모창을 못해요.
0: 아, 그래요.
1: 너무 어려운가 봐.
0: 그 목소리를 흉내는 모르네.
1: 다른 분들은 모창을 해가지고 홍보를
0: 네.
1: 해주시는데 저는 저
0: 네.
1: 혼자 불러야 돼요.
0: 아, 그러니까 개성이 있다
1: 그쵸.
0: 보니까 네, 다른 분들이 모창하시는 분한 분도 없죠.
1: 한 번도 못 봤어요.
0: 네, 목소리가 특이하니까.
1: 그리고 제 노래를 나가면
0: 네.
1: 이 노래를 갖고 어디 이제 오디션 프로를 나가면
0: 네.
1: 점수가 잘안 나오니까 자꾸 못
0: 아,
1: 나가. 이게 휘를 잘못 내니까.
0: 그러니까 아 그러네요. 대체적으로 최연아 씨의 노래를
1: 잘못 갖고
0: 예,
1: 나가요.
0: 갖고 나기 어려워하시는구나.
1: 네. 편한 노래 갖고 나면 자기가 조금 더
0: 네네네.
1: 잘하면 되는데
0: 네.
1: 제 거는 나가면은 뭔가 좀잘안 되는 것 같고 이래서 제 노래를 잘 갖고 못 나가요. 그러니까.
0: 변조를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1: 네.
0: 할수 있는데 그게 이제 색깔이나
1: 근데
0: 이렇게.
1: 윤신혜 선배님 노래도 잘 없어요.
0: 그러니까 거기도 좀 개성이 있잖아요.
1: 네. 아우 또.
0: 공연해. 제가 이제 그런 최연아 씨나 제가 윤신혜 씨나 노래를 이렇게 한번 해보라고 후배들에게 이렇게 줬거든요. 좀 하다 아 노래 좋은데요 하더니 안
1: 해보면
0: 하시더라.
1: 잘안 돼요.
0: 그래서였구나. 네.
1: 그거예요.
0: 자 그러면 너무 아쉬운데 이제 마무리되는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어떤 노래가 좋을까요? 아
1: 아무리,
0: 아까 잠깐 죄송한데 별난 사람 해야 돼요.
1: 네네네.
0: 아까 신청하신 분이 계셨어요.
1: 네.
0: 안 하면 이분 불만이 있을 것 같아요. 이준호 씨, 또 많은 분들이 신청하신 별난 사람. 네, 한번 들어 보시겠습니까?

0: 네, 별난 사람이었습니다. 재윤아의 노래였습니다. 최고 방송이에요 라고 내주신 분들이 많습니다. 재윤아 씨 덕분에 최고의 방송이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1: 아, 감사합니다. 네.
0: 자, 청취자분들에게 인사 한 말씀 해주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아, 요즘 좀 많이 경기가 어렵잖아요. 네네네. 이제는 뭐 선거도 끝났고 이제 우리 많은 분들한테 조금 부유하게 네. 풍요롭게 잘 되는 그런 시간들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금까지 잘 견뎌오셨으니까 네. 용기 잃지 마시고 힘차게 파이팅 하시고요. 매일매일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고요. 그리고 이제 인생 뭐 별거 없다는 생각이 네. 들긴 네. 합니다. 네, 하루하루 행복하고 즐겁고 하시고 싶은 모든 일들 잘 하시면서 잘 이루어지시길 네, 기원 드리겠습니다. 네.
0: 그러니까 이제 그런 노래 부른 거예요. 당신 없이 못 살아. 여러분들 없이 못 사는.
1: 아, 그렇죠.
0: 네, 재윤아 씨. 오늘 다음 기회 너무 감사합니다.
1: 네네, 고맙습니다. 네,
0: 다음에 또 네네. 모시겠습니다.
1: 네네, 감사합니다. 네.
0: 자, 그 내 편이 되어주세요의 삼성을 한 노래. 날에 담재기 들으면서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재윤아 씨 조심히 가세요.
1: 네, 감사합니다.
0: 반갑습니다.

0: WBS FM
1: WBS 자동차 상식.
2: 운전 중 흡연이 교통사고는 물론 각종 화재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담뱃불을 붙이기 위해서 약 3초의 시간이 필요한데요. 순간에 수십 미터를 질주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담배에 불을 붙이기 위해 시선을 뺏기거나 몸에 불똥이 떨어져 급격한 기기조작으로 사고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부로 버린 담배꽁초가 길거리를 더럽히는 것은 물론 가을철 건조한 날씨에 산불 등 대형 화재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 앞차에서 버린 담배꽁초가 뒤따르는 화물차의 화물칸에 떨어져 화재가 발생하는 어처구니없는 경우도 있는데요. 담배꽁초조차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사람이 남을 배려하는 운전을 할기는 어렵겠죠. 차창 밖으로 담배꽁초를 버리는 것은 자신의 인격을 내던지는 것이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 도로교통공단 이정상 교수와 함께하는 WBS 자동차 상식이었습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세상 만사가 다 뜻대로 만족하기를 구하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천만 년의 영화를 누리려는 사람같이 어리석나니 지혜 있는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10분의 6만 뜻에 맞으면 그의 만족하고 감사를 느끼며 또한 10분이 다 뜻에 맞을지라도 그 만족한 일을 혼자 차지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같이 나누어 즐김으로 그로 인하여 재앙을 당하지 않을 뿐더러 복이 항상 무궁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29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 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천지은, 하늘과 자연은 우리에게 끝없이 내려주는 은혜입니다. 부모님의 은혜는 하늘이 내려준 사랑으로 우리 가족의 인연을 맺어주죠. 그리고 동포은혜, 지구촌 모든 사람들이 서로에게 따뜻한 빛이 되어주는 공동체로 살아갑니다.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잠시 멈춰서서 마음 쉬어가는 시간. 여기는 마음의 쉼터입니다.

0: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1: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2: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1: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 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하나라는 수가 무서운 것인데 왜 그 하나를 소홀히 하는가? 하나가 중한 줄 아는 사람은 만수를 다 알고 잘 쓸 줄 아나니 그 하나를 깊이 자각해야 하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2장 법문입니다.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우리 마음에 온기를 더하는 시간 원음방송 마음의 쉼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듣고 계시는 일부에서는 우리 귀에 익숙한 대중가요와 원불교 말씀으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음악의 제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원음방송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마음의 쉼터 선곡표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편안한 오후에 마음 쉬어가는 라디오, 마음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말씀하시기를 거짓은 무너질 때에는 여지없이 무너지고 진실은 천지도 없앨 수 없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근실편 10장 법문입니다.

0: 안녕하세요. 가수 이동훈입니다. 기억 저편에 아스라이 자리한 옛 노래가 흐르면 그때 그 시절의 추억과 낭만이 아련히 떠오릅니다. 노을이 지고 밤이 드리울 때 문득 외롭다 느껴진다면 라디오를 켜보세요. 매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아름다운 인생이 여러분의 따뜻한 말동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1: 눈을 감아도 들리는 세상이 있습니다. 귀를 열어야 보이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 세상 속에는 눈으로 보는 것보다 감동적인 영화가 있고 입으로 먹는 것보다 맛있는 음식이 있으며 두 발로 걷는 것보다 가슴 벅찬 여행이 있습니다. 지금이에요. 라디오 광고로 그들이 사는 세상에 손 내밀어 보세요. 새로운 세상이 당신에게 응답할 거예요.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7264.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저 해가 오늘 비록 서천에 진다 할지라도 내일 다시 동천에 솟아오르는 것처럼 만물이 이 생에 비록 죽어간다 할지라도 죽을 때 떠나는 그 영식이 다시 이 세상에 새 몸을 받아 나타나게 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천덕품 9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남중교당 원타원 이유정 옥순정사 영가의 완전한 해탈천도를 기원하며 가족들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0: 마음의 쉼터.
1: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마음 쉬어가는 라디오 마음의 쉼터 2부를 시작했습니다. 2부에서는 우리 정서와 친숙한 팝송을 중심으로 다양한 장르의 해외 음악들을 원불교 말씀과 함께 보내드리는 시간 마음의 쉼터 2부 시작합니다.
2: Way back into love, take one.
3: I'm getting really nervous.
2: You'll be fine. You just use your normal nice voice that I've heard so much of in the last 3 days.
3: It's like, my throat's closing up. It's like anaphylactic.
2: It's fine. It's just a 3-minute song.
3: I've been living with a shadow overhead. I've been sleeping with...
2: Just a little bit louder, because this song is intended for humans, okay? Way back into love, take two.

말씀하시기를 극하면 변하는 것이 천지의 이치라. 개인이나 가정이나 단체나 국가나 모두 그 왕성할 때를 조심하여야 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훈편 31장 법문입니다.

0: 여러분께서는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우리 마음에 온기를 더하는 시간 원음방송 마음의 쉼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에서는 우리 귀에 익숙한 팝송과 해외음악, 생활의 길잡이가 되어주는 원불교 말씀으로 꾸며드리고 있는데요. 음악의 제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원음방송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마음의 쉼터 선곡표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1: 마음의 쉼터를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도심의 힐링숲, 사당역 카페오스에서 베이커리 상품권, 삶을 바꾸는 건강루틴, K-HC에서 부모님께 필요한 뉴트리션 밸런스 5종 세트, 장건강과 체중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뮤노바이오텍의 신제품 똥배 N 유산균, 100% 우리쌀 증편떡의 명가 가람떡집에서 잔진편떡 세트, 귀족의 품격 미인골드에서 사랑하는 분께 감동을 전하는 티골드 식용금박까지 마음의 쉼터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편안한 오후에 마음 쉬어가는 라디오 마음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내가 못 당할 일은 남도 못 당하는 것이요 내게 좋은 일은 남도 좋아하나니 내 마음에 섭섭하거든 나는 남에게 그리 말고 내 마음에 만족하거든 나도 남에게 그리하라. 이것은 곧 내 마음을 미루어 남의 마음을 생각하는 법이니 이와 같이 오래오래 공부하면 자타의 간격이 없이 서로 감화를 얻으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2장 법문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애청자 여러분의 온기와 함께했던 은혜로운 시간 고맙고 따뜻했습니다. 평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마음을 보듬는 시간 지금까지 마음의 쉼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When your legs don't work like they used to before And I can't sweep you off of your feet

0: WBS FM
1: 석유화학단지에서 크고 작은 화학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약회사 공장에서 큰 폭발과 함께 불이 났습니다.
2: 한 해 200건 넘게 발생하는 화학사고. 언제든 우리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화학물질 유출 사고 시 이렇게 대피하세요. 먼저 수건이나 옷으로 코와 입을 막고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며 빠르게 이동합니다. 바람이 사고 지점 쪽으로 불면 바람을 안고 이동하고 바람이 사고 지점에서 불어오면 바람의 직각 방향으로 대피하세요. 자동차에서는 창문을 닫고 내부 순환 버튼을 눌러 외부 공기를 차단합니다. 유독가스는 대부분 공기보다 무겁습니다. 가능한 높은 곳으로 대피하고 실내에서는 젖은 수건이나 테이프로 창문과 문틈을 막아 외부 공기가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방송이나 문자로 재난정보 확인도 잊지 마세요.
3: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자기 가정에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하는 사람으로 남에게 악할 사람이 적고 부모에게 불효하고 형제간에 불목하는 사람으로 남에게 선할 사람이 적나니 그러므로 육아에서 효는 백행의 근본이라 하였고 충신을 효자의 문에서 구한다 하였나니 다 사실에 당연한 말씀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1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시아버지 열반 이후 여장부로 칠남매를 사랑으로 품어주신 오치순 치원 시어머니께 감사드리며 심신의 평안과 건강한 삶을 기원하는 며느리 윤희선 교도의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동근 소리, 동근 이야기. 살다 보면 가끔 이런 날 있죠?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하필이면 늦잠을 자고, 부랴부랴 달려간 버스 정류장에선 눈앞에서 버스가 떠나버리고, 겨우 버스를 탔는데 신호등마다 빨간불에 걸립니다. 이렇게 참 운 없는 날이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웃 종교와 손을 잡고 종교 본연의 역할을 찾아가는 시간, 둥근 소리 둥근 이야기 오경석입니다. 이런 날도 있습니다. 늦잠을 잤는데 그날따라 버스 정류장에 도착하자마자 버스가 도착을 하고, 신호등마다 초록불이 켜져서 약속 시간보다 빨리 도착하는 날도 있죠. 어쩌면 운 없는 날과 운 있는 날이 정말 있는 걸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다 우리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운 없는 날은 늦잠을 잔 것으로 인해 마음이 조급하고 신경이 날카로워져서 그 뒤에 일어난 평범한 일들까지 다 불운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반대로 늦잠을 잤어도 마음이 너그럽고 여유로운 날에는 버스가 조금 늦고 길이 막히는 일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운 없는 날과 운 있는 날은 그저 내 마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 어떤 날을 보내셨나요?

0: 구피에 다 잘 될 거야 였습니다. 운 없는 날과 운 있는 날이 진짜 있는 것 같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다 우리 마음이 지어낸 것입니다. 마음이 조급한 날에는 버스가 왜 이렇게 안 오는지, 신호등에는 왜 이렇게 자주 걸리는지 불평 불만이 생기지만, 마음이 한결 여유롭고 넉넉한 날에는 버스가 금방금방 오는 것 같고 신호도 안 걸리는 것 같고, 네,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죠? 다 우리 마음에 달려있는 일인데요. 제가 앞서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를 여쭤봤죠. 그것은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를 물은 것이기도 합니다. 여유롭고 넉넉한 마음으로 살았다면 모든 일이 다 잘 풀리고 좋은 하루를 보내셨을 테니 말이죠. 자,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현장 이웃 종교는 지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주간 종교계의 뜻깊은 현장들을 만나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만나볼 현장은 원불교 현장입니다. 평화마라톤워 원불교 강명구 교도가 지난달 9일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출발해 부산, 대구, 대전, 세종, 수원을 거쳐 오는 6일 경기도 연천까지 국토를 종단하는 평화마라톤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6월 6일은 현충일이면서 한반도의 평화를 이루자는 뜻에서 시민단체들이 정한 제3회 코리아 평화의 날이기도 합니다. 자, 평화 마라톤을 이어가고 있는 강명구 교도를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 나비엔.
4: 바삭해.
5: 맛있는 60개 치킨.
4: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5: 맛있는 60개 치킨.
4: 바삭함의 끝판왕. 크크크 치킨.
5: 맛있는 60개 치킨.
4: 크크크. 이름이 뭘까요? 크크크 치킨.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성현들의 눈으로 본 세상. 오늘의 명언 일기. 현재 한국인의 소비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남한 영토의 8.5개가 필요하고, 전 세계인이 한국인처럼 소비한다면 지구 3.5개가 필요하다는 예측이 나왔다. 이는 국제환경단체 지구생태 발자국 네트워크의 조사로 한국인의 소비 수준이 미국과 호주 다음으로 높으며, 인류 전체가 지금 당장이라도 소비를 줄이지 않는다면 대규모 환경 난민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하지만 과연 우리 인류는 그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을까?

네, 지구 자원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을 아낄 때 잘 살아갈 수 있겠죠? 오늘은 검소와 절약을 강조한 여러 종교의 좋은 말씀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불교 경전 대종경 실시품에는 종이 한 장이라도 아껴 쓰신 대종사님의 일화가 담겨 있습니다. 대종사, 종이 한 장과 연필 하나, 소소한 노끈 하나라도 함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아껴 쓰시며 말씀하시기를. 아무리 흔한 것이라도 아껴 쓸 줄 모르는 사람은 빈천보를 받나니 무리 세상에 흔한 것이나 까닭 없이 함부로 쓰는 사람은 후생에 물 귀한 곳에 몸을 받아 물 곤란을 보게 되는 과보가 있나니라. 중국 고전 책은담에는 사치스러운 사람은 훌륭한 평가를 받을 수 없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술잔치가 잦은 집은 훌륭한 집이 아니요. 명성을 좋아하고 화려한 것을 즐기는 이는 훌륭한 선비가 아니며 높은 자리, 성한 이름을 중하게 생각함은 훌륭한 신하가 아니다. 불교 경전 법구경에는 젊어서부터 아껴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깨끗한 행실도 닦지 못하고 젊어서 재물을 쌓아두지 못하면 고기 없는 빈 못을 속절없이 지키는 늙은 따오기처럼 쓸쓸히 죽어갈 뿐이다. 또한 못 쓰는 화살처럼 쓰러져 누워 옛일을 생각한들 무슨 수가 있겠는가. 조선 후기 실학자 문신 이덕문은 선비들을 위해 만든 수양서 사소절에서 검소한 사람을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검소한 사람은 스스로 받들기를 절약함으로 항상 여유가 있어서 남을 잘 도와주고 사치스러운 사람은 스스로 받들기를 두텁게 함으로 항상 넉넉하지 못해서 도리어 인색하다. 그리스도교 경전 성경 요한계시록에는 사치와 쾌락에 물든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는 장면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로웠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다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심이라. 마지막으로 원불교 경전의 법문을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원불교 경전 대산종사 법어에는 청년들에게 검소한 생활을 강조하신 대산종사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대산종사께서 준비하는 청년들이 지녀야 할 신법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첫째, 혈기와 감정으로 처사하지 말고 냉철한 이성으로 상대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살 것이요. 둘째, 바른 법도와 철학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영생의 설계를 세우고 살 것이요. 셋째, 사치와 허영과 나태를 버리고 근면과 검소한 생활로 사은의 은혜에 보은하며 살 것이니라. 네, 여러분은 지구 자원을 아끼고 계신가요? 자원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과학의 발달로 우리의 삶은 풍요로워졌지만 지구는 많이 아파하고 동식물들도 살아갈 곳을 잃고 있습니다. 인간 중심주의가 아니라 천지 만물이 다 같이 잘 살아가는 세상을 위해 자원을 절약하며 살아가야겠습니다.

오늘의 망공부막으로 7PM의 그대의 오늘이 아름답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둥둥 퀴즈를 드리고 가겠습니다. 매주 목요일엔 천주교와 관련된 퀴즈를 드리고 있죠. 잘 듣고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제는 불교의 이 그 나라 사랑하는 정신을 알 수 있는 이 팔만대장경에 대해서 또 퀴즈를 드렸는데요. 자, 오늘은 천주교에서 나라를 그 사랑하는 정신을 알 수 있는 관련된 퀴즈입니다. 자, 이것은 일제강점기 천주교인들로 구성된 무장독립운동단체입니다. 1919년 3.1운동이 좌절되자 많은 애국 청년들은 무력투쟁을 위해 만주로 건너가는데요. 그때 천주교인들이 주축이 돼서 무장독립운동단체인 이것이 결성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국내 진공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종교인들의 신앙적 결단으로 이 단체가 구성되었기에 이 조직의 결속력이 매우 강했다고 하는데요. 천주교인들로 구성된 이 독립운동단체는 무엇일까요? 자,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천주단, 2번 의민단. 1번 천주단, 2번 의민단입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짧은 문자는 50원, 긴 글이나 사진 문자는 100원이 드는 샵 8970으로 보내주세요. 정답과 함께 우리 방송을 들으시면서 느끼시는 바, 하고 싶은 이야기, 또 종교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 편하게 보내주세요. 자, 천주교 음악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이철, 이용현, 이경희가 함께 부릅니다. 우리의 길.

0: 현장. 이웃 종교는 지금.
1: 한 주간 종교계의 뜻깊은 현장들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오늘 만나볼 현장은 마라톤 현장인데요. 평화 마라토너 강명구 교도가 지난달 9일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출발해 부산, 대구, 대전, 세종, 수원을 거쳐 오는 6일 경기도 연천까지 국토를 종단하는 평화대장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6월 6일은 현충일이면서 한반도의 평화를 이루자는 뜻에서 시민단체들이 정한 제3회 코리아 평화의 날이기도 한데요. 평화 마라톤을 이어가고 있는 강명구 교도를 만나보겠습니다. 교도님 나와 계시지요?
2: 예, 안녕하세요.
1: 예, 반갑습니다. 자, 강명구 평화 마라토너께서 지난달 9일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출발해 경기도 연천까지 이어지는 평화 마라톤을 하고 계신데요.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2: 지금 막 적성면사무소 에 도착했어요.
1: 적성면사무소요?
2: 예예.
1: 거기 어디죠?
2: 파주에 들어갈 거예요.
1: 예, 지금 네. 이제 이틀이 남으신 거죠?
2: 예, 이틀이 남았는데 오늘 하루 일찍 도착해가지고 내일 일정은 없고요. 마지막 그 남은 구간이 약 9km, 8km 정도 되는 구간이 남았어요.
1: 예, 이제 거의 이제 도착을 하신 거군요.
2: 예,
1: 자,
2: 예.
1: 이번 평화 마라톤은 어떤 취지에서 하게 되신 건지요?
2: 우리가 이제 국내적으로는 80여 년 동안 통일을 이루지 못했고 세계적으로는 여기저기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끊임없이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이 시대에 평화의 가치가 소중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연천 호르고소성에서 모여서 6월 6일 날 모여서 큰 행사를 가지기로 했어요.
1: 네, 이제 600km 마라톤의 이제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 주셨고, 그런데 이번 마라톤에서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을까요?
2: 기억에 남는 순간은 각 지역 YMCA 회원들이 환영해주고 큰 행사를 해주시고요. 또 저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동행하면서 큰 부산 또 대구 세종 광화문 이렇게 오시면서 춤으로 평화를 신나게 보여주신 정기혁 선생님하고 같이 왔거든요.
1: 예.
2: 그분의 노예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예요.
1: 네. 그동안 많은 분들이
2: 한 가지 빼먹을 뻔했네. 원불교 교무님들이 또 응원 오셔가지고
1: 예.
2: 그 제가 수박이 그렇게 먹고 싶다 그랬더니 수박이 먹고 싶은데 너무 커서 그걸 버리고 갈 게 아까워서 못 먹는다 그랬더니 잘게 썰어가지고 통에 가져오신 홍성교 교당의 교무님이랑 또 그 천안 교당의 교무님은 또 그 참외 같은 거 외국 참외 뭐라 그랬죠? 그거를 또 이렇게 썰어가지고 통에다 담아오셨어요.
1: 네, 아이고 우리 교무님들이 따뜻한 마음으로
2: 예,
1: 우리 교도님이 수박을 먹고 싶다고 하니까 수박과 참외를 이렇게 준비를 해서 주셨군요. 예. 네. 자, 이번 마라톤 여정에서 이제 또 대한민국의 국토와 자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한반도 평화의 필요성을 좀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예, 그동안 가장 절실하게 이 평화의 필요성을 느낀 순간이 있을까요?
2: 뭐 전쟁은 지금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이렇게 한반도를 경주하면서 만난 그 아름다운 자연과 아름다운 사람들의 마음씨와 이런 걸 접하면서 정말 전쟁으로 상처받지 않는 세상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했죠.
1: 예. 그 교도님은 과거에 이 뇌졸중으로 신체적인 고비를 극복하고 이렇게 다시 마라톤을 하고 계신데요. 이 육체적 한계를 이겨내게 하는 이 정신적 원동력은 좀 어디에서 나옵니까?
2: 제가 육체적 한계를 이겨냈다고 표현하긴 좀 그렇고요. 아직도 굉장히 불편한 몸인데 불편하지만 이 몸으로도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그 보람이랄까 그래서 불편하지만 아주 불굴은 아니다라는 신념으로 제가 이 행사를 하고 있어요.
1: 예. 아, 정말 우리 교도님을 보면서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영감을 받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열정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정말 최선의 삶을 또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저도 해보게 되는데요. 이제 원불교 교도로서 또 원불교의 평화 사상이 또 평화 마라톤을 하는 데에도 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을까요?
2: 그렇죠. 저는 그 정산동자님의 그 삼동윤리를 항상 생각하면서 온 세상이 서로 사랑하고 화합하는 그런 세상이 왔으면 빨리 왔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1: 예, 아마 그래서 이웃 종교인들도 함께 해 주시는 거죠.
2: 예, 예, 예.
1: 삼동윤리라고 하는 게 진리는 하나, 세계도 하나, 인류는 한 가족이잖아요.
2: 예, 예, 예. 예,
1: 원불교뿐 아니라 모든 종교가 이 평화를 향한 또 한 마음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YMCA도 말씀을 해주셨고 이웃 종교인들이 지금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 거죠.
2: 예, 예, 예, 그렇습니다.
1: 예. 예. 자, 이제 내일 모레 6월 6일은 우리 평화 시민 단체들이 정한 제3회 코리아 평화의 날입니다. 자, 이날의 의미도 참 크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도착지인 연천에서 좀 어떤 행사가 준비되고 있습니까?
2: 여러 가지 그 평화 합창단들의 그 합창과 또 평화 춤꾼의 그 춤과 여러 가지 그 행사가 있을 거예요.
1: 예. 예. 이 코리아 평화의 날이 과거에 그 우리 인간띠 많은 사람들이 손을 잡고 평화를 염원했던 그 인간띠 행사를 했던 그 기억도 있죠?
2: 예, 예, 예. 그분들이 이제 주축이 돼서 다시 그 정신을 이어가는 행사예요.
1: 예. 자, 평화 마라톤이라는 또 대장정을 이제 코앞에 두고 있는데요. 이제 평화 마라톤으로서 그리고 원불교 교도로서 앞으로 새롭게 이어가고 싶은 서원이나 목표가 있다면 좀 들려주시죠.
2: 제가 이제 몸이 이렇게 좀 불편하고 나이가 이제 한 달 두 달 들어가면서 이제 신체도 조금 한계를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이 제가 몸을 움직이는 하는 이 행사를 계속할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집필 활동에도 제가 열심히 할 거예요. 지금 지난달에 민족혼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장편 소설을 책을 하나 냈거든요.
1: 예.
2: 예. 안중근과 또 이름의 그 운명적인 대결을 상황적으로 엮어서 낸 소설인데요. 앞으로는 소설과 이런 여러 가지 집필을 할 정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1: 민족혼이라는 소설을 예. 쓰셨어요?
2: 예, 예.
1: 예, 아니, 그, 이 책에 대해서도 한번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인터뷰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2: 예, 예.
1: 그, 이제, 한반도 평화가 정말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과제인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한반도 평화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있는 것 같고 또 북한과의 대화는 요원하고 또 북한도 점점 이렇게 좀 장벽을 세우는 것 같아요. 예, 예.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께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원당에는 얼음장처럼 그 차가운 대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얼음장 밑에서 봄 기운이 솟아오르듯이 평화의 기운도 서서히 움트고 있는 걸 저는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1: 예, 예. 그 당연히 가야 할 길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평화의 기운이 지금 움트고 있음을 느낀다. 네, 아마 우리 종교인들부터 평화를 바라는 시민들부터 그렇게 조금씩 마음을 모아 나간다면 그 높은 어떤 장벽도 허물고 평화가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600km 평화 마라톤의 대장정을 이어가고 있는 마라토너 우리 원불교 강명구 교도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2: 예, 고맙습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
1: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새 시대 통일의 노래죠. 원드림 원코리아입니다.

0: 국방부 군종정책과장 김가병 법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군부대에는 개신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 4대 종교가 장병들의 신앙생활을 돕고 군의 정신전력 강화를 위해 군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종에서는 4대 종교 방송사들과 함께 장병들의 신앙생활을 돕는 군종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방송, 불교 방송, 카톨릭 평화 방송, 언음 방송의 제작진들이 서로 협력해서 장병들이 종교에 대해 올바로 이해할 수 있고 참된 인성을 기를 수 있는 영상 컨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대표적인 다종교 국가입니다. 평화를 염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사회 곳곳에서 종교가 서로 이해하고 협력해 나간다면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종교협력 프로그램 둥근소리 둥근이야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종교?
1: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0: 종교와 관련된 용어나 상식에 대해 쉽게 풀어 설명해드리는 종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매주 목요일엔 천주교와 관련된 질문들에 대해 답해드리고 있죠. 오늘의 질문은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서 천주교에서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알 수 있는 의민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천주교인들로 구성된 무장독립운동단체 의민단에 대해 소개해 드릴 텐데요. 1919년 3.1운동이 좌절되자 국내의 많은 애국 청년들은 일제와의 무력투쟁을 위해 만주로 망명합니다. 그때 만주의 지린성 왕칭현에서 천주교인들을 주축으로 무장독립운동단체인 의민단이 결성되는데요. 의민단은 해외에서 조직된 독자적인 무장독립운동단체로서 조직원들의 양심과 신앙적 결단에 따라 독립운동에 투신한 것이 특징입니다. 단장 방우룡, 부단장 김현군, 참모장 김종헌, 영장 허은, 서무부장 정준수, 재무부장 홍림 등이 중심인물이었습니다. 국내 진공작전과 조국의 독립을 목적으로 결성된 의민단은 약 300명의 대원에 소총 400여 정, 권총 50여 정, 수류탄 480여 발을 소유했고 자금은 천주교인들의 헌금이었는데요. 비교적 여유가 있는 편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조직 결속력이 강했으며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국내 진공을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파견한 안정근과 왕삼덕의 조정을 받아 1920년 6월 이후 국민회, 북로군정서, 광복단, 의군단, 신민단 등과 연합작전을 펴기도 했으며 그해 10월에는 청산리 전투에도 참가했습니다. 이후 일본의 추격을 받아 다른 단체들과 함께 러시아령인 자유시로 피신했는데요. 이곳에서 자유시 참변을 겪으며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자유시 참변은 1921년 6월 21일 러시아령인 자유시에서 러시아 적군이 대한독립군단 소속 독립군들을 포위해 사살한 사건이죠. 당시 조선의 독립군들이 상당수 자유시에 모여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으로 조선 독립군은 960여 명이 전사하고 약 1800여 명이 실종되거나 포로가 되면서 결정적인 타격을 입게 됩니다. 네, 오늘은 천주교인들이 주축이 돼서 결성한 항일 무장단체 의민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어제 소개해드린 그 몽골군의 침입에 맞서기 위한 우리 부처님의 힘으로 이 나라의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이 팔만대장경에 대해서 알아봤고, 천주교인들도 이렇게 나라가 위태로운 상황에서 독립을 위해서 이렇게 의민단을 결성을 해서 싸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뒷번호 2309 쓰시는 분, 정답은 의민단입니다 하시면서 저희 가족은 다 천주교 신자라서 알고 있습니다 라고 또 보내주셨네요. 네, 호국 보훈의 달 6월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모레가 현충일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에서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살아가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이 피와 땀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또 달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끝으로 천주교 음악 준비했습니다. 이용현, 이경희의 그 빛을 향해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은혜와 사랑과 자비 가득하세요.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무심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에 맞춰 마음속 추억여행을 떠나봅니다. 노래가 추억을 이끌고 추억이 노래를 불러오는 시간. 잊고 있던 이야기들이 마중물 노래를 따라 쏟아져 나옵니다. 일상의 작은 여유, 그 퍼즐 한 조각을 선물해드리고 싶어요. 추억은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어요. 만나야 할 이야기와 음악도 늘어납니다. 매일 오전 9시 이곳에서 기다릴게요. 노래 하나, 추억 둘.

0: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복을 지으면서 알아주지 않는다고 한탄하지 말라. 복을 짓고 칭찬을 받으면 그 복의 반을 받는 것이니 내가 복을 지음이 부족함을 생각할지언정 당장에 복받지 못함을 한탄하지 말라. 오는 복을 아끼면 길이 복을 받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무본편 37장 법문입니다.
1: 이 말씀은 자력양성, 지자본위, 타자녀교육, 공도자 숭배를 실천하시고 가르쳐주신 수산 이철원 대호법 만타원 김명환 원정사께 감사드리며 장손녀 박혜은 교무, 장손자 이세경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아름다운 인생. 이 세상에 말 그대로 완벽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죠. 마찬가지로 완벽한 물건도 또 없고요. 완벽한 선택도 없습니다. 오늘은 어제 치러진 선거 때문에 뭐 여기저기서 시끌시끌한 하루가 아니었을까 싶고요. 원했던 결과가 나와서 기쁜 분들도 계실 거고요. 반대로 또 아쉽고 속상한 분들도 계시겠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결과가 비록 내 마음에 뭐 썩 흡족하진 않더라도 서로의 선택을 조금 더 이해해주는 마음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름다운 인생 이동원입니다. 오늘 첫 곡입니다. 봉봉 사중창단, 사랑을 하면 예뻐져요.

0: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1: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깨운.

0: 상심 모두 실현할 수 있는 군종장교. 여러분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이 캠페인은 국방부 군종정책과와 함께합니다.
1: 반갑습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목요일 저녁 아름다운 인생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제가 방송을 하고 있는 이곳 서울은요, 오늘 오후부터 구름이 좀 짙어지고 막 몰려오더니 방송 전 조금 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방송 함께하고 계신 애청자 여러분들 계신 곳에는 날씨가 어떤지 또 어떻게 오늘 하루를 보내셨는지 안부를 먼저 여쭙고요. 우리 인생을 돌아봐도 그런 것 같아요. 지나고 나면 늘 남는 거는 아쉬움 아닙니까? 참 완벽한 선택이라는 것은 할 수도 없는 거고요. 찾기가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이걸 만약에 우리가 우리 마음먹은 대로 선택을 완벽하게 한다면 실수는 없을 거고 아마 어마어마한 떼부자가 돼 있지 않겠어요? 네. 어제 선거가 치러졌고요. 때문에 오늘은 뭐 뉴스 또 만나는 사람들마다 온통 이야기거리가 다 선거와 관련된 그런 시끌시끌한 하루였습니다. 네, 결과가 마음에 쏙 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반대로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텐데 이제는 다 끝났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를 우리가 한번 이제 복기를 해야죠. 이기고 지는 것을 따지는 일이 아니고요. 비록 내 마음에 차지 않더라도 서로의 선택을 더 이해해주고 승자와 패자가 같이 어깨동무를 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위로와 격려가 지금 바로 가장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요. 오늘 저녁만큼은 어제 이제 치열한 열기로 가득했으니까 오늘 저녁만큼은 정치 걱정, 세상 걱정 다 내려놓으시고 편안하고 아름다운 편안한 마음으로 아름다운 인생과 그렇게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3, 4부 리퀘스트 뮤직으로 꾸며지는 추억의 아름다운 음악다방도 오픈 준비 서두르고 있으니까요. 기억해 주시고요. 참여해 주십시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샵8970 우물정 8970번으로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면서 좀 흥겨운 트위스트 리듬의 노래 이금희의 최고의 히트곡이죠. 같이 즐기겠습니다. 기다리 미스터 킴.

오늘은 무슨 일이? 오늘 하루 우리 주변에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둘러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먼저 어제 치러진 지방선거 관련 소식부터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전투표율부터 역대 지방선거 최고치를 기록했던 이번 선거는 4년 전보다 10.1%포인트 높은 수치로 투표를 마감했고요. 최종 투표율은 61%로 잠정 집계가 됐습니다.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었던 제1회 지방선거 때의 68.4%에 이어서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지방선거 투표율이죠. 또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최종 투표율은 60.9%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전국 16곳을 대상으로 열린 광역단체장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12곳, 국민의힘은 4곳을 가져갔고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는 민주당이 9석, 그리고 국민의힘이 4석, 무소속이 1석을 차지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앞으로는 야간에 자동차 전조등과 후미등을 끄고 주행하는 이른바 스텔스 자동차가 줄어들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주변 발길을 감지해서 의무적으로 전조등과 후미등을 자동 점등하는 기능이 설치되고 운전자가 임의로 소등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또 가속 페달 조작만으로 가속과 감속, 정지까지 가능한 원 페달 드라이빙 방식으로 전기차를 운전할 경우 속도가 줄어들 때 제동등이 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에 일정 수준 이상 감속이 이루어질 경우엔 제동등이 자동으로 점등되도록 기준이 개선됩니다. 끝으로 날씨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흐린 날씨 속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 예보가 들어있죠. 밤까지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과 산지, 충북 북부에 80mm 이상, 그리고 경북에는 최대 60mm의 꽤 많은 양의 소나기가 예상되고요.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40mm 소나기가 지나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전주가 18도, 부산은 19도로 출발하겠고 한낮 기온은 서울 27도, 광주 25도, 대구는 29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중부지방과 호남을 중심으로 약한 비가 내리겠고요. 이후 주말까지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휴일인 일요일에는 서울의 한낮 기온이 26도로 평년 수준까지 내려갈 전망입니다.

한진성의 내 마음 몰라주고 그리고 이어서 신행일의 고향길 전해드렸습니다. 아름다운 인생 전국에서 아름다운 인생을 기다려주시고 또 자리해주시는 우리 고마운 애청자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전 소식부터 전해드릴까요? 우리 송용호님 소나기가 오느라 그런지 기온도 내려갔고요. 두둥실 흰구름도 많이 보입니다. 너무 공기가 좋네요. 오늘도 아름다운 인생 화이팅입니다. 이렇게 대전 소식을 주셨어요. 대전은 소나기가 그쳤나요?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들꽃님 부산에서 오늘 맛있게 음식하는 음식 사진도 주시고 레시피도 주셨는데 소개 좀 할게요. 행복과 불행은 나의 선택이다. 모두 오늘도 좋은 생각으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2시간 함께 가고요. 파이팅입니다. 그리고 제가요 상추나물 무침을 해봤는데요. 저는 이게 원추리 무침인 줄 알았어요. 상추를 살짝 데쳐가지고 된장에 묻혀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셨대요. 저는 약간 새콤달콤하게 먹는 거는 먹어봤는데 살짝 데친 거는 처음이거든요. 저 집에 가서 꼭 좀 해달라고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저희 앞마당에 상추가 얼마나 많이 났는지 주위 사람들 나눠줘도 지금 차고 넘치거든요. 해달라고 해야 되겠네요. 주말에. 고맙습니다. 들꽃님. 대구 북구 윤형주님도 오셨어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아인에서 피로들 푸시고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겠습니다. 아이 그럼요 그럼요. 같이 편안하고 피로도 푸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산 은하수님은요 신청곡으로 정훈이의 풀꽃반지를 청해 주시면서 선거에 당선되신 분들 다들 잘하시기를 응원하면서 뭐 우리는 이제 아인에서 하루 마무리를 즐겁게 하면 되죠. 네 이렇게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대구 북구 서하정님도 오셨네요. 하루 만에 또 인사드려요. 엄청 무지 반갑습니다. 오늘도 무지 더웠다고 대구 소식을 주셨어요. 부산 은하수님이 청해 주신 정훈이의 풀꽃 반지 듣고 오겠습니다.

에서 농부의 아들님 글을 주셨습니다. 여기는요 바람이 세차게 불어오고요 비는 개미 눈물만큼 내리고 있습니다. 전남 장성 방장산 근처 마을이에요. 시방도 로타리 작업 중이고요 절반하고 절반 남았습니다. 토요일부터 모심기 할 예정입니다. 사진과 함께 사진에서 봐도 바람이 엄청 많이 부는 것 같아요. 아이고 이 넓은 논을 다 언제 다 하신대요. 야 예전에 이 기계화가 되기 전에는 다 일일이 손으로 했잖아요. 참 얼마나 손이 많이 가고 힘드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말까지 애쓰시겠네요.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칠곡의 덕상거사님께서 이 북한에서는요 상추로 국을 끓인대요. 이름이 부룩국이라고 한답니다. 이런 정보를 또 주셨어요. 아 상추로 국도 끓여 먹습니까? 아 그렇군요. 네. 아 고맙습니다. 예, 덕상거사님 또 이야기 주셨고요. 상도동에서 우리 조남주님도 오셨습니다. 수요일 라이브도 못 챙기고 밤샜어요. 목소리 들으니까 새날 새 마음으로 포근해지면서 비로소 잠이 옵니다. 시험 때 밤샜다고요? 근데 수요일 날은 왜 밤을 새셨을까요? 무슨 일로? 어제 그 일 때문이겠죠? 네, 선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해운대 방현재님도 개표 행방으로 날밤샜다고 피곤해도 애청 이어가겠습니다 이야기 주셨어요. 네 조남주님 또 방현재님 듣고 싶은 노래도 청해 주십시오. 저희가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에서 현동수님께서 전주에는 비가 올런지 바람이 세게 부네요. 이현의 노래 내 사랑 지금 어디 신청합니다. 아 그 시절 내 사랑은 지금 어디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을런지요. 하하하 해주셨네요. 잘 살고 있을 겁니다. 네 1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0: WBS 원인 방송입니다.
1: 정산 종사 말씀하시기를 이치에 통달하고 망념이 없어지면 이것이 다시 없는 낙원이니 처지에 편안하면 몸에 욕됨이 없고 원리를 미리 알면 마음이 항상 한가하리라. 망념이 끊어지면 천진이 나타나나니 이렇게 일심이 되면 낙원이 무궁하리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원리편 59장 법문입니다.

0: 그때 그 시절 추억과 낭만이 살아 숨쉬는 곳. 여기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날씨도 무더운데 좋은 방송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죠. 오늘 우리가 누리는 풍요로움은 목숨 바쳐 나라를 지켜준 많은 분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분들께 노래 한 곡 선물하고 싶어요. 신청곡 유춘산의 향기 품은 군사우편 청해 주신 인천 부평의 맑은호수님. 맑은호수님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느끼고 있어요. 이 노래 들으면서 우리 호국 영령들에게 감사의 마음과 존경의 마음을 함께 덧붙여 봅니다. 아름다운 인생 2부가 시작됐고요. 아름다운 인생을 도와주시는 고마운 분들 선물 소개 좀 해드리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정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지역 고창의 마을 어르신들이 진심을 담아 만드는 고창 100년 영농조합에서 무카페인, 무탄닌, 연잎향차 선물세트,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 한박스, 논산시 선정 착한 명품 가게 강경 이화젓갈에서 젓갈 선물세트, 건강 100세 시대를 이끌어가는 원광 한방생활건강에서 목엔 모가사탕을, 그리고 애민정신을 실천하는 선순환기업 주식회사 미르라이프에서 치약과 비누세트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거 어저께 이제 다 끝나고요. 밤새도록 개표 방송했고 또 일부 지역에서는 새벽까지도 그 당락을 확정짓지 못하고 치열한 접전이 붙어서 관심이 있으신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은 진짜 밤을 새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예. 우리 대구 달봉이 할비님도 마음 졸이던 지방선거도 끝나고 다시 일상 속으로 가고 있는데 잠을 못 자서 피곤 그 자체입니다. 그래도 할 일은 해야죠. 그럼요. 예. 대한민국의 동력을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동력은 바로 우리들 요소요소에서 작든 크든 빛나든 아니면 빛나지 않든 열심히 일하는 우리들이 모두가 동력 일원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들이 주인공입니다. 네. 그리고 또 잠 못 주무신 분들이 네, 또 계시네요. 우리 상도동 애청자 조남주님 네, 너무 졸려가지고 방송이 다 끝나기 전에 잠들 것 같다고 잠 오면 먼저 잘게요 이렇게 주셨는데 아 예 편안하게 예, 주무시면 저 자장가 삼아서 푹 주무시면 되죠 뭐. 네 알겠습니다. 대구 달성군에서 김동식님은 제가 아까 농사 이야기 말씀드렸잖아요. 글을 주셨어요. 저 어릴 때요 손으로 모내기 했어요. 요즘은 기계로 다 하니까 정말 편하고 빠르니까 좋습니다. 70년대 농촌에서 모내기 할 때가 생각납니다. 이렇게 덧붙여 주셨네요. 우리 방송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다들 모내기 뭐 농사일들 다 해보시고 경험이 있으시겠죠. 저도 군대 있을 때 대민지원 나가가지고 저는 철원에서 군대 생활했거든요. 모내기 해봤었어요. 추수도 해보고 어렵더라고요. 근데 군대 정신으로 그냥 군인 정신으로 했었습니다. 네. 아 청춘을 음악과 함께 지금은 또 시인으로 본인의 일을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우리 노점상신 신주식님. 지난번에 그 잉어가 바닥에서 논이는 그런 아주 고급 술집에 취직하셨다고 이야기 주셨잖아요. 다음 편이 올라왔습니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룸사롱이 일반 업소와 다른 점은 고급 주점인 만큼 술값도 비싸고 직원들 수준도 높아야 했죠. 10년에서 20년 이상 연주 경험이 있는 베테랑들이나 근무를 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는데요. 그런데 올겐 입문한 지 고작 2년밖에 안 된 제가 자리를 떡 차지했으니 뭐 주위에 시기와 질투가 많았어요. 하지만 수입도 꽤 많았는데 인천으로 올라온 게 저의 잘못된 선택이었다라는 이유가 이제부터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이 룸사롱은요 영업상무란 직업이 있는데 자기 손님이 업소에 오면 매상의 뭐 몇 퍼센트를 업주가 지급하는 그런 개인 사업자였죠. 그런 조건에 마당과 지배인도 종종 있었죠. 경기도 업소 직원 대부분 저 같은 경상도 출신은 10명에 한두 명 있을까 말까 정도였고요. 특정 지역 사람들은 전 직원의 50%가 훨씬 넘었습니다. 여기까지 주시고요. 이제 왜 인천에 올라온 게 잘못된 선택이었나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다음 편에는 나오지 않을까 네, 궁금하고 기대가 됩니다. 박향님의 오빠는 풍각쟁이 청해 주셨고요. 이어서 가시도친 장미님의 노래까지 준비했습니다. 윤일로의 기분파 인생입니다.

멀리 김해에서 검은 그림자님 방송에 함께해주고 계시고요. 또 서울 개인택시 왕장군님도 출석해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경기도 시흥에서 맞죠? 시흥? 네, 경기도 시흥이죠. 시흥에는 7시 20분경부터 세찬 소나기가 퍼붓고 있습니다. 기분은 뭐 시원하지만 폭우는 좀 싫어요. 이렇게 과유불급이라고 그러죠. 네, 좀 비도 좀 적당히 오고. 올해는 진짜 태풍이나 오늘 낮에 바람이 굉장히 세게 좀 불었어요. 그래서 아니 뭐 태풍이 오나 그랬는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네, 좀 태풍도 좀 설렁설렁 지나가고 비도 뭐 많이 흡족히 내리지만 폭우는 아니었으면 좋겠고 뜨거운 폭염도 조금만 뜨겁다가 그냥 지나가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냥 생각뿐이죠. 뭐 자연이 하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뭐 좌지우지할 수는 없으니까요. 노래 듣겠습니다. 우리 구경옥님 늘 열심히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아인 출석합니다. 지난 간밤에 모두 잠 많이 지새우고 피곤하신 분들 시원한 밤에 좋은 노래로 함께해요. 저는 식사 중에 참여합니다. 이렇게 최희준의 빛과 그림자 청해 주시면서 부산은 지금 맑은 날씨예요. 우리 DJ님 애청자분님들 2시간 화이팅 덧붙여 주셨습니다. 네, 준비되어 있고요. 또 상추 무침 맛있게 하셨다는 들꽃님 자랑하셨죠? 네, 이미자에 대답해 주세요 청해 주셨습니다.

그 손으로 직접 하는 모내기, 우리 가시도 친장미님이요, 동네에서 1등이셨대요. 모내기 하면 제가 동네에서요 제일 잘 씹는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사람이 한 50명 있었는데요, 그 중에 탑이었죠. 예, 제일 잘 씹는다는 소리를 듣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깨알 같은 자랑. 네, 소싯적에 힘께나 쓰셨군요, 가시도 친장미님. 네. 그렇죠. 귀염 받고 예쁨 받죠. 아, 동네 처녀들이 다들 그냥 가시도 친 장미님 이렇게 바라보고 그랬겠는데요. 으쓱으쓱. 네. 아, 좋습니다. 2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부에서 아름다운 음악다방 리퀘스트 뮤직으로 꾸며지니까 3부 또 새롭게 음악다방에 여러분들 찾아주시고 사연과 신청곡으로 가득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도건님께서 어제 제가 선택한 후보들이 모두 당선되어서 투표한 보람이 있어요 하시면서 허민의 페르시아 왕자 청해 주셨어요. 이 곡으로 2부 마무리하겠습니다.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큰 죄악이 처음에는 작은 허물로부터 시작되는 수가 허다하나니 그대들은 마땅히 때때로 자기의 행동을 살펴서 작은 허물이라도 발견되거든 미루지 말고 고치기에 힘쓰라. 처음 한두 가지의 작은 허물을 고치지 못해 그 허물이 쌓이고 쌓이면 마침내 큰 죄업을 저질러서 전도를 크게 그르치나니 어찌 조심하지 아니하리요.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30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한강교당 김태형 교도가 경영하는 댄디라이언의 발전을 기원하며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누구에게나 별처럼 반짝이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할 시간. 아름다운 인생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김소월의 시에 정미조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대구 달봉이 할비님이 청해 주신 정미조의 개요울 전해드리면서 아름다운 인생 3부 문을 열었고요. 3부에선 여러분들의 신청곡으로 꾸며지는 멋진 시간입니다. 아름다운 음악다방 리퀘스트 뮤직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이들 찾아주시고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저희 방송에 처음 노크를 해주신 우리 부산에 살고 계신 청취자십니다. 부산 진구의 이상근님께서 이렇게 글을 주셨어요. 성함을 주시면서 안녕하세요. 부산 진구 범천 이동에 살고 있는 이상근이라고 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동네는 해발 100고지 이상인 동네예요. 더물어 부산에서도 야경이 아주 멋진 동네지요. 다음에는 야경 사진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점점점. 네. 아, 신청곡을 주고 가세요. 그냥 가지 마시고 우리 성함까지도 얘기해 주셨는데, 예? 이상근님 듣고 계시죠? 아름다운 음악다방에 신청곡 하나 리퀘스트 뮤직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글은 50원이고요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샵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번으로 3부 리퀘스트 뮤직 아름다운 음악다방도 함께해 주십시오. 지금 시각은 8시 4분 54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선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2: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아,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이 노래 들으니까. 별셋의 전우였습니다. 우리 대전의 송용호님이 청해 주셨고요.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이해서 이 노래 듣고 싶다고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오늘 같이 들었습니다. 저도 기억납니다. 이게 1975년 K본부 그 드라마였어요. 방공 드라마. 예, 그 소대장 주인공이 나시찬 주연이죠. 그 소대장 아주 잘생긴 나시찬 배우도 떠오르고 제가 75년이면 몇 살 때였나요? 고등학생이었나요? 아마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나지요. 예. 아, 전후 들으면서 아름다운 인생 리퀘스트 뮤직 아름다운 음악다방 문을 열었고요. 오늘 예, 곳에 따라 비도 내리고 또 바람도 불고 또 농사일로 바쁘고 분주하신 우리 전국의 애청자 여러분들과 자리하고 있습니다. 부산에 우리 김창성님 부산 테이블에 앉아 계시는데요. 반갑습니다. 늦음하게 출석합니다. 충성 하시면서 아오 저도 페르시아 왕자 신청하려고 했는데 나오네요. 이렇게 네 가로채셨네요. 다른 분에게. 그 다른 거 그럼 신청하시면 되죠. 김창성님 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번에는 대구로 가볼까요? 대구 북구 테이블에 우리 주순희님 사연과 함께 찾아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구는 많이 더워요. 아름다운 인생 만나러 이제 출석합니다. 나의 친구 아름다운 인생과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요 상추로 물김치 담아 먹어봐야 정말 맛있습니다. 이렇게 또 상추 레시피를 여기저기서 주고 계시는데 상추국도 북한에서는 끓여먹는다고 하고 들꼬님 아까 상추무침에 주순이님의 상추 물김치까지 상추로 먹을 것도 많습니다. 저는 그냥 쌈 싸먹는 거 말고는 몰랐는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나훈아의 임그리어 청해 주셨네요. 그리고 서울 개인택시 님 오셨어요. 박희선의 후암동 비탈길 특히 또 운수업에 종사하시는 우리 청취자분들이 이 저 박희선의 후암동 비탈길을 좋아하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애청자입니다. 좋은 노래 잘 듣고 있어요. 하시면서 청해 주셨습니다.

저도 후암동 비탈길 듣고 싶었는데요. 오늘은 신청 안 하고 그래도 잘 듣고 있습니다. 부안에서 이자은님도 자리해주고 계시고요. 우리 주순이님 옛날 연애 시절이 생각나신대요. 푹 빠지셔도 됩니다. 손자 유치원에서 집에 데려다주고 집에 가는 길 방송 듣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방문합니다. 뒷번호 9800 쓰시는 우리 청취자님 새싹 문자와 함께 찾아주셨어요. 너무 반갑습니다. 잘 오셨어요. 자주 들려주십시오. 경북 칠곡에서 이종남님도 오랜만에 문을 두드려 봅니다. 매일매일 잘 듣고 계신데요. 그러니까 이제 잘 듣고 계시지만 문자하는 게또 이렇게 좀뭐 번거롭거나 또 여의치 않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틈나는 대로 찾아주시고 이렇게 한번 한번 찾아주시다 보면 매일매일 이제 출석해야 됩니다.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죠. 네. 대구 북구에서 요건 조금 아까 주승님 노래는 청해드렸죠. 두 곡의 노래가 이어지겠습니다. 지금도 비가 오는지 모르겠네요. 시흥에 살고 계신 이승재님.

갈 길이 물어보네. 사모, 친구, 모, 형제, 다정한 내 친구들, 내 이름 다 있겠네. 까마득 잊었겠네. 아, 네.

전남 장성에서 농업을 하고 계시는 우리 농부의 아들님.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을 초청 초대하는 문자를 주셨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왕년에 모신길을 하신 분들 식사

제공합니다. 어서 들어오셔요. 오셔서 왕년의 실력을 10분 발휘해 주세요. 오신다고 하면 제가 구하기 힘든 못줄도 준비해야 하니까요. 대환영입니다. 이렇게. 왕년에 그 우리 저 가시돋친 장미님은 동네에서 최고로 잘하셨대잖아요. 모내기. 아, 못줄을 요즘 구하기 힘든가 보죠. 예전에는 저는 궁금한데요. 못줄은 뭘로 만든, 새끼줄로 이렇게 만드나요? 굉장히 기니까 새끼줄 꽈갖고 하기에는 너무 길 것 같고, 뭐, 치킨넝클 같은 걸로 하나요? 뭘로 했을까요? 궁금합니다. 그나저나, 예, 우리 전남 장성으로 진짜 괜찮으시면 한번 찾아가셔가지고, 모내기 하는 거 도와드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오늘 이제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거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을 드린 거죠. 요즘은 다 기계로 이안기 같은 걸로 모내기하고 추수도 하고 하니까 그 진짜 다랭이 논 같이 이렇게 그 농기구가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논 아닌 이상은 전부 다 기계로 하니까 그죠. 예. 저희 동네에도 모내기 하는데 기계로 다 하더라고요. 예. 저희 동네에 모두 모내기 하는 논도 있고요, 밭도 있고요. 시골입니다 저희도. 도시 속에 시골이 돼 있어요. 고맙습니다. 재밌습니다. 저 한번 갈까요, 그러면? 네. 대구 달성군 화원읍의 평강공주님도 자리하고 계세요. 보람 있는 하루를 보내셨대요. 뉘엿, 해가 저무는 시간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평강공주님. 오늘은 또 친구분들과 시간을 안 보내셨나 모르겠습니다. 네, 3부가 이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3부 마무리 곡은요. 대구의 최영아님이 청해 주신 박지원의 무주구천동, 이 노래 띄워드리면서 3부 마무리하고요. 4부에서도 음악다방 리퀘스트 뮤직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 WBS 원인 방송입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나의 교화하는 법은 비하건대 나무의 가지와 잎사귀로부터 뿌리에 이르기도 하고 뿌리로부터 가지와 잎사귀에 이르기도 하나니 이는 각각 그 사람의 근기를 따라 법을 베푸는 연고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교의품 23장 말씀입니다.

0: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1: 02-731-7333.
2: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1: 라디오로 흘러나온
3: 이 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1: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4: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올가을 추수철에도 이 노래가 그냥 여기저기서 막 네, 불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봉은주의 아리랑 풍년, 아름다운 인생 4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3부에서도 여러분들과 농사 이야기 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아리랑 풍년 좀 전해드렸습니다. 전주 부산 은하수님이 저는요 새참 들고 갈게요. 주전자도 들고 갑니다. 거기 이제 막걸리 이렇게 담아가지고요. 참여 의사를 주셨고요. 전주 현동수님은 아, 그 못줄은요 나이롱줄이에요. 옛날에는 노끈으로 했습니다. 우리 가시도친 장미님도 말씀해 주셨고 네, 모쟁이가 있었고 모 날라주는 사람 또 논에서 먹는 모밥이 별미지요. 이거 새참이죠? 네. 그리고 농부의 아들님은 진짜로 몰라요. 노끈에 일정하게 간격을 표시합니다. 주로 빨강색이나 파란색으로 아마 모줄은 농업 박물관 가야 구경할 거예요. 간혹 어르신들이 간직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주셨습니다. 변산 민호님은요, 역시 농사일 때문에 바쁘셨대요, 지금. 여기 문자 왔어요, 아까. 여기 전라도 지방은 오늘 저녁에 비가 온다고 해서 논에 심었던 보리, 밀, 배고요. 비가 오기 전에 다 태워버리려고 저녁도 먹지 못하고 방송 들으면서 야간 작업 중입니다. 농촌은요, 지금 비가 오면 반갑지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주셨네요. 아, 그렇군요. 이거 다 태워가지고 거름으로 쓰는 건가요? 그러면 태우니까, 재가 되니까. 그렇군요. 예, 많이 쓰십니다, 민호님. 낮에는, 주경 야독이라고 해야 되는, 아닌가요? 낮에는 선생님, 밤에는 농부 일. 너무 바쁘십니다. 애쓰고 계시네요. 우리 정임진님 자리하고 계시는데요. 창가에 앉아서 눈 감고 아인 애청 중인데 아름다운 추억 같은 옛 노래를 청취하면 어린 시절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어느새 이렇게 나이를 먹었네요. 마음은 아직 소년인데요. 네. 우리 창에 계신 우리 방송에 들어와 계신 애청자 여러분 모두가 소년 소녀이십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듣는 추억의 노래와 이야기입니다. 이어지겠습니다. 인천 왕 애청자님이 청해 주신 노래예요. 오늘도 저녁 시간에 바쁜 손놀림을 서서히 마무리하면서 즐겁게 청취하고 있습니다. 6월은 나라를 위해 몸바치신 호국 영령들을 추모하는 달이지요. 가시님들의 넋을 위로하는 현충일이 주말인 관계로 생방송 안 하시니까 현충일을 기념하는 노래로 한 곡 청해봅니다. 조영남의 이일병과 이쁜이 청해 주셨고요. 그리고 투 코리언스의 언덕에 올라 이 노래는 어제 저희와 인연을 맺어주신 부산 범천동의 해발 백고지 마을에 살고 계신 이상근님 청해 주신 노래입니다. 언덕에 올라까지 이어집니다.

투 코리언스의 언덕에 올라를 청해 주신 부산에 살고 계신 이상근님께 우리 같은 부산에 살고 계신 동네에 살고 계세요 구경옥님은 인사를 주셨습니다. 새싹 애청자님 멋진 추억의 아름다운 인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리퀘스트 뮤직 운치가 있는 행복한 시간 너무 좋아요. 이렇게 덧붙여 주셨어요. 예. 같은 또 지역에 계신다니까 더 반가우신 것 같아요. 부산에서 듣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각 지역마다 보면 이렇게 분포도가 대구에도 청취자분들이 많으시고 부산도 많으시고 또 호남 지역에는 광주, 전주 이쪽에도 또 많이 계시고 저희가 이제 가청 지역들이 이 방송 송출이 잘 들리는 가청 지역들이 조금 이렇게 교차 이렇게 뭐라 그러나요? 그 주파수가 잘 들리는 곳이 있고 좀 약간 안 들리는 곳이 좀 있고 그렇거든요. 서울 지역은 또 그렇고. 안 그러면 요즘 이제 스마트폰 어플을 다운받아서 들으시면 전국 어디에서든지 저희 방송, 원음 방송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상주 농부 정임진님이 그 저한테 이런 글을 주셨어요. 우리 애청자님들하고 번개팅 한번 하면 어떨까요? 참가비를 조금씩 내고요. 얼굴도 한번 보고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우선 다 모이긴 힘드니까 가까운 지역 애청자님들부터 소모임으로 조금씩 모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또 보고 싶다는 마음도 주셨네요. 아유 할 수만 있으면 좋죠. 근데 여러 가지로 또 청취자 여러분들과 이렇게 만나는 게 여의치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 아름다운 인생 생방송 시간에 많이들 들어오시고 서로 이게 무르익고 하면 여러분들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도모해 보려고 제작진하고도 많은 생각을 하고 있답니다. 관심과 성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상진의 노래를 우리 방현재님이 고향이 좋아를 청해 주셨는데 오늘은 매호동 가로수님도 고향에 살자 듣고 싶다고 청해 주셨고 또 평강공주님도 예, 두고운 고향 듣고 싶습니다 청해 주셨고 많은 분들이 청해 주셨는데 오늘은 제일 먼저 와서 신청해 주신 우리 방현재님 곡으로 선곡이 됐습니다. 고향이 좋아. 그리고 성북구 배용준님 오늘도 저희와 함께 자리해 주셨는데요. 신호에 너무합니다 청해 주시면서 사연을 주셨어요. 오늘도 좋은 방송과 함께 한다는 것이 너무 행복합니다. 항상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우리 강규남님께서 김주영의 비오는 정거장을 청해 주셨고요. 또 과천 손대식님은 서영춘의 오복바람을 청해 주셨는데 이 두 곡은 저희가 음원이 준비가 안 돼 있는 그런 곡들입니다. 아, 또 저희가 아무튼 음원을 잘 확보를 해서 여러분들이 청해 주시는 노래들은 빠짐없이 좀 선곡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매호동 가로수님께서요. 여기네요. 부산, 대구, 경상도 지역 사람들은 트롯을 좋아하고요. 라디오에 신청도 많이 해요. 또 호남 분들은 흥도 많고 노래도 좋아하시죠. 이렇게 해주시면서 제가 예전부터 많이 알려지지 않았던 노래들을 많이 발굴해서 신청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뒤로는 많은 분들이 신청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노래 좋아하시는군요. 우리 가로수님 고맙습니다. 오늘 2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노래 듣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말고노스님이 한 줄기 소나기 같이 오늘 밤도 시원한 음악 감사드리고요. 추억과 행복을 이어주는 밤시간도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또 인사를 주셨네요. 여러분 덕분에 2시간 잘 마무리했고요. 내일은 DJ 선곡 녹음 방송으로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하지만 많이들 들어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고 주말과 휴일도 행복하게 보내시고 월요일 반갑게 다시 만나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조형일님이 청해 주신 오기택의 등대지기 전해드리면서 오늘 순서 이번 주 순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WBS 자동차 상식.
2: 운전 중 흡연이 교통사고는 물론 각종 화재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담뱃불을 붙이기 위해서 약 3초의 시간이 필요한데요. 순간에 수십 미터를 질주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담배에 불을 붙이기 위해 시선을 뺏기거나 몸에 불똥이 떨어져 급격한 기기조작으로 사고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부로 버린 담배꽁초가 길거리를 더럽히는 것은 물론 가을철 건조한 날씨에 산불 등 대형 화재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 앞차에서 버린 담배꽁초가 뒤따르는 화물차의 화물칸에 떨어져 화재가 발생하는 어처구니없는 경우도 있는데요. 담배꽁초조차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사람이 남을 배려하는 운전을 할기는 어렵겠죠. 차창 밖으로 담배꽁초를 버리는 것은 자신의 인격을 내던지는 것이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 도로교통공단 이정상 교수와 함께하는 WBS 자동차 상식이었습니다.

0: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장기와 바둑에만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만사에도 수가 있나니 범부는 눈앞에 한 수밖에 보지 못하고 성인은 몇십 수, 몇백 수 앞을 능히 보심으로 범부는 항상 눈앞의 이익과 금생의 안락만을 위하여 무수한 죄고를 쌓지만은 성인은 항시 영원한 회복을 위하여 현재의 작은 복락을 희생하고라도 안빈 낙도하시면서 마음 공부와 공도 사업에 계속 노력하시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 법어 무본편 38장 법문입니다.
1: 이 말씀은 김성훈 가족의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일원의 하모니. 반갑습니다. 은혜로운 원불교 법문 말씀과 성가로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 일원의 하모니 윤지호입니다.

우리는 종종 누군가가 커다란 과오를 범해 세상에 비난을 받거나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모습을 보곤 합니다. 그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떤 이는 마치 흥미로운 얘깃거리라도 발견한 듯 그 사람의 실책을 주변에 널리 퍼뜨리는 데 열중하느라 정작 자기 자신은 내면에 어떤 결점을 지니고 있는지 돌아볼 여유조차 내지 못합니다. 반면에 또 다른 이는 남의 허물을 결코 입에 담지 않으면서 그 거울을 통해 스스로의 언행을 다시금 성찰하고 똑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으려 더욱 정성을 쏟습니다. 이 두 부류 가운데 과연 진정으로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이며 마음의 눈이 밝은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론의 하모니 오늘 첫 곡으로 성하의 청아한 마음에서 듣고 왔습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정작 자기 자신도 바르게 처신하지 못하면서 유독 타인의 실책만 들춰내고 남들에 대해 부정적인 뒷말을 늘어놓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면 다른 사람 비웃을 시간에 스스로의 처신부터 먼저 단속하라는 충고가 마음속에 머물곤 하죠. 정작 그 말을 하는 화자 본인 역시 그다지 모범적인 삶을 보여주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타인의 허물을 결코 입에 담지 않으면서 언제나 내면의 행실을 엄격히 단속하고 매사에 조심성을 잃지 않는 은혜로운 도반도 존재하기 마련이죠. 오늘은 대종경 인도품 36장 법문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남의 허물만 밝힘으로 제 앞이 늘 어둡고 지혜 있는 사람은 자기의 허물을 살핌으로 남의 시비를 볼 여가가 없다. 만약 눈앞에서 누군가의 결점을 목격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 순간 타인을 향한 시비를 멈추고 내 안의 거울을 먼저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상대의 실수를 손가락질하느라 정작 나의 발밑이 어두워지고 있지는 않은지 기민하게 살피는 일이야말로 남의 허물을 내 공부의 밑거름으로 삼는 가장 영리하고도 지혜로운 공부인의 자세입니다. 성가 세 곡 듣고 오겠습니다. 성가 87장 내가 지은 모든 죄업, 성가 80장 세상에 내 한 몸이, 성가 66장 마음이 일어날 때

누군가가 어떤 잘못이나 실수를 범했을 때 우리는 평소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혹시 그 사람의 허물을 외부로 더 들춰내서 흉보는데 앞장서거나 은근히 비웃고 있지는 않은지 자문해 보게 되는데요. 누군가의 결점을 목격했다면 그것을 따뜻하게 바로잡아주기 위해 정성을 다해야지 결코 가십거리로 삼아 비방하거나 조롱할 일은 아닙니다. 나아가 그 사람의 실책을 반면교사로 삼아 나 자신의 언행에는 어떤 빈틈이 없는지 촘촘히 살핀다면 똑같은 실수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한 단계 더 성숙해지는 발전의 기회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정산종사님께서도 눈이 제 눈을 보지 못하고 거울이 제 자체를 비추지 못하듯이 중생은 아상에 가려 제 허물을 보지 못하고 남의 시비만 보나 공부인은 자타를 초월하여 자기를 살피므로 자타의 시비를 바르게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타인의 허물을 들추는 어리석은 시선에 갇혀 있었는지 아니면 스스로의 내면을 먼저 비추는 온전한 안목을 지니고 있었는지 오늘 나의 마음 씀씀이를 깊이 되돌아봐야겠습니다. 창작성가 세곡 듣고 오겠습니다. 조은송의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박재환의 마음 공부, 김희진의 부자와 형제 같은 정이라야.

애종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남의 허물만 밝히므로 제 앞이 늘 어둡고 지혜 있는 사람은 자기의 허물을 살피므로 남의 시비를 볼 여가가 없다. 타인의 결점만 캐내어 들추다 보면 정작 나 자신의 내면을 밝히는 성찰이나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그토록 비웃었던 그 사람의 과오나 실책을 나 또한 똑같이 되풀이하는 어리석음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다른 이의 흠결을 내 마음의 투명한 거울로 삼아 평소 나의 처신을 더욱 촘촘히 보살핀다면 같은 실수를 범할 일이 현저히 줄어들고 그로 인해 결국 날마다 한 걸음씩 성장하고 진급하는 은혜로운 삶을 구현해낼 수 있습니다. 눈머니와 눈을 뜬 지혜로운 사람의 차이는 바로 이러한 마음 씀씀이의 방향에서 갈라지기 마련입니다. 타인의 허물을 찾아내는 눈은 가만히 감아두고 스스로의 허물을 먼저 비추는 온전한 안목을 길러내 늘 멈춤없이 진급하는 참된 공부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원의 어머니 끝곡으로 왕세은의 그러면 되는 것이다 들려드리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0: 실생활에서 참 나를 찾는 공부 시간. 율타원 김혜봉 교무의 경전 강의. 오늘은 수심결과 함께 하겠습니다.
1: 엄청나게 뭐 일대 겁 얘기하고 과거 전생 얘기하고 후생 얘기하고 그 정도를 넘어서 일생이라는 게 영원하다고 그러잖아요. 생이라는 게 영원하다. 그런 게 헤아릴 수가 없어요. 시간적으로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냥 영원한 존재니까. 근데 이제 그 공간적으로도 육도라고 그러잖아요. 육도. 공간적으로도 우리가 불교는 시간적으로도 불법은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도 이건 이제 가장 크게 이제 단위 시간을 재는 단위 가장 겁이라고 하잖아요. 겁. 일대 겁. 이거는 영원하다는 거지. 공간으로도 우리가 인간계도 굉장히 큰데 육도윤회라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인간계만 돌아다니는 육도윤회. 천상, 인도, 수라, 아기, 지옥 다 돌아다니는. 근데 불교의 그 시간과 공간의 개념은요. 우주 전체예요. 전체. 이게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인간이 그걸 어떻게 그 생각을 감히 하겠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니고 대학 다니고 뭐 어디 가서 이렇게 살고 한국에서 살지 한국에서도 한국 전체가 아니고 어느 지역에서 살고 해외 나가도 해외 나가 옛날에는 해외를 생각 못해 지금 해외를 생각하면 그만큼만 알잖아요. 그만큼만. 근데 우리 육도윤회를 공간적 공간 세계로 넘어가기도 힘든데 그런데 육도윤회를 하는 거니까 이 불교의 그 수치는요 부왕 우리가 말하는 부왕부왕이에요. 부왕 우주 전체를 시간적으로 공간 전체를 생각하는 그래서 우리가 그 공덕이라는 게 이렇게 공부를 하면 이 공덕은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한량이 이건 공간적인 양이잖아요. 공간적인 양이잖아요. 공간적인 분량, 공간적인 수량. 네. 가히 헤아릴 수가 없다. 헤아릴 수가 없다. 그래서 공덕이 뭐 저기 항하수, 모래수와 모래 항하사라는 게 그때 당시 불교에서 나온 말이니까 중국에서 중국에는 가장 큰 강이 항하수와 그 강이 굉장히 큰 강에 있는 모래. 모래가 얼마나 많은 개수로. 그것과 같은 그 보시고 뭐 그럴 것 같은 그런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그 저기 큽니다. 생각이. 그래서 근데 그렇게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우리가 제가 전주, 익산, 서울 뭐 원불교, 한국 그 외에 26개 나라 가는 거 이렇게 오는데 그것을 넘어서서 우주 전체 뭐 육도윤회, 삼천대천 세계 이러잖아요. 욕계, 새끼, 무새끼,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천상, 수미산 이렇게 해서 불교의 시간과 공간 개념 굉장히 커서 그러는데 그래도 그렇게 하면 그것이 이 잊지 않고 공부를 하면 그 전체를 커버하는 거예요. 전체를 커버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을 공부를 하시면 아 그렇겠다는 생각을 우리가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히 헤아릴 수 없이 아까 그냥 한번 듣기만 해도 부처님이 종장을 해서 공부를 하는데 그걸 공부를 하고 믿고 또 믿음을 바쳐서 내가 또 공부를 하고 잊어버리지 않고 공부를 하면 그 공덕은 가히 헤아릴 수 많다. 여기까지가 이제 36장인 것 같아요. 이어서 37장 하시겠습니다. 추념 과거 윤회 직업 컨덴 부지 기기 천겁을 부지기 기천겁을 타 흑암 임무관하여 수 종종 고하며. 예, 이것도 또 엄청난 또 시간과 공간 개념을 말씀하시네요. 추념, 이제 미룰 추자. 과거를 미루어 볼 추자 그런가요? 예, 생각념 자. 과거의 윤회 지업을 이 박휘윤자 돌회자 박휘 돌회 돌 돈다 돌회 업 이게 이제 우리가 어제를 생각하는 게 그저께를 생각하고 지난달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금생의 전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과거가 어제부터 그 전에까지 여기가 이제 그 전생이라고 생각하는 건 윤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돌고 돈 돌고 돌아오는 과거윤회 그러니까 전생 전생 전생을 그때부터 지은 업을 미루어 생각해 보면, 이제 어제도 얘기지만 윤회를 생각하면 한 바퀴 돈 거잖아요. 바퀴를 한 바퀴 돌아보면 한 바퀴 돈다는 건 한 생을 돌고 또 한 생을 돌고 그런 것으로 볼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바퀴 돌은 과거를 생각해 보면 그 업을 부지 기천겁을 알지 못하겠다. 알지자 그 기 이건 기천겁 우리가 겁을 일대겁 그러면 일 소겁이 소겁이 있는데 이 20 소겁이 중겁이에요. 20 소겁 소겁 그다음에 다시 40 소겁 중겁이 중겁이 대겁인데 그럼 일대겁을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바위가 이렇게 있는데 바위가 이 사방 10리 40리인가 10리 바위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천사가 그 3년 만에 천사 옷은 굉장히 가볍죠. 날개같이 가벼운 옷이에요. 천사가 3년 만에 한 번 내려와서 이 바위를 이렇게 쓰고 가요. 사방 10리 바위를. 그렇게 해서 이것이 다 없어지는 것이 1급이에요. 얼마나 많겠어요. 천사 한 분한테 이렇게 쓰고 3년 만에. 그것 매년 내려온 것도 없고. 그래서 이 바위가 다 없어져. 그것이 1급이에요. 그런 것이 20급이 중급이에요. 그것이 40급이, 40 중급이 대급이에요. 그럼 1대급은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몇몇 할 때 그런 기자예요. 천겁을 얼마나 많은 겁을 과거를 생각하는 요네 지금 이것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겨자겹이라는 게 있었어요. 겨자겁은 아까 이렇게 생긴 사방 심리의 겨자씨 알죠? 겨자씨인데 이 겨자씨는 이 우주에 있는 모든 씨 중에 가장 적은 보 겨자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추씨, 무씨도 작은데 그보다 더 작아. 아마 깨보다 더 작아. 깨는 없어서 그걸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우리는 깰 같다고 표현을 하는데 여기는 깨가 같은 것인지 어쩐지 하여튼 겨자씨가 제일 적은 종자 중 가장 적은 씨래요. 그 겨자씨가 이 사방심리 창고에 꽉 찼어. 근데 아까 그 천사가 하루에 한 3년에 한 번씩 하나씩 내가 이거 다 없어진 것이 일겁이다. 저는 그것이 어떻게 이렇게 되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 엄마 아빠 사랑해 보고 싶어 얼마나 보고 싶어 이만큼 하다 나중에 하늘만큼 땅만큼이죠. 우리가 하늘만큼 땅만큼이라는 것이 과히 재지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애기들한테는 큰 것을 하늘만큼 땅만큼 하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께서 대각을 하시고 이상 진리를 깨치셨는데 중생이 자꾸 뭘 물어봐 뭘 말을 하면 자꾸 물어보니까 기천겁인데 겁이라고 생각하고 당신 말씀하시는데 기천겁 그러니까 이거 기천겁은 이런 말을 하긴 하는데 불생불멸인데 불생불멸이라고 하면 못 알아들어. 죽고 나는 건 보고 알으니까 계속 죽고 나고 하는 것이 한 겁이라고 아니야 일생이라고 하면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이렇게 하는 세월이 예, 한 겁인데 자꾸 물어보니까 한 겁은 크다 혼란이 컬러 뭐 하기가 힘드니까 이제 그 제자들이 한번 생각하기를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겁에 대해서 자꾸 물어보니까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설명하기를 이렇게 겨자겹 반야겹 그렇게 멋이 나와 이렇게 그렇게 두 가지로 크게 설명을 하는데 예, 소광섭 박사라고 과학 그 서울대학교 물리학과 교수 최근에 열반하셨는데 그분은 이렇게 숫자로 계산해서도 이것이 거의 비슷하다고 그러더라고. 거의 그 숫자가 비슷하다는 말씀을 한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겁이라는 건 우리가 일대겁인데 그러면 우리가 일대겁만에 한 번씩 크게 순환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일대겁이 이것을 넷으로 나눠요. 일대겁은 여기가 성, 주, 괴, 공. 이걸 합해서 일대법이기 때문에 비어져 가는 것하고 우리 법이 이루어지는 기간하고 그것이 있는 기간하고 그다음에 그것이 소멸해 가는 기간하고 완전히 없어지는 기간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우리 법이 생기면서 커져서 전 세계 인류에게 많이 통용이 많이 되는 것이 이것이 5만 이게 전체가 5만 년이잖아요. 5만 년쯤 이것이 5만 년에 맞은 것 같아요. 이것이 전체가 일대겁인데 5만 년이나 안 맞고 성부터 해서 겁으로 해서 다음이 겁 속에는 이 공 속에는 또 다음 것이 또 들어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대웅사님께서 태어나셔가지고 하는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부처님이 2000년 만에 3000년 만에 내 법이 무너질 것이다. 그때 미륵부처가 나와서 회상을 한다. 그러니까 거기에 불교의 공하고 우리의 성하고가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내 법이 3000년이면 이제 말겁이다. 그리고 부처님 예수님께서는 내 법은 2000년 후에 새로운 메시아가 나온다. 메시아가 나온다. 3000년 후에 미륵부처가 나온다. 서기하고 지금 우리 천년의 불기하고 천년 좀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같은 맥이야. 그래서 이 메시아나 미륵부처가 와서 용화회상 하는 거나 같은 거야. 대중사님께서 불교에서 기독교에서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런 이렇게 법문하시면서 그러셨어요. 그 신도안 이렇게 돌아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제가 뒤에서 봤더니까 그 뭐 거기에 신도안에 목사 한 분이 그 열반하셨는데 새로운 메시아다 우리 목사님은 안 돌아가시고 기독교에서 얘기해 예수님 말씀하신 메시아다 메시아가 오신 부처 목사다 그러니까 자기도 그렇게 말하고 신도도 그렇게 믿었어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니까 부활할 것이다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런데 28일인가 30일 넘어서 안 돌아 부활 안 하신 게 이제 나중에 쟁사를 지냈는데, 대산중 목사님 그러시더라고. 메시아가 다녀가도 어떤 게 메시아인지도 전혀 모른다. 그런 말을 한번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과거에는 어두운 시대이기 때문에 전 세계를 여러 성자가 나와서 여기서 나타나서 저기 제도하시고 또 여기서 제도하시는데 앞으로는 세상이 열리기 때문에 한 성자가 전체를 커버할 수 있다. 그래서 한 성자가 나와서 한 가르친다. 이런 말씀 하셨어요. 근데 그러실 것 같은 생각이 지금 듭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5만 년 대운이라는 게 여기에서 5만 년이니까, 시작해서 이제 주가 되어서 그때부터 왕성한 시기가 한 5만 년이라는 말씀을 하시고, 그때부터는 이제 괴공으로 가면서 또 새로운 성자가 나옵니다. 그 이제 우리 동포원이나 법률원에 가면 그것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런 말씀 들으니까 제가 이런 말씀 많이 맞은 것 같은데 그러면 나는 대종사님만 벗고 이렇게 막 믿고 왔는데 그럼 나중에 이렇게 대종사님 법이 또 이렇게 되면 내가 어디로 가지? 그랬어요. 나는 그럼 어떻게 하지? 그랬는데 대종사님께서 그러셨다고 하잖아요. 정산하고 주산은 내가 어디 가든지 주머니에다 넣어놓고 다니고 싶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종사님 안 놓치려면 첫째는 공부를 하셔서 그런 주머니 속에서 안 놓치려는 제자가 되시든지 아니면 내가 어디를 가서 무슨 옷을 입고 와도 오셔도 내가 찾아갈 수 있는 공부를 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대산용 목사님께서 우리 보고 야 다른 종교에 있다가 우리 종교로 오면 개종이라고 하지 말고 진급했다고 그래라. 진학. 아니 초등학교 다니다 중학교 가고 중학교 가다 고등학교 가고 고등학교 대학교 가듯이 진학한 것이고 진급이다. 그렇게 법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놓치지 않고 또 새로운 법이 나면 거기를 갈 수 있도록 하시면 돼요. 고등학교 다니다 대학을 가요. 그럼 그 공부심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종사님이 해놓으신 공부심을 놓치지 않고 계속 공부하시면 거기까지 갈 수 있어요. 왜? 다리를 놓아주시니까. 근데 아까 중간에 이렇게 다른 생각을 가지면 떨어지지만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 겁은 이제 기천겁이라는 게 그래서 정법위상을 만난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기천겁을 해야 정법위상을 만나는 거예요. 이제 설명을 들어보시면 기천겁을 타, 이거는 타는 떨어질 타예요. 떨어질 타 흙, 어두울 흙, 어두울. 암은 이것 어두울 암이에요. 그 떨어져 흑암의 흑암으로 떨어져 어둡고 어두운 걸 떨어지는데 어떻게 문이 없어 사이도 없고 문이 없는 사이가 없는 무간지옥. 아까 이게 지금 무간지옥이에요. 무간지옥에 들어가 어둡고 어두운 무간지옥에 들어가서 수 종종 고하야. 이 가지가지죠. 종은 가지가지 여러 종류. 여러 종류. 종자 종자인데 여러 가지 종자를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가지가지의 고통을 받고 그 고통을 받는 흑암지옥에 떨어져서 공부를 했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사이 없는 지옥이라는 게 사이 없는 문으로 들어갔어요. 나올 길이 없는 자리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 이 악도에 떨어지면 거기서 이렇게 마음을 돌이켜서 나오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 뭐 저희 가수도 임창정인 거는 술을 많이 먹으면 술만 먹으면 잘못하는데 술을 안 먹고 약속을 하는데 또 해 또 해. 그래서 그 술, 계문, 또 담배 이것이 참 인생에 그렇게 큰 해도 아니고 자체가 술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담배도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계속 먹으면 자꾸 실수를 하잖아요. 왜? 술이 취하면 내 정신이 아니야. 정신을 흐리게 해. 그것도 많이 한두 잔 먹으면 말이야. 많이 먹으면. 근데 그것을 한두 잔을 끝낼 수도 없기도 하고 또 한 번 하루 이틀 먹은 걸 끝낼 수도 없어. 그래서 실수가 커지고 나중에 실수가 끝내지질 않아. 그런 게 기본이 되기 때문에 술을 하지 말라는 거지. 술 자체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음식을 때 요새는 술을 많이 넣더라고. 한두 잔 가지고 자기의 스트레스 풀고 하는 게 되는데 그것이 한두 잔 끝나면 한두 잔 여러 날 여러 잔 되면서 실수가 작은 것이 커지고 커지면 커져서 이것을 끊을 길이 없어. 끊기가 계속 어렵다. 그것이 무간지옥에 나올 수 없어. 끊기가 어렵는 건 끊기가 어렵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간지옥에 문이 있으면 문을 열고 나오면 되는데 그 문을 못 찾아요. 그래서 술과 담배가 한번 들어가면 어렵다. 요새는 도박 그다음에 요새 뭐예요? 마약? 요새는 술 담배 정도가 아니라 이제 마약으로 들어가. 그럼 이것을 끊기가 얼마나 어려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어렵다는 건 나올 문이 없어. 나오기가 힘들어. 그것이 무간지옥. 무간지옥에 따로 정해져 있는 무간지옥. 아까 우리가 눈도 없고 해도 없지만 무간지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가는 무간지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못 끊는 거야. 끊기가 어려워요. 나올 수 있는 문이 없어. 그럼 그 속에서 이제 계속 이렇게 종종 가지가지 고통을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보면 살다 보면 가지가지 고통이 있어요. 배도 아프고 제가 작년에는 대상포진을 앓았는데 그것도 상당히 고더라고. 요즘 좀 두드러기가 있어서 조금 복잡한데 가지가지로 병도 있어요. 깊은 병, 먼 병. 그래도 하여튼 큰 병이 많이 있지만 자기가 지금 현재 두드러기에서 많이 가렸던 그것이 가장 커요. 사실은 가지가지 고를 받고 우리는 이제 작은 게 나올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왜 우리가 이것 자체가 나쁘냐면 이것으로 가면 깊어지고 깊어져서 빠져나올 길이 없어. 빠져나올 길이 없기 때문에 무간지옥이야. 사이가 없어. 여기서 나올 길이 없기 때문에 사이가 없는 지옥이야. 그래서 저희 집 그런 것 같아요. 한 번 잘못 빠지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 도박과 마약은 자, 그전에 제가 구로동에 있는 교도 한 분이 수산시장에서 꽃게 장사를 하시는데 그 밤에 남편은 밤에 새벽에 가서 이제 그 꽃게를 다 받아놓으면 받아서 그 두 시간에 세 시간 이렇게 하잖아요. 받아서 놓으면 여자가 나중에 아침에 일곱 시 넘어서 이제 가서 하루 종일 소매업을 하는 거예요. 남편은 물건을 받고 그러니까 남편은 밤에 거 가서 있고 낮에는 밖에 나와 낮에는 이제 밤에 가 나고 그러면 이제 부인은 밤에 낮에 일했으니까 자고 남편이 가서 들어가 자고 일어나서 살림을 하시는 거야. 빨래도 하고 집안 정리도 하고. 그렇게 해서 아들 딸을 가르치는데 굉장히 착해요. 그 아들. 그 아들이 기차를 타고 전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다니다가 대학을 들어갔는데 거기서 금산사에 있는 큰 금산대 옆에 있는 이제 대학생이 돼가지고 버스 타고 다니, 기차 타고 다니다가 대순 진리교 대순진리교회 그 청년부를 만나요. 설명을 계속 해. 그런데 거기에다 기도를 하면 이렇게 좋고 저렇게 좋고 저렇게 계속 하니까 이 아들은 자기 엄마가 아빠가 너무 고생을 하시니까 기도비를 갖다 주고 기도를 해서 우리 엄마 아빠가 성공하고 큰 복을 받고 그 어려운 고통에서 헤맨다고 말을 하니까 돈을 갖다 줘야 되겠는데 안, 어머니와 아버지가 통장을 놓고 안 주니까 자기 어머니도 원복에 다닌 줄 알으니까 근데 청년 얘기를 계속 다니면서 보니까 그렇게 거기서 그렇게 해준다고 하니까 하고 싶은 마음이 난 거예요. 왜? 부모님의 고생을 덜어주고 싶은 마음뿐이야. 그래가지고 어머니 통장을 갖다가 몰래 갔다가 그때 또 한 30년 전에 2천만 원이 크죠. 빼다가 대순줄이 치웠어. 그래갖고 엄마의 아빠의 복을 빌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제 엄마가 보니까 없어 돈이. 아들한테 물어봐요. 처음에 대답을 안 해. 나중에는 대답을 했어요. 그렇게 이렇게 해서 엄마 아빠를 위해서 갖다 냈다. 야 찾아와라. 그러니까 안 된다고 막 그래. 근데 엄마가 가서 이제 찾으려고 막 가는데 야호 찾아오라고 하니 안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막 설득을 한 게 아들이 뭐라고 하냐면 엄마 그렇게 가고 싶으면 내 손을 끊어. 그 도장을 내가 찍었으니까 내 손을 끊어 그러더래요. 근데 부모가 어찌겠어. 자식 손을 어떻게 끊겠어. 그럴 정도로 야는 믿음을 갖다 준 것이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눈을 감아도 들리는 세상이 있습니다. 귀를 열어야 보이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 세상 속에는 눈으로 보는 것보다 감동적인 영화가 있고, 입으로 먹는 것보다 맛있는 음식이 있으며, 두 발로 걷는 것보다 가슴 벅찬 여행이 있습니다. 지금이에요. 라디오 광고로 그들이 사는 세상에 손 내밀어 보세요. 새로운 세상이 당신에게 응답할 거예요.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7264.
2: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3: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우주의 진리는 원래 생멸이 없이 길이길이 돌고 도는지라. 가는 것이 곧 오는 것이 되고 오는 것이 곧 가는 것이 되며 주는 사람이 곧 받는 사람이 되고 받는 사람이 곧 주는 사람이 되나니 이것이 만고의 변함없는 상돈이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과품 1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 방송의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WBS 원음 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반갑습니다. 가수 주리스입니다.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1부와 2부에서는 원불교 법문 말씀과 함께 성인 가요를 전해드립니다. 몸과 마음의 편안한 휴식 시간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출발합니다.

모셔서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비탈지

당신. 믿어줘서 고마워, 참아줘서 고마워.

0: 말씀하시기를 매사에 허식을 즐기지 말라. 겉으로 화려하고 안으로 보잘것없는 것은 개인, 가정, 사회, 국가를 쇠망케 하는 근본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근실편 8장 법문입니다.
1: 성인가요와 원불교 법문 말씀으로 활력을 충전하는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음방송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는요. 서울 경기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전해드릴게요.

WBS 원음방송 반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반문이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0: 말씀하시기를 인조견은 결국 비단 행세를 못하나니 외식에 힘쓰지 말고 오직 실을 기르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근실편 9장 법문입니다.
1: 편안한 마음으로 음악과 법문을 즐길 수 있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진행되는 1부와 2부는 성인가요로 함께합니다.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FM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0: 원음 방송입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우리 마음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요? 크기는, 길이는 어느 정도일까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귀에 들리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 마음이지만 우리의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그럼 마음은 어떻게 쓰는 걸까요? 함께 그 답을 찾아볼까요? 은혜로운 본문 말씀과 원불교 교화 현장의 생생한 소식, 다양한 마음 공부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원음의 소리가 맑고 밝고 훈훈한 걸음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평일 오전 11시 원음의 소리와 함께하세요.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성인들은 현재의 작은 이익을 취하지 않고 오히려 해를 입어가면서 영원무궁한 참 이익을 얻으시나 범부들은 작은 이익을 구하다가 죄를 범하여 도리어 해를 얻나니 참된 이익은 오직 정의에 입각하고 대의에 맞아야 얻어지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무본편 39장 법문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 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2부의 문을 열었습니다. 은혜로운 원불교 법문 말씀과 성행가요가 함께하는 이 시간, 원음방송과 함께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0: 말씀하시기를 극하면 변하는 것이 천지의 이치라. 개인이나 가정이나 단체나 국가나 모두 그 왕성할 때를 조심하여야 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훈편 31장 법문입니다.
1: 성인가요와 원불교 법문 말씀으로 활력을 충전하는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음방송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는요. 서울 경기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전해드릴게요.

WBS 원음 방송 반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 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 방송 검색하신 후 반문이 있는 음악 카페 선곡표를 확인해 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0: 말씀하시기를 인정이 과하면 착심이 되나 적당하면 바로 그것이 덕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훈편 33장 법문입니다.
1: 편안한 마음으로 음악과 법문을 즐길 수 있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진행되는 1부와 2부는 성인가요로 함께합니다.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FM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 올리옵나이다. 오늘을 인연으로 거룩한 은혜 속에서 새로 태어난 아기들을 위해 청정한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은혜를 내려주시어 건강하고 슬기롭고 타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와 이 세계의 큰 인물로 자라나서 자신들의 삶을 보람되게 이끌어가고 은혜에 크게 보응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언제나 크신 은혜와 위력으로 보살펴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을 끝으로 이 생의 속박을 벗어나 열반의 길에 들어선 생명들을 위해 청정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들에게 크신 광명과 은혜를 주시어 밝고 바른 삶의 길로 인도하시고 불현찾아 이 세상에 다시 돌아와서 못다 이룬 꿈과 포부와 경륜을 실현하는 삶을 맞이하도록 믿음과 지혜와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우리가 올리는 이 기도가 밑거름이 되어 우리가 사는 이 지구촌이 무지와 질병과 가난과 전쟁 그리고 불의의 사고들로부터 벗어나 평화와 상생의 세계가 되고 광대무량한 낙원 세상이 되도록 은혜와 위력을 내려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반갑습니다. 원불교 군종교구장 문정석 교무입니다. 왕산종 보사님의 신년 법문 중 공의심으로 모두가 잘 사는 조화로운 세상을 건설하자고 말씀하시고, 공의심은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평등 세상의 바탕이며 이웃을 배려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일이라 하셨습니다. 나눔이란 물질 나눔보다 이웃의 삶을 살피는 선행과 배려의 마음 나눔이며, 마음 나눔은 이웃의 큰 희망이 되고 공동체의 따뜻한 숨결이 될 것입니다. 6월은 호국보원의 달이기도 합니다. 국가를 위해 오직 공익의 마음으로 헌신하고 희생하신 호국영령들과 우리 이웃에 있는 모든 영웅들에게 감사와 살핌의 마음을 전한다면 공익심의 생명력은 커질 것입니다. 한마음 나눔으로 세상을 품에 안는 청취자 여러분이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0: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식물들은 뿌리를 땅에 박고 삶으로 그 씨나 뿌리가 땅 속에 심어지면 시절의 인연을 따라 싹이 트고 자라나며 동물들은 하늘에 뿌리를 박고 삶으로 마음 한 번 가지고 몸 한 번 행동하고 말 한 번 한 것이라도 그 어빈이 허공 법계에 심어져서 제각기 선악의 연을 따라 지은 대로 과보가 나타나나니 어찌 사람을 속이고 하늘을 속이리요.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과품 3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방송의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촌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0: feel like.
1: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큰 일이 따로 없나니 그 일 그 일에 도를 찾아 실천하는 것이 가장 큰 일이라. 이 회상에 들어와서 따로 큰 일을 찾는 사람보다 어리석은 사람은 없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공심편 8장 법문입니다.

아침을 기다리는 여러분이 잠시 쉬었다 가는 곳,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염주를 굴리는 것은 염주를 세는 데 그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마음을 다시 찾아 본심을 회복하는 데 그 뜻이 있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적공편 59장 법문입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WBS 자동차 상식.
2: 운전 중 흡연이 교통사고는 물론 각종 화재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담뱃불을 붙이기 위해서 약 3초의 시간이 필요한데요. 순간에 수십 미터를 질주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담배에 불을 붙이기 위해 시선을 뺏기거나 몸에 불똥이 떨어져 급격한 기기조작으로 사고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부로 버린 담배꽁초가 길거리를 더럽히는 것은 물론 가을철 건조한 날씨에 산불 등 대형 화재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 앞차에서 버린 담배꽁초가 뒤따르는 화물차의 화물칸에 떨어져 화재가 발생하는 어처구니없는 경우도 있는데요. 담배꽁초조차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사람이 남을 배려하는 운전을 할기는 어렵겠죠. 차창 밖으로 담배꽁초를 버리는 것은 자신의 인격을 내던지는 것이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 도로교통공단 이정상 교수와 함께하는 WBS 자동차 상식이었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무슨 일을 시작하여 한 가지도 그르침이 없을 때에는 그 일을 잘 해보려는 성의가 계속되다가도 중간에 혹 한두 번 실수를 하고 보면은 그만 본래 마음을 다 풀어버리고 되는 대로 하는 수가 허다하나니 이것은 마치 새 옷을 입은 사람이 처음에는 그 옷을 조심하여 입다가도 때가 묻고 구김이 지면 그 주위를 놓아버리는 것과 같나니 모든 일을 다 이와 같이 한다면은 무슨 성공이 있으리요? 오직 철저한 생각과 큰 경륜을 가진 사람은 무슨 일을 하다가 혹 어떠한 실수를 할지라도 그것을 전감삼아 미래를 더욱 개척은 할지언정 거기에 뜻이 좌절되어 당초의 대중을 놓아버리지는 아니하나니 이러한 사람에게는 작은 실수가 도리어 큰 성공의 바탕이 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38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4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말씀하시기를 아랫사람이 윗사람 섬기기도 어렵지만은 윗사람이 아랫사람 위하기는 더욱 어렵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훈편 38장 법문입니다.

고즈넉한 세상에 울려 퍼지는 훈훈한 소리,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원음 방송은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지역은 FM 104.9, 광주 전남 지역은 FM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 대구 경북 지역은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0: WBS.
1: WBS.
2: 원음 방송 재난 예방 프로그램.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를 준비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연합니다. 잠시의 방심이나 실수로 발생한 화재는 순식간에 소중한 인명은 물론 재산까지 앗아가는 무서운 재난입니다. 하지만 철저한 사전 예방과 신속한 사고 대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화재 사고,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우선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화재 사고의 유형은 전기로 인한 화재가 가장 많고 가스와 유류, 담뱃불로 인한 화재도 빈번합니다. 전기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선 전선은 콘센트로 완벽하게 꼽고 문어발식 배선은 하지 않으며 전기기구를 구입할 때에 전기용품 안전인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전기담요와 전열기구를 수시로 점검하는 건 당연하겠죠. 가스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선 LPG 용기는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두고 정기적으로 배관과 호스를 점검해야 합니다. 또 가스불을 켜기 전 냄새를 맡아 확인하고 가스 사용 뒤에는 코크와 중간 밸브를 반드시 잠가야 합니다. 화재 사고가 났을 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우선 큰 소리로 주위 사람들에게 불이 난 사실을 알리고 신속하게 119에 신고합니다. 그 다음 가스 중간 밸브를 잠그고 전기 스위치를 모두 차단한 뒤 반드시 비상계단을 이용해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건조한 날씨에 발생하기 쉬운 산불 사고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등산을 할 땐 성냥이나 라이터 같은 화기물을 소지하지 말고 지정된 장소에서만 취사를 하며 주변 불시 단속을 철저히 합니다. 또 산림과 인접한 곳에선 논밭 두렁 태우기나 쓰레기 소각을 비롯해 화기 취급을 해선 안 되겠죠. 무엇보다 화재 안전은 우리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철저한 예방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화재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를 준비하세요. 원음 방송 재난 예방 프로그램이 함께합니다.

0: WBS FM
1: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정호의 기분 좋은 만남, 기분 좋은 12시. 월요일 고개고개를 넘어 퀴즈 정답을 맞추는 넘어보자 다섯 고개. 화요일 우리 소리와 가요가 만나는 퓨전 음악 퀴즈 알아맞혀봅시다. 수요일 요리니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요리쿡 조리쿡 요리조리 쿡쿡쿡. 목요일 키워보자 문해력. 쉽고 재밌게 정호의 히쌤이 알려드려요. 금요일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추억의 노래를 듣고 그 시절 소환해보는 Back to the 9020. 알차게 꽉꽉 채워서 매일 12시에 저희 희원이가 기다리고 있을게요. 따라와요. 어서요.

저 하늘은 무형한 공기와 공기의 결합이요, 이 지구는 작은 먼지와 먼지의 결합이며, 한 방울 두 방울의 물이 대해 장강을 이루었고, 한 사람 두 사람이 세계의 인류를 이루었으며, 억만 거액도 한 푼 두 푼이 그 근본이요, 불보살 성현의 큰 정신도 온전한 한 생각이 모이고 모인 것이라. 무엇이나 합하면 큰 것이요, 거기에서 큰 위력이 생기나니, 저 하늘과 땅을 보고 저 바다를 보라. 그러므로 남다른 경륜으로 남다른 사업을 뜻하는 이는 반드시 먼저 단결의 위력을 통찰하고 그 대의를 체득하여 단결의 실현에 노력하나니, 우리의 급선무는 단결이니라. 정산종사 법어 공도편 33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범불교의 좋은 법문과 음악이 함께하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새벽 시간 좋은 음악들로 여러분들의 동반자가 되어드립니다. 범불교의 좋은 법문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정화시켜드리죠.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5부와 6부,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의 만남,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이 재성이 여쭙기를 무슨 방법으로 하여야 큰 공부를 하오리까. 정산종사 답하시기를 스승과 사이가 없어야 하나니라. 또 여쭙기를 사이가 없기로 하면 어떻게 하오리까. 답하시기를 믿음만 돈독하면 자연 사이가 없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응기편 20장 법문입니다.

0: 좋은 음악과 원불교의 좋은 법문,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숨은 명곡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 말씀으로 우리 삶의 자양분을 얻고 있는데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십니다.
1: 그대들이 법설이나 강연을 들을 때에는 반드시 큰 보화나 얻을 듯이 정신을 고누고 들어야 할 것이니 무슨 말을 듣든지 내 공부와 내 경계에 대조하여 온전한 정신으로 마음에 새겨 듣는다면 그 얻음이 많아지는 동시에 실지 행사에 판조가 되어 예회의 공덕이 더욱 드러나게 되리라. 대정경 수행품 25장 말씀입니다.

0: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이 원불교 법문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시는데요. 원불교의 좋은 법문 이어갑니다. 잠시만 귀 기울여 보세요. 일상에 지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휴식을 드립니다.
1: 우리 속담에 말하고 다니는 것을 나팔 불고 다닌다고도 하나니 그런즉 그대들은 모든 경계를 당해 나팔을 불 때 항상 좋은 곡조로 천만 사람이 다 화하게 하며 자기 일이나 공중의 일이 흥하게는 할지언정 서로 다투게 하고 망하게는 하지 않도록 하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21장 말씀입니다.

0: 원음 방송입니다.
1: 지금 여기 원불교의 생생한 교화 소식과 은혜로운 법문 말씀, 다양한 마음 공부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만나볼까요? 평일 오전 11시 원음의 소리에서 좀 더 쉽게, 좀 더 가까이 원불교의 어제와 오늘을, 그리고 희망찬 내일을 만나보세요.
2: 눈을 감아도 들리는 세상이 있습니다. 귀를 열어야 보이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 세상 속에는 눈으로 보는 것보다 감동적인 영화가 있고, 입으로 먹는 것보다 맛있는 음식이 있으며, 두 발로 걷는 것보다 가슴 벅찬 여행이 있습니다. 지금이에요. 라디오 광고로 그들이 사는 세상에 손 내밀어 보세요. 새로운 세상이 당신에게 응답할 거예요.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7264.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동하고 정하는 두 사이에 연구력 얻는 빠른 방법은 첫째는 인간 만사를 작용할 때 그 일 그 일에 아름아리를 얻도록 힘쓸 것이요. 둘째는 스승이나 동지로 더불어 의견 교환하기를 힘쓸 것이요. 셋째는 보고 듣고 생각하는 중에 의심나는 곳이 생기면 연구하는 순서를 따라 그 의심을 해결하도록 힘쓸 것이요. 넷째는 우리의 경전 연습하기를 힘쓸 것이요. 다섯째는 우리의 경전 연습을 다 마친 뒤에는 과거 모든 도학과의 경전을 참고하여 지견을 넓힐 것이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범불교의 좋은 법문과 음악이 함께하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새벽 시간 좋은 음악들로 여러분들의 동반자가 되어드립니다. 범불교의 좋은 법문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정화시켜드리죠.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6부.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의 만남.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용맹에 세 가지가 있나니 일의 선후를 알지 못하고 완력만 주장하는 것은 만용이요 정의를 세우기 위해 불의를 치는 것은 의용이요 외유내강으로 정당한 뜻을 굽히지 않고 꾸준히 정진하는 것은 도용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훈편 69장 법문입니다.

0: 좋은 음악과 원불교의 좋은 법문,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숨은 명곡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 말씀으로 우리 삶의 자양분을 얻고 있는데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십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성품은 원래 선악이 없는 것이나 습관에 따라 선악의 인품이 있어지나니 선한 일에는 습관되기가 어렵고 악한 일에는 습관되기가 쉬우며 선한 습관을 들이기 위하여 공부하는 중에도 조금만 방심하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악한 경계에 흘러가서 처음 목적한 바와는 반대로 되기 쉽나니 이 점에 늘 주의하여야 착한 인품을 이루게 되리라.

0: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이 원불교 법문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시는데요. 원불교의 좋은 법문 이어갑니다. 잠시만 귀 기울여 보세요. 일상에 지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휴식을 드립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우주의 진리는 원래 생멸이 없이 길이길이 돌고 도는지라 가는 것이 곧 오는 것이 되고 오는 것이 곧 가는 것이 되며 주는 사람이 곧 받는 사람이 되고 받는 사람이 곧 주는 사람이 되나니 이것이 만고의 변함없는 상돈이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과품 1장 말씀입니다.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저 사람의 환경이 좋을 때에는 아첨하고 낮을 때에 모멸함은 소인의 일이니 저 사람의 환경이 낮을 때에 더욱 정의를 잃지 않는 것이 군자의 이예요. 이해를 따라 의리를 잇거나 사람이 보는 곳에서는 이해를 행하고 보지 않는 곳에서는 예를 폐하는 것은 예의 본의를 알지 못함이니 이해와 은현을 막론하고 의리와 예의를 잃지 않는 것이 예의 본의를 알아 행하는 것이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원불교 성가와 법문 말씀으로 함께하는 이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7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기 가정에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하는 사람으로 남에게 악할 사람이 적고 부모에게 불효하고 형제간에 불목하는 사람으로 남에게 선할 사람이 적나니 그러므로 육아에서 효는 백행의 근본이라 하였고 충신을 효자의 문에서 구한다 하였나니 다 사실의 당연한 말씀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인도품 11장 법문입니다.

고즈넉한 세상에 울려 퍼지는 훈훈한 소리,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원음 방송은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지역은 FM 104.9, 광주 전남 지역은 FM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 대구 경북 지역은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무릇 세상은 강과 약 두 가지로 구성이 되었나니 강자와 약자가 서로 마음을 화합하여 각각 그 도를 다하면 이 세상은 영원한 평화를 이루려니와 만일 그렇지 못하면 강자와 약자가 다 같이 재화를 입을 것이요 세상의 평화는 영원히 얻지 못하리니 옛 성현의 말씀에 윗사람이 아랫사람 보기를 적자 같이 하면 아랫사람이 윗사람 보기를 부모와 같이 하고 윗사람이 아랫사람 보기를 촉에 같이 하면 아랫사람이 윗사람 보기를 원수같이 한다는 말이 다 이를 이름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24장 법문입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WBS 원음방송은 스마트폰 전용 어플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이 어른을 대할 때에는 어른 섬기는 도가 있고 어린이를 대할 때에는 어린이 사랑하는 도가 있어서 그 경우를 따라 형식은 같지 않을지라도 저편을 중히 알고 위해주는 정신은 다르지 아니하나니 어찌 어린아이라 하여 함부로 하리요. 원불교 교전 대정경 인도품 20장 법문입니다.

0: WBS
1: 한 제자 여쭙기를 사상을 무슨 방법으로 없애오리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아상을 없애는 데에는 내가 제일 사랑하고 위하는 이 육신이나 재산이나 지위나 권세도 죽는 날에는 아무 소용이 없으니 모두가 정해진 내 것이 아니라는 무상의 이치를 알아야 될 것이며 인상을 없애는 데에는 육도 사생이 순환 무궁하여 서로 몸이 바뀌는 이치를 알아야 될 것이며 중생상을 없애는 데에는 본시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라 부처가 매하면 중생이요 중생이 깨치면 부처인 줄을 알아야 될 것이며 수자상을 없애는 데에는 육신에 있어서는 노소와 귀천이 있으나 성품에는 노소와 귀천이 없는 줄을 알아야 할 것이니 수도인이 이 사상만 완전히 떨어지면 곧 부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교니품 19장 말씀입니다.

0: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원음방송입니다. WBS 원음방송은 호출부호 HLQK, 주파수 FM 89.7MHz로 매일 새벽 5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하루 24시간 동안 방송하고 있습니다. WBS 원음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원음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진기영입니다. 오늘도 맑고 훈훈한 방송, WBS 원음방송과 함께 은혜로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방송입니다. HLQK

반갑습니다. 성지의 아침, 박지원입니다.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는 6월, 마음 공부하기 좋은 계절이 찾아옵니다. 세상의 소란함 속에서도 마음의 평정을 찾는 공부요. 흐르는 땀방울 속에서 살아있음의 은혜를 발견하며 요무념 공부 놓지 않는 날들 보내야겠습니다. 성지의 아침 시작합니다.

좌선을 시작합니다. 좌선은 마음의 망념을 쉬게 하고 진성을 나타냄과 동시에 몸에 화기를 내리고 청정한 수기를 오르게 하는 공부입니다.

이제 서서히 몸과 마음을 깨우고 의도를 연마하는 시간입니다. 정전수행편 의두요목 세 번째 조목으로 연마합니다. 세존이 영산회상에서 꽃을 들어 대중에게 보이시니 대중이 다 무견하되 오직 가섭존자만이 얼굴에 미소를 띠거늘 세존이 이르시되 내게 있는 정법 안장을 마하 가섭에게 붙이노라 하셨다 하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일환상사원문 반야바라밀다심경 효요암좌선문 독경을 합니다.

버벌을 봉독해드립니다. 한우란 한이치의 법문과 일화 마음공부 14절입니다. 한 제자 사료였다. 덕만 있으면 무능한 듯합니다. 어찌하여 그러합니까? 너는 지금 시비에 어둡고 무능한 것을 덕으로 잘못 알고 있으나 참다운 덕은 사량할 수 없는 힘이 있는 것으로서 밝을 자리에 능히 밝고 어두울 자리에 능히 어두워야 하는 것이다.

시비에 어둡고 무능한 것을 덕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 먼저 짚어주셨어요. 참다운 덕을 갖춰 밝을 자리에 능이 밝고 어두울 자리에 능이 어두워야 한다는 말씀 마음 깊이 새깁니다. 랄프 타우너의 기타 연주 Beneath an Evening Sky 들려드리면서 성지의 아침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추원 보본의 달 6월을 맞아 원불교 교조이신 소태산 대종사님과 교단 역대 선진들의 뜻을 되새기는 시간 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또한 이 땅의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를 기원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하루도 만나는 모든 인연마다 서로 도움주고 협력하는 상생 선현들이 되게 하옵시고, 접하는 모든 일마다 불공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원만히 성취할 수 있는 보람을 얻게 하옵소서. 법신불 사은님의 크신 광명으로 오늘 하루도 도덕에 회양하고 바른 법에 귀의할 수 있도록 은혜와 위력을 내려주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0: WBS FM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4: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분주한 아침 시간. 이제 한숨 돌릴 때가 됐죠? 추억행 열차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음악, 그 속에 숨은 아련한 이야기. 잠깐의 여유면 충분한데 함께 찾아보시겠어요? 매일 오전 9시 여러분의 숨고르기를 함께하고 싶습니다. 노래 하나, 추억 둘,

0: 한 제자가 자기의 부하 임원에게 지나치게 엄책하는 것을 보시고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가 정의에 끌린 바가 없이 훈계하였다면 그 말이 법이 될 것이나, 만일 끌린 바가 있었다면 법이 되지 못하리라. 천지의 이치도 더위나 추위가 극하면 변동이 생기는 것처럼 사람의 처사하는 것도 너무 극하면 뒷날의 쇠함을 불러들이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9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 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라디오 전서 반갑습니다. 라디오 전서 진문진 교무입니다. 먼지가 끼지 않으면 거울은 스스로 밝고 물결이 일지 않으면 물은 스스로 고요해집니다. 우리 마음도 애써 맑게 할 것이 아니라 괴롭게 하는 것만 버리면 저절로 맑아집니다. 이 시간 마음이 평온하신가요?

0: 국내 최초 알약형 제초제 타타타 농업인의 동반자 한월사이언스
1: 법문을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불교 정전입니다.

제4장 좌선법 좌선의 요지. 대범 좌선이라 함은 마음에 있어 망념을 쉬고 진성을 나타내는 공부이며, 몸에 있어 화기를 내리게 하고 수기를 오르게 하는 방법이니, 망념이 쉰 즉 수기가 오르고 수기가 오른 즉 망념이 쉬어서 몸과 마음이 한결같으며 정신과 기운이 상쾌하리라. 그러나 만일 망념이 쉬지 아니한즉 불기운이 항상 위로 올라서 온몸에 수기를 태우고 정신에 광명을 덮을지니, 사람의 몸 운전하는 것이 마치 저 기계와 같아서 수화의 기운이 아니고는 도저히 한 손가락도 움직이지 못할 것인바, 사람의 육근기관이 모두 머리에 있으므로 볼 때나 들을 때나 생각할 때 그 육근을 운전했으면 온 몸의 화기가 자연히 머리로 집중되어 온 몸의 수기를 졸이고 태우는 것이 마치 저 등불을 켜면 기름이 닳는 것과 같나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노심초사를 하여 무엇을 오래 생각한다든지, 또는 알력을 써서 무엇을 세밀히 본다든지, 또는 소리를 높여 무슨 말을 힘써 한다든지 하면 반드시 얼굴이 붉어지고 입속에 침이 마르나니, 이것이 곧 화기가 위로 오르는 현상이라. 부득이 당연한 일에 육근의 기관을 운영하는 것도 오히려 존절히 하려든, 하물며 쓸데없는 망념을 끓여 두뇌의 등불을 주야로 계속하리요. 그러므로 좌선은 이 모든 망념을 제거하고 진여의 본성을 나타내며 일체의 화기를 내리게 하고 청정한 수기를 불어내기 위한 공부니라. 좌선의 방법. 좌선의 방법은 극히 간단하고 편의하여 아무라도 행할 수 있나니, 자복을 펴고 반좌로 편안히 앉은 후에 머리와 허리를 곧게 하여 앉은 자세를 바르게 하라. 전신의 힘을 단전에 툭 부리어 일념의 주착도 없이 다만 단전에 기운 주에 있는 것만 대중 잡되, 방심이 되면 그 기운이 풀어지나니 곧 다시 챙겨서 기운 주하기를 잊지 말라. 호흡을 고르게 하되 들이쉬는 숨은 조금 길고 강하게 하며 뇌쉬는 숨은 조금 짧고 약하게 하라. 눈은 항상 뜨는 것이 수마를 제거하는 데 필요하나, 정신 기운이 상쾌하여 눈을 감아도 수마에 침노를 받을 염려가 없는 때에는 혹 감고도 하여 보라. 입은 항상 다물지며 공부를 오래 하여 수승 화강이 잘 되면 맑고 요나란 침이 혀 줄기와 이 사이로부터 계속하여 나올지니, 그 침을 입에 가득히 모아 가끔 삼켜내리라. 정신은 항상 적적한 가운데 성성함을 가지고 성성한 가운데 적적함을 가질지니, 만일 혼침에 기울어지거든 새로운 정신을 차리고 망상에 흐르거든 정념으로 돌이켜서 무의 자연의 본래 면목자리에 그쳐 있으라. 처음으로 좌선을 하는 사람은 흔히 다리가 아프고 망상이 침노하는데 괴로워하나니, 다리가 아프면
잠깐 바꾸어 놓는 것도 좋으며 망념이 침노하면 다만 망념인 줄만 알아두면 망념이 스스로 없어지나니 절대로 그것을 성가시게 여기지 말며 낙망하지 말라. 처음으로 좌선을 하면 얼굴과 몸이 개미 기어다니는 것과 같이 가려워지는 수가 혹 있나니 이것은 혈맥이 관통되는 증거라 삼가 긁고 만지지 말라. 좌선을 하는 가운데 절대로 이상한 기틀과 신기한 자취를 구하지 말며 혹 그러한 경계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요망한 일로 생각하여 조금도 마음에 걸지 말고 심상이 강거하라. 이상과 같이 오래오래 계속하면 필경 무라의 구분을 잊고 시간과 처소를 잊고 오직 원적 무별한 진경에 그쳐서 다시 없는 심락을 누리게 되리라. 좌선의 공덕. 좌선을 오래하여 그 힘을 얻고 보면 아래와 같은 열 가지 이익이 있나니 경거 망동하는 일이 차차 없어지는 것이요. 육근 동작의 순서를 얻는 것이요. 병고가 감소되고 얼굴이 윤활하여지는 것이요. 기억력이 좋아지는 것이요. 인내력이 생겨나는 것이요. 착심이 없어지는 것이요. 사심이 정심으로 변하는 것이요. 자성의 해광이 나타나는 것이요. 극락을 수용하는 것이요. 생사의 자유를 얻는 것이니라. 단전주의 필요. 대범 자선이라 함은 마음을 일경에 주하여 모든 생각을 제거함이 예로부터의 통례이니 그러므로 각각 그 주장과 방편을 따라 그 주하는 법이 실로 많으나 마음을 머리나 외경에 주한즉 생각이 동하고 기운이 올라 안정이 잘 되지 아니하고 마음을 단전에 주한즉 생각이 잘 동하지 아니하고 기운도 잘 내리게 되어 안정을 쉽게 얻나니라. 또한 이 단전주는 좌선에만 기뇨할 뿐 아니라 위생상으로도 극히 기뇨한 법이라 마음을 단전에 주하고 옥지에서 나는 물을 많이 삼켜내리면 수화가 잘 조화되어 몸에 병고가 감소되고 얼굴이 윤활해지며 원기가 충실해지고 심단이 되어 능히 수명을 안보하나니 이 법은 선정상으로나 위생상으로나 실로 일거 양득하는 법이니라. 가나선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혹 이 단전주법을 무기의 사선에 빠진다 하여 비난을 하기도 하나 가나선은 사람을 따라 임시의 방편은 될지언정 일반적으로 시키기는 어려운 일이니 만일 화두만 오래 계속하면 기운이 올라 병을 얻기가 쉽고 또한 화두에 근본적으로 의심이 걸리지 않는 사람은 선의 취미를 잘 얻지 못하나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좌선하는 시간과 의두 연마하는 시간을 각각 정하고 선을 할 때는 선을 하고 연구를 할 때는 연구를 하여 정과 해를 쌍전시키나니 이와 같이 하면 공적에 빠지지도 아니하고 분별에 떨어지지도 아니하여 능히 동정 없는 진여성을 체득할 수 있나니라.

원불교 법문을 원불교 정전 수행편 좌선법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어 들으신 성가는 원불교 성가 141장 새벽 하늘 맑은 기운이었습니다. 다음은 대종경 법문을 봉독해 드립니다.

후 한 제자 여쭙기를 많은 생에 금사망 보호를 받을 죄인은 속인에게보다도 말세 수도인들에게 더 많다는 말이 있사오니 어찌 그러하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속인들의 제약은 대개 그 죄의 영향이 개인이나 가정에만 미치지만은 수도인들의 잘못은 정법을 모르고 남을 그릇 인도하면 여러 사람의 다생을 그르치게 되는 까닭이요. 또는 옷 한 벌, 밥 한 그릇이 다 농부의 피와 직녀의 땀으로 된 것인데 그만한 사업이 없이 무의도식 한다면 여러 사람의 고혈을 빨아먹음이 되는 영고요. 또는 사은의 크신 은혜를 알면서도 그 은혜를 보답하지 못하므로 가정, 사회, 국가, 세계의 배은이 되는 영고라. 이 말을 들을 때 혹 과하게 생각할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나 실에 있어서는 과한 말이 아니니 그대들은 때때로 반성하여 본래 목적한 바에 어긋남이 없게 하기를 바라노라. 1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고혈마가 되지 말아야 할지니 자기의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고 강교한 수단을 부려 자기만 못한 사람들의 피땀으로 모인 재산을 정당한 대가 없이 취하여 먹으며 또는 친척이나 친우라 하여 정당하지 못한 의뢰심으로 이유 없는 의식을 구하여 자기만 편히 살기를 도모한다면 이러한 무리를 일러 고혈마라고 하나니라. 그런즉 우리도 우리의 생활을 항시 반성하여 보되 매일 여러 사람을 위하여 얼마나 한 이익을 주고 이와 같은 의식 생활을 하는가 대조하여 만일 그만한 노력이 있었다면 이는 스스로 안심하려니와 그만한 노력이 없이 다만 공중을 빙자하여 자기의 의식이나 안일만을 도모한다면 이는 한없는 세상에 큰 빚을 지는 것이며 따라서 고혈마임을 면하지 못하나니 그대들은 이에 크게 각성할지어다. 11. 대종사 서울교당에서 이완철에게 짐을 지고 역까지 가자 하시거늘 완철이 사례기를 제가 지금 교당 수축 관계로 10여 명의 인부를 부리고 있을 뿐더러 교무의 위신상으로도 난처하나이다 하니 대종사 그 짐을 오창건에게 지우시고 다녀오신 후 말씀하시기를 완철은 아까 처사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완철이 사례기를 크게 잘못한 일은 아닌가 하나이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의 이유에도 일리는 있으나 짐 하나 지기를 부끄러이 여겨 스승의 명을 어기고도 그 일을 크게 생각하지 아니한다면 이것이 어찌 전무 출신의 본분이라 할 것이며 또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어찌 만생을 널리 건지는 큰 일꾼 되기를 기약하리요 하시고 그러한 정신을 놓지 못하겠거든 차라리 사가로 돌아가라 하시며 엄중히 경책하시는지라 완철이 잘못을 사죄하고 그 후로는 위신을 생각하여 허식하는 일이 없는 공부를 계속하니라.

7. 학인이 묻기를 돌아오는 세상에는 어떠한 법이 제일 주장이 되겠나이까? 말씀하시기를 제일 원만하고 바르고 사실된 법이 주장이 되리니 과거 시대에는 모든 교법이 각각 편협한 지역에서 일어나 그 시대의 인심에 맞추어 성립되었으므로 비록 일면에 치우치는 법이라도 능히 인심을 지도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세상의 교통이 더욱 열리고 시대의 사상이 서로 교환되므로 사면을 다 통하는 원만한 법과 과불급이 없는 바른 법이 아니면 대중의 마음을 두루 지도하기가 어려울 것이며 또는 과거 시대에는 인심이 대개 미개하므로 모든 교법이 방편과 창엄을 많이 이용해 왔으나 앞으로는 인심이 차차 밝아지므로 사리를 바로 해석하고 사실로 활용하는 법이 아니면 또한 대중의 마음을 지도하기가 어려운 까닭이니라. 8. 또 묻기를 돌아오는 세상에는 어떠한 사람이 제일 귀한 사람이 되겠나이까? 말씀하시기를 참되고 공심 많은 사람이 제일 귀한 사람이 되리니 과거 시대에는 영웅과 호걸들이 권모술수로 인심을 농락하여 자기의 욕망을 채워왔었고 지금도 사람들이 모략과 수단으로 주의를 얻는 수가 덜어 있으나 앞으로는 인지가 고루 밝아짐을 따라 그 모략, 그 수단을 서로 알게 되므로 속이는 이와 속을 이가 따로 없고 오직 참되고 거짓 없는 사람을 환영할 것이며 또는 과거 시대에는 사회의 생활이 국한이 많고 사람의 견문이 너무나 고루하므로 이기주의와 가족주의의 육아인심을 지배해 왔으나 앞으로는 천하일가의 도운이 열리게 되므로 이기주의와 가족주의로는 사회에 출세하기가 어렵고 오직 큰 공심을 가진 사람이라야 대중의 환영을 받으며 널리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까닭이니라. 9. 말씀하시기를 종교의 규일처는 일원이요 정치의 표준은 중도니 일원의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를 해석해보면 모든 진리에 귀일할 곳이 일원임을 알게 될 것이며 정치의 도에 여러 조건이 많으나 모든 정치의 요점을 세상에 맞도록 종합하면 과불급 없는 중도 정치라야 능히 모든 정치의 표준이 될 것이니 종교가 일원에 돌아오고 정치가 중정이 되어야 시끄러운 이 세상이 안정될 것이며 앞으로 세상이 밝아질수록 일원과 중정의 법이 차차 세상에 서게 되리라. 또 말씀하시기를 도에는 일원의 도가 제일이요 정치에는 중정의 정치가 제일이니 일원은 진리의 체요 중정은 진리의 용이니라. 10. 학인이 묻기를 선천기운이란 어떤 기운이오니까? 답하시기를 선천기운이란 새 시대에 어긋나는 정신이니 지난해에 묵은잎은 어쩔 수 없이 떨어지고
새해에 새 잎이 득세를 하는 것 같이 이기욕이나 미신 등

어두운지라 모든 사물을 바로 분간하기가 어렵고 설사 안다 할지라도 국한된 범위만 알게 되며 또는 밤이 되면 서로 문호를 닫고 잠을 자게 되는 것 같이 음세계의 시대는 막히고 좁고 활동이 적고 또한 치우침이 많나니라. 그러나 양세계는 곧 대낮과 같아서 인지가 고루 진화하고 주의주장이 밝고 원만해지며 문호가 서로 열리게 되고 서로 만나 넘나들며 활동하는 세상이라 이른바 대문명 세계니라.

오늘 정산종사 법원은 도움편 7장에서 11장까지 받들었습니다. 이어들으신 성가는 원불교 창작성가 밝은 세상을 박은환의 노래로 들었습니다. 이어서 대산종사 법어를 봉독해 드립니다.

7.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나의 공부 단계를 돌아보면 10대는 서원기요, 학문기요, 독공기였고 20대는 고전기였으며 30대는 청진기였고 40대는 기도기로 전교도와 전국민, 전인류와 전생령, 위급한 동지들과 유주, 무주, 고혼들의 제도를 위한 기도를 올렸으며 40대에서 50대까지는 평상심이 되고 지각이 열리고 전심이 되었으며 65세 이후는 함장기로 삼아 다시 준비하며 살고 있느니라. 8.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평에 있을 때 홀연히 시 한 소가 떠올랐나니 천년 옛절에 한 등이 밝은데 노승이 한가로이 앉아 물소리를 듣는구나. 마도 공하고 법도 공하고 공 또한 공하여 마음도 맑고 경계도 맑고 꿈마저 맑구나 하는 글귀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자리에 비추어 일체 업장과 마군을 다 녹이고 털어버려야 할 것이니라. 9. 대산종사 원평에서 최약송을 읊으시니 어떤 사람이 찾아와 모학산에서 하는 나의 일을 묻거늘 나의 소식을 묻거나 찾지 마라. 낮에는 산과 물에서 논일고 밤에는 삼매 대적광의 경지에 머무느니라. 소나무는 굽이굽이 홀로 푸르름을 지키고 바위들은 우뚝우뚝 서서 물소리를 듣는구나. 또 이르기를 때때로 허공법계에 바른 기운을 머금어 기르고 산하 대지의 정령을 삼켜 늙어감을 알지 못하나니 나한의 신통한 눈으로 엿봐도 알지 못하나 나와 너만 알 뿐 사람들은 알지 못하더라. 하하. 10. 대산종사 글을 지으시니 근본 마음의 부동함은 높고 높은 태산과 같아 한량없는 세월에 한결같이 변하지 않고 성품을 기르는 한가함은 넓고 넓은 큰 바다와 같아 영원한 세월에 활활 자제할지어다. 11. 대산종사 양주 장포동에서 글을 지으시니 한 번 장포에 든 것이 무슨 일이냐. 소림 면벽은 내가 구하는 바 아니로다. 다만 한 생각으로 일만 경계를 거두어 걸리고 막힘없는 최약사가 되리로다. 12. 대산종사 경서를 좋아하는 학인에게 글을 주시니 안팎과 중간이 다 이 마음이니 마음 놓고 마음 찾음 가히 옳지 않도다. 부질없이 경서를 읽고 백년을 허비하니 돌아오는 세상에는 무슨 일을 할 것인가. 13. 대산종사 염불인에게 글을 주시니 한 생각 깨칠 때
참 부처가 나타나고 한 생각 미혹할 때 참 부처가 숨느니라. 부처와 중생이 무슨 차별이 있으랴? 다만 한 생각 미혹하고 깨친 사이에 있느니라. 14. 대산종사 동정삼매에 대한 글을 지으시니 자운산의 규모고 말 못하는 비구 일이 오매 마음이 나타나고 일이 감에 마음이 멸하도다.

라디오 전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은혜를 발견하고 보은하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마음 공부 잘합시다.

교산 이성택 교무의 대종경 공부. 오늘도 대종경 공부와 함께 법설에 녹아 있는 은혜로운 기운으로 마음 공부하는 시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0: 앞으로 우리는요 일원의 깃발을 높이 들고 정말로 우리가 세계로 나가야 합니다 하는 이런 종교를 우리는요 성화시켜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합시다요. 네. 야,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말이죠 이 이런상 그 이제 교회법 3장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대충 그 이제 마치도록 그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지금 이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법 4장입니까? 예, 4장으로 이제 들어갑시다요. 또 이제 승사님의 또 질문입니다. 교회법 4장이에요. 승사님이 계속 이제 질문하는 거요. 그런 게 이제 어떻게 질문을 하시는가 하면 이론상의 신앙을 어떻게 하나이까? 자, 이게 이제 이렇게 이제 이론상 신앙을 어떻게 하나이까? 이렇게 이제 지금 이제 질문을 지금 하십니다. 그런 게 이제 앞 질문에서 지금 이제 계속되는 질문이죠. 이론상과 인간과의 관계를 처음에 물으셨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이론상의 신앙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론상을 이제 인간과의 관계는 알았는데 신앙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이제 또 묻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물으니까 이제 대종사님 이게 대답 말씀이요.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으로 하여 그 진리를 믿어 복락을 구하나니 그랬습니다. 복락을 구한다. 복락이라는 단어를 지금 썼습니다. 우리 다 복받기 좋아하죠? 복받기 안 좋아합니까? 다 좋아하죠, 복받기요. 그리고 괴로움보다는 즐거움을 다 우리가 원하죠? 더 그렇게 지금 하는 것이 복락을. 그래서 그 복락을 어디서 구하든가 하면 이론상을 신앙해갖고 구해라. 이 말이죠. 신앙해갖고 구하거라. 복락을 구하거라. 이렇게 지금 이제 강조를 지금 이제 하십니다. 그러면은요, 그러면 어떻게 이제 그 구체적인 내역을 지금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론상의 내역을 말하면은 뭡니까? 이론상의 내역은 뭐라 그랬었습니까? 사언이다. 그러셨어요. 이론상의 내역. 그랬어요. 그 이제 이론상을요, 사언이 네 가지 언어를 지금, 언사상을 이제 여기서 드러내십니다. 사언의 내역을 말하면은 또 세역을 사언의 내역을 말하면은 뭐라 그랬습니까? 사언이 꼴은 또 우주 만유 천지 만물 천지 만물 자 천지 만물 자 내역을 말 천지 만물 이게 이제 우주 만유 천지 이제 만물인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천지 만물 허공 법계가 다 부처 아님이 없다. 천지 만물 허공 법계가 부처 아님이 없다. 이 말은 이 뭔 말인가 하면 천지 만물 허공 법계가 다 부처다 이 말이죠. 그게 제가 이제 아까 얘기할 때 심체와 형체 얘기했죠. 2장에서요. 심체와 형체 얘기했죠. 그러니까 지금 우주 만물 허공법계는 뭡니까? 형체지요. 형체. 우주 만물은 형체 아닙니까? 우주 만물은 형체거든요. 그런데 그 형체가 바로 뭔가 하면 또 우주 만물 따로 있고 심체 따로 있고 합니까? 하나죠. 하나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다. 그래서 우주 만물 허공법계가 다 부처다. 자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처처불상이 바로 나오죠. 처처불상 바로 나오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지금 말씀을 지금 하십니다. 자 부처님이 없나니 그래서 이 전반부에서는요 이제 이것이 이 대목에서 우리가 이제 시사받는 것이 이제 뭐를 이제 시사를 하고 계시는가 하면요 이제 교조, 이것은요, 지금 이런 상 신앙은 어떻게 하오리까 지금 물으신 거 아닙니까? 과거 시대는요, 교조 신앙이에요. 그렇죠? 아이, 부처님, 아이, 이제 삼신부를 얘기했지만도 부처님 형상 아닙니까? 부처님이라고 하는 교조를 신앙한 거 아닙니까? 이 나중에는 이제 법신으로 이제 지금 저 원리적으로 발전을 하지만도요, 다 이제 교조신앙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성부, 성자, 성신, 다 그러죠. 그래서 교조신앙이에요. 그래서 교조신앙에서 뭐로 바뀌는가 하면요, 이 지금 일원성 신앙에서는요, 뭐로 바뀌는가 하면요, 보편적 진리신앙. 이로 바뀌는 거예요. 보편적 진리신앙으로 바뀐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과거 선천시대의 교조신앙을 보편적 진리신앙으로 바꾸겠다 하는 포부와 경륜을 밝히신 것이 뭔가 하면 교의품의 이장이다, 이 말이죠. 신앙을 어떻게 하라니까 하니까는요,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거든요. 자, 보편적 진리신앙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바뀌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독교로 말하면은 이제 신신앙, 기독교에서 말하면 이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요, 절대자 아닙니까? 절대자. 절대자 신앙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묶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 그 숭사님 강의 얘기할 때요, 일본에서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모르겠다 그랬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그 학자가? 나뭇잎을 하나 따가지고 이렇게 따요. 이게 상당한 경전, 깨달음의 경지에 이룬 사람은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그 나뭇잎 하나가 하나님이다, 이 말 아닙니까? 그게 여기랑 똑같죠? 이게 지금 지향하는 우리의 이치가, 우리의 원불교가 지향하는 이치가 이렇게 달린 것이다, 이 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여기서 보편적 진리 신앙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보편적 진리 신앙은 바로 명하면 현상 자체, 현실, 현상, 이게 다 뭔가면 진리의 당체예요. 진리의 당체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신앙하는 것이 원불교의 신앙이다. 근데 여기까지 가기 전에 먼저 지금 말씀하신 것이 뭐를 말씀한 거냐면 사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은을 말씀하세요. 자, 사은. 사은은 뭔가? 천지. 부모, 동포, 법률 다 알죠? 그래서요, 이 지금 그 보편적 신앙, 교조신앙에서 보편적 신앙인데, 이 은이라고 하는 것은요,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도요, 이 은은요, 은을 우리가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뭡니까, 은은요? 인과의 위력. 인과의 이력이, 은은요, 인과의 이력. 이런 쌍 진리는 인과의 이력을 놔두죠? 그러지 않습니까? 인과의 이력을 놔두잖아요. 그 인과의 이력을 대종사님께서는 뭐라 그러신가 하면 은이다 그랬다, 이 말이죠. 인과의 이력 이꼬로 은이에요, 은요. 은사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거 전에 이제 말씀드릴 때요, 이 인과의 위력을요, 부처님은 근본 교리를 제가 어디서 말씀하냐면 사제에서 말씀드렸죠. 고진멸도, 부처님의 근본 교리 고진멸도 사제 아닙니까? 그것도 인과지요. 아, 사제가 인과 아닙니까? 인과는 고의 덩치다. 근데 그 고가 어디서 왔느냐? 집에서 왔다. 그렇죠. 집과 고는 말이죠, 인과 과의 관계예요. 집이 인이 돼가지고 고의 과가 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는요, 멸도, 도를 닦아갖고 멸하자. 이것도 도는 뭔가 하면요, 인이죠. 멸은 뭔가 하면요, 과예요. 그 멸의 과가 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 인과죠.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대종사님께서는 고로 안 보시고 뭐로 봤습니까? 은으로 봤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은사상은요, 좀 인류 역사의 흐름을 바꾼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부정에서 긍정으로 이 대전환, 제가 이거 강조만 했죠? 다 잊어버리시는가 봐. 부정에서 긍정으로 대전한 이게 뭔가면 고에서 은으로 변화해요. 그래서 그 은의 은이 말이 인과의 위력이 나타나는 출처가 어딥니까?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을 통해 갖고 은의 위력이 나타나는 출처예요. 그래서 천지은, 부모은, 동포은, 법률은이 나왔죠. 저 항상 기도하면서요. 동포 중에서요. 사람 다 동포죠? 사람들 다 동포 아닙니까? 또 유정물들 다 동포죠? 또 물정물들도 다 동포죠? 또 거시적인 세계만 동포입니까? 미시적인 세계도 동포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 몸에 미생물이 얼마 있다고요? 38조. 38조의 미생물이 있는데 그게 다 동포예요. 그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치매. 치매가 왜 옵니까? 미생물들 중에서 서로 상극상생이 작용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미생물의 세계 속에서도 이게 다 뭔가면요 은의 출처예요. 그래서 동포 중에서도 동포의 개념이 엄청 확대됩니다. 법률의 개념도 엄청 확대돼요. 그리고 부모의 개념도 확대되죠. 그리고 천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엄청나죠. 천지가요. 하늘 땅 이 우주 허공복에 있는 일체 모든 존재가 다 포함되잖아요. 그게 뭔가면요 인과의 위력이 나타나는 출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원불교 교리 대단하죠. 이런 지금 사상과 이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우리 교리다 하는 것을 지금 이제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이제 하는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지금 사은을 지금 이제 지금 쭉 이제 말씀을 그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 이제 중간에 가면요. 경외심을 놓지 말아라. 그러시죠. 경외심. 경외심은 뭡니까?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주 만물, 일체 허공 법계, 유정, 무정, 모든 것을 다 대할 때 경외심을 놓지 말아라. 지금 원문에 이렇게 밝혀주시거든요. 경외심을 놓지 말아라. 이 경외심을 놓지 않는 것이 뭡니까? 당처불공. 그렇죠. 당처불공. 자, 우리가 신앙의 방법은 뭔가 하면요. 불공이에요. 이 불공. 불공은 뭔가 부처님께 공드린다 이 말 아닙니까? 부처님께 공드리는 거예요. 그럼 부처님께 공드리면은 절에 계시는 부처님만 부처님입니까? 자, 모두가 다 부처죠. 그런 게 이게 뭔가면요 불공이거든요. 그래서 신앙의 방법은 불공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말입니다. 이 불공으로 연결되는데 불공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경외심을 놓지 않는 거예요. 경외심. 항상 경외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살아갈 때 그 사람이 바로 뭔가 하면요 불공을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거든요. 자, 우리요 교회품 2장을 지금 공부하면서 경외심 놓지 맙시다. 자, 경외심을 우리가 이제 항상 챙겨 가지고 일상생활 속에서 이제 불공하는 이제 그런 그 이제 방법으로 이제 우리가 그 나가야 그 되는데요. 지금 그래서 이제 이제 신앙이요. 이런 신앙을 결론적으로 교품 그 이제 이 장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이요. 편협한 신앙을 편협한 신앙을 어떤 신앙으로 돌립니까? 아, 원만한 신앙으로 돌리는 것이죠. 자, 편협한 신앙을 원만한 신앙으로 돌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이게 대단히 그 이제 이거 중요한 것인데요.
1: 그래서 이제 이 편협한 신앙을 원만한 신앙으로 이제 돌리는데.

교산 이성택 교무의 대종경 공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음 공부로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반갑습니다. 원불교 군종교구장 문정석 교무입니다.
2: 왕산종 보사님의 신년 법문 중 공의심으로 모두가 잘 사는 조화로운 세상을 건설하자고 말씀하시고, 공의심은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평등 세상의 바탕이며 이웃을 배려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일이라 하셨습니다. 나눔이란 물질 나눔보다 이웃의 삶을 살피는 선행과 배려의 마음 나눔이며, 마음 나눔은 이웃의 큰 희망이 되고 공동체의 따뜻한 숨결이 될 것입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기도 합니다. 국가를 위해 오직 공익의 마음으로 헌신하고 희생하신 호국영령들과 우리 이웃에 있는 모든 영웅들에게 감사와 살핌의 마음을 전한다면 공익심의 생명력은 커질 것입니다. 한마음 나눔으로 세상을 품에 안는 청취자 여러분이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3: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0: 정산 종사 말씀하시기를 측량하는 사람이 먼저 기점을 잡음이 중요하듯이 우리의 공부 사업에도 기점을 잡음이 중요하나니 공부의 기점은 자기의 마음 공부에 두고 제도의 기점은 자신의 제도에 둘지니라. 그러나 자신을 다 제도한 후에 남을 제도하라는 말은 아니니 마음 공부에 근본하여 모든 학술을 공부하고 자신 제도에 힘을 쓰면서 제도 사업에도 힘을 쓰라 함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무본편 13장 법문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 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밝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아주 사소한 계기 덕분에 그저 스쳐 지나갔던 걸 달리 보게 될 때가 있죠. 소위 말해 요즘 역주행한다는 노래나 드라마들도 그렇고요. 당시에는 주목받지 못했지만 우연히 다시 회자되는 사람들도 그런 경우일 텐데요. 뒤늦게나마 빛을 보게 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시대를 지나치게 앞서갔거나 혹은 정말 운이 좋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최선을 다했고 열심히 했다는 진심이 이제라도 통해서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가 됐든 그냥 허투루 넘어가는 건 없는 법이니까요. 언제고 반짝 빛날 그 순간을 위해 오늘도 열심히 달려볼까요? 6월 5일 금요일 특별한 아침 정연아입니다.

0: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0: 제조제 타타타.
1: 국내 최초 알약형 제조제 타타타. 농업인의 동반자 한월사이언스.
2: 생존의 불안으로 일상을 빼앗긴 이웃의 곁을 지켜온 사회연대은행.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3: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4: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이적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WBS 원음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6월 5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첫 곡 리센의 Love Attack 전해드렸어요.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이 말, 저는 정말 맞는다는 생각이 요즘 들어서 좀 더 많이 들더라고요. 뭐 그 당시엔 뾰족한 결과가 없을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노력하는데도 왜 결과가 나지 않을까 답답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때 갈고 닦았던 실력이 어디로 사라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언제, 어느 순간, 어디에서 반짝 빛나는 순간이 올지 알 수 없는 거니까 오늘도 부지런히 또 열심히 나라는 보석을 다듬어 봐야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3942님이요. 좋은 아침이에요. 공기가 맑고 상쾌합니다. 저는 오늘 60 환갑인 생일이에요. 이만큼 건강함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뿐만이 아닌 생일이신 모든 분들 축하드리고요.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길 바라요. 오늘도 힘차게 아자아자아자 라고 보내주셨어요. 3942님, 오늘 환갑을 맞이하셨군요. 생일 축하드립니다. 아, 생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야 됐나 싶은데, 문자로만 봤을 때 너무 젊게 지내고 계신 그런 느낌이신 것 같아서. 아, 그래요. 오늘 3942님의 생신이라 그런지 유난히 또 공기가 맑고 쾌청하더라고요. 건강함에 저도 감사드리고,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좋은 일들 가득가득 하시고 좋은 추억들 더 많이 쌓으시고 늘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아유,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그 환갑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60년 만에 돌아오는 진짜 내가 태어난 해를 만나는 거잖아요. 진짜 의미 있는 날이네요. 신복수님, 연아씨, 한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한 주가 또 지났어요. 여러분, 오늘 금요일입니다. 엊그제 6월이 시작된 것 같았는데 한 주가 훅,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 하루 보내봅시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6월 5일이네요. 그러니까요. 지난주 딱 요 시간쯤에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 6월에 만나는 거예요. 뭐 그런 얘기만 했었는데. 아, 6월의 첫 주가 또 이렇게 훅 하고 지났네요. 그래요. 네. 오늘도 금요일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3부에는 로라장 준비하고 있고요. 여러분의 신나는 신청곡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2부에 먼저 여러분의 신청곡 좌르르르르르 배송해드리는 신청곡 아짜염 코너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오늘 아침 나는 이 노래들을 적적적 한꺼번에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 세 곡까지 모아서 보내주시면 2부에 쌩하니 배송해드릴게요. 듣고 싶은 노래 세 곡 그 이유 함께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담긴 글은 100원 드는 샵8970 오물정 8970번 문자 참여하실 수 있는 번호고요. 카카오톡 채널 원음방송 라디오 혹은 영어로 WBSFM 검색하시고 친구 추가하시면 1대1 참여를 통해서도 글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이한철, 박세별, 바야흐로, 사랑의 계절, 타로, 러브투데이,

이한철, 박세별, 바야흐로 사랑의 계절, 타루의 러브투데이 두 곡의 노래를 듣고 왔고요. 7시 17분 44초 지나고 있습니다. 수빈 여원이 아빠님, 오늘 꼭두 새벽부터 운전 중이시라고요. 오늘 일이 있어가지고 꼭두 새벽부터 운전 중인데 덕분에 9시까지 다 들을 수 있을 듯합니다. 신나는 노래 많이 틀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알겠습니다. 수빈 여원이 아빠님, 오늘 신나는 노래 많이 들려드릴게요. 그렇지 않아 오늘 로라장 있는 날이니까 아예 맡겨만 주세요. 뭐 중간중간 발라드가 나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신나는 노래 오늘 다른 날보다 잔뜩 담아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안전운전 하시고요. 제스비의 노래입니다. 나의 여름 설명서.

제스비 나의 여름 설명서 이어서 퍼플 키스의 세븐 헤븐 두 곡의 노래를 전해드렸고요.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1부 끝곡은 2AM이에요. 친구의 고백 전해드리고 2부에서 뵐게요.

0: WBS FM
1: 학인이 여춥기를 자리 이탄은 물질로만 하는 것이 오니까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말과 행실을 잘하여 남의 수행에 모범이 되어주는 것도 훌륭한 자리이타가 되나니라.

0: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경동 나비엔.
3: 바삭해.
4: 맛있는 60개 치킨.
3: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4: 맛있는 60개 치킨.
3: 바삭함의 끝판왕. 크크크 치킨.
4: 맛있는 60개 치킨.
3: 크크크. 이름이 뭘까요? 크크크 치킨.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군복무와 신앙심 모두 실현. 군종장교를 통해 자아실현. 장병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우리의 일. 스스로 선택한 우리의 길.

더원의 사랑아 전해드렸습니다. WBS 원음 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6월 5일 금요일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도 2부에는 신청곡 왔죠. 우리 가정 고객님께서 주문해 주신 노래 쌩안이 배송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잠시 후 오늘 아침 음악 택배의 주인공은 누구신지 어떤 노래들을 골라주셨는지 여러분도 함께 들으실 수 있어요. 나도 주인공이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평일 아침 7시 30분까지 여러분이 듣고 싶은 노래 세 곡 묶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서화정님이요. 연아님 좋은 아침이에요. 주말 같은 금요일 반갑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소중한 하루를 선물 받고 포장지를 잘 뜯어보고 있네요. 과연 어떤 하루가 담겨 있을지 궁금하네요. 연아님도 오늘이라는 선물 잘 받으셨죠? 그 속에 기쁨이랑 행복이랑 가득가득 들어있길 바라봅니다. 라고 하시면서 너무 예쁜 글을 보내주셨어요. 네, 저도 포장지 다 예쁘게 살살살살 뜯어보고 있는 중입니다. 좋은 거 많이 들어있었으면 좋겠네요. 서화정님이 기원해 주셨으니까 그 속에 기쁨이랑 행복이랑 잔뜩 들어있었으면 좋겠어요. 서화정님의 오늘도 그러시길 바랄게요. 악뮤의 롱디 전해드리고 신청곡 배송해드립니다.

매일매일 신속 정확하게 새별처럼 빛나는 고객님의 신청곡을 로켓타고스 빠르게 배송해드릴게요. 신청곡

반갑습니다. 특허전 고객님. 고객님만을 위한 단 하나뿐인 음악 배송. 평일 오전 7시 30분까지 세 곡의 신청곡을 보내주시면 주문 즉시 도착 보장 바로 배송해드립니다. 오늘 아침 뒷번호 5128 고객님께서 요즘 유재석 씨가 캠프지기로 나오는 예능을 아이들하고 열심히 시청 중인데요. 제가 학생이었을 때 깔깔거리면서 봤던 추억의 예능들이 생각나서 더 재밌네요. 애들한테 신나서 설명도 해주고요. 덕분에 그때 그 시절 예능에서 한가닥했던 오빠들이 떠오르는데 노래 부탁드려도 될까요? 라며 신청하신 전진의 와! 비 안녕이란 말 대신 Fly to the Sky, Sea of Love 세 곡의 노래가 지금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1A8 고객님 신청곡 왔자요.

O-B-O-B-E-E-E. Come on, yo, come on. Who are you, P? This is your P, right?

신청곡 어쩌염. 오늘 우하나28님이 왕년에 예능에서 맹활약했던 오빠들의 노래들을 신청해 주셨어요. 전진의 와, 비, 안녕이란 말 대신 Fly to the Sky, Sea of Love 세 곡의 노래를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3부에는 로라장 오픈할 거예요. 모두 모두 놀러 오시고요. 2부 끝곡은 로제예요. 톡식 틸디 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5: 대산종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계 4대 성자의 근본 정신은 부처의 대평등 자비주의와 대각주의요, 노자의 대해탈 자연주의와 무위주의요, 예수의 대희생 박애주의와 유화주의요, 공자의 대실천 중도주의와 인위주의니라. 그러므로 대종사께서는 대원만 일원주의와 세계주의를 드러내 세계 모든 종교의 교지를 통합 활용하게 하셨느니라. 열린 마음으로 이웃 종교와 함께하는 시간, 둥근 소리 둥근 이야기가 평일 오후 6시 찾아갑니다.
6: 한 제자 어린 아이에게 경박한 말을 쓰는지라.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어른을 대할 때에는 어른 섬기는 도가 있고 어린이를 대할 때는 어린이 사랑하는 도가 있어서 그 경우를 따라 형식은 같지 않을지라도 저편을 중히 알고 우회해주는 정신은 다르지 아니하나니, 어찌 어린 아이라 하여 함부로 하리요.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20장 말씀입니다.
7: 이 말씀은 모든 인류, 모든 국가가 자리이타와 공동체 정신으로 서로를 배려하고 강자 약자가 서로 협력하여 세계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염원하는 한강교당 승산 김창규 교도의 법문 공행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0: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캉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 나비엔.
4: 재벌, 국회의원, 고급 공무원, 장성, 장차관, 이 다섯 도둑놈을 비판한 김지아 씨 오적으로 56년 전에 강제 폐간된 대한민국 대표 잡지 사상계. 2026년에 신오적을 들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복간 사상계가 찾은 신오적, 새로운 다섯 도적놈들. 어떤 놈들인지 서점에서 찾아보세요. 좋은 세상 만드는 사상계.
5: 군복무와 신앙심 모두 실현. 군종장교를 통해 자아실현. 장병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우리의 일. 스스로 선택한 우리의 길.

6월의 첫 번째 금요일 프라이데이! 오늘도 역시나 이렇게 만나서 반가워! 근데 너희들 눈 밑으로 다크서클이 진하게 내려온 게 혹시 나 몰래 니들끼리만 재밌게 논 건 아니겠지? 설마 난 기쁨은 나눌수록 배가 된다는 말처럼 너희들도 재밌고 즐겁고 유쾌하고 신나는 건 무조건 나와 함께 할 거라고 믿어. 내가 그런 것처럼 말이야. 자 그럼 오늘도 제대로 한번 들어볼까? 아참참참 깜빡할 뻔했지 뭐야. 듣고 싶은 노래 있는 친구들은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되는 샵 8970번 그리고 카카오톡 채널로 지금 바로 보내달라고? 좋아, 다들 준비된 것 같으니까 시작해볼까? 오늘도 다같이 렛츠 로라.

شاخه به درخت بخم خوردم ساکنه میکرد.

시가장음악다방 스피노프 Let's Roll Up. 오늘 우리가 들은 곡들이야 보니엠, 리버스 오브 바빌론, 박미경, 이배경고, 뒷번호 6169 친구가 골라준 이승철, 오늘도 난, 노이즈, 상상 속에 너, 뒷번호 1087 친구가 신청한 투투, 1과 2분의 1, 원더걸스, 소 핫까지 들어봤어. 끝으로 투얼리미티드 트와일라이트존 들으면서 6월도 아주 유쾌, 상쾌, 통쾌하게 보내보자고. 다같이 렛츠 로라.

0: 원음 방송입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가까운 인연을 잘 두어야 큰 일을 하기가 수월하나니라. 가까운 인연을 잘못 두면 평생의 어려움이 만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유촉편 22장 법문입니다.

0: 안녕하입니다.
1: 예.
2: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프를 즐깁니다. 왜?
3: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2: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3: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깨워.

이현 가슴이 시린께 4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WBS 원음 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6월 5일 금요일 함께하고 계세요. 앞서 로라장에서 여러분과 신나게 또 바퀴를 굴려봤습니다. 오늘 즐거우셨습니까? 김종수님이 로라장 선곡 매우 좋습니다. 출근길은 항상 바빠서 선곡을 또 못했네요. 괜찮습니다. 즐거운 주말 휴일 되십시오 라고 하시며 글 보내주셨어요. 또 뭐 다른 분들이 좋은 노래들을 많이 선곡해 주셨고 여러분이 바쁘실 때는 또 저희가 열심히 또 한번 선곡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이 시간에 로라장 오픈할 거니까요. 김종수님 또 놀러오세요. 사부에도 좋은 음악들 잔뜩 준비하고 있고요. 알짜 정보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일이 현충일이에요. 내일이 바로 제70일의 현충일입니다. 이번에 태극기 개양 꼭 했으면 좋겠다. 한번 다 같이 해보자.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태극기 마련해 놓으셨습니까? 내일은 조기를 개항하는 날입니다. 기봉에서 태극기 긴면에 세로 길인 만큼 내려다셔야 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밖에서 봤을 때는 대문 또는 각 세대 난간의 중앙이나 왼쪽에 개항하시면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레드벨벳 음파음파 전해드리고 오늘의 알짜 정보 이어가 볼게요.

아아 전해드립니다.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만한 정부 정책부터 놓치면 서운한 알짜배기 정보와 꿀팁, 그리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때마다 펼쳐지는 축제 소식까지 모르면 손에 꼼꼼히 챙겨가세요.

오늘은 폭염을 피할 수 있는 무더위 쉼터에 대한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해마다 더워지는 여름, 이제 폭염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일상을 위협하는 재난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노약자나 농업인, 사업장 근로자처럼 야외에서 일하거나 냉방이 어려운 환경에 있는 폭염 취약계층에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올해도 역시나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예상되고 있어서 우려가 큰 상황이에요. 또 폭염까지는 아니더라도 30도 정도의 기온에 습도가 높은 경우 체감온도는 33도에서 35도까지 짧은 시간 안에 빠르게 올라갈 수가 있는데요. 여름엔 충분한 휴식과 수분 섭취는 필수, 그리고 시원한 곳에서의 휴식이 필요할 땐 무더위 쉼터를 이용해 주세요. 대표적인 무더위 쉼터로는 도서관과 은행, 편의점을 비롯해서 경로당과 이동 노동자 쉼터 등 다양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안전 디딤돌 앱 또는 각종 지도 앱에서 무더위 쉼터를 검색하시면 내 주변에 있는 가까운 쉼터를 쉽게 찾으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전해드립니다. 오늘 폭염을 피할 수 있는 무더위 쉼터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드렸고요. 알렉스의 화분, 러버홀릭의 인형의 꿈 두 곡의 노래를 듣고 왔습니다. 혹시라도 올여름 지나시다가 좀 무더위를 피해서 쉼터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안전 디딤돌 앱 또는 각종 지도 앱에서 무더위 쉼터 검색하시고 꼭 쉬어가시길 바랄게요.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에서 준비하고 있는 선물입니다.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한 세트, 김에도 1등급이 있다. 광천별식품에서 프리미엄 별맛김 한 박스, 김경호 박사가 만든 마스크팩, 린젤 마스크팩, 자연의 싱그러움이 어울진 전주농협에서 어울진 쌀눈쌀 현미누룽지 한 박스, 건강 100세 시대를 이끌어가는 원광 한방생활건강에서 목앤목화사탕, 애민정신을 실천하는 선수단 기업 주식회사 미르라이프에서 치약과 비누, 장건강과 체중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뮤노바이오텍의 신제품 똥배인 유산균 한 박스 준비하고 있습니다. 6월 5일 금요일에 함께한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오늘 끝곡 406호 프로젝트의 매력 전해드리고요. 전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에 다시 올게요. 여러분, 당신의 일상은 언제나 특별합니다.

0: WBS FM
1: WBS 자동차 상식.
2: 운전 중 흡연이 교통사고는 물론 각종 화재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담뱃불을 붙이기 위해서 약 3초의 시간이 필요한데요. 순간에 수십 미터를 질주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담배에 불을 붙이기 위해 시선을 뺏기거나 몸에 불똥이 떨어져 급격한 기기조작으로 사고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부로 버린 담배꽁초가 길거리를 더럽히는 것은 물론 가을철 건조한 날씨에 산불 등 대형 화재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 앞차에서 버린 담배꽁초가 뒤따르는 화물차의 화물칸에 떨어져 화재가 발생하는 어처구니없는 경우도 있는데요. 담배꽁초조차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사람이 남을 배려하는 운전을 할기는 어렵겠죠. 차창 밖으로 담배꽁초를 버리는 것은 자신의 인격을 내던지는 것이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 도로교통공단 이정상 교수와 함께하는 WBS 자동차 상식이었습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부모 자녀와 같이 무관한 사이라도 자기가 실행하지 못하는 조건으로 지도하면 그 지도를 잘 받지 아니하고 부부와 같이 가까운 사이라도 내가 실행하지 못하는 조건으로 권면하면 그 권면을 잘 받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남을 가르치는 방법은 내가 먼저 실행하는 데 있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22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자력양성, 지자본위, 타자녀교육, 공도자 숭배를 실천하시고 가르쳐주신 수산 이철원 대호법, 만타원 김명환 원정사께 감사드리며 장손녀 박혜은 교무, 장손자 이세경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노래 하나, 추억 둘. 요즘 많이 지쳐있는 지인에게 좀 쉬어가며 하라고 했더니 잘 쉬는 법을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잘 쉬는 법? 이 잘이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런 말 종종 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잘했다고 소문이 나나. 소문이 날 정도로 좋은 평가를 받고 싶다는 것 같은데 이것도 어쩌면 강박이 아닐까 싶더라고요. 그냥 소문날 필요도 없고요.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거면 되죠. 잘 쉬었다고 느끼고 잘했다 싶고 만족하고 그런 거요. 노래 하나 추억들 오늘 첫 곡입니다. 이소라 쉼.